0: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제가 돌아왔잖아요, 세이판가. 지코의 아무 노래 들으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야호! 7월 한 달 동안 머니특별 씨와 함께할 강지연입니다. 여러분, 야호! 저 보고 싶으셨나요? 뭐라고요? 네. 혼자 뭐 하고 있지? 아, 전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좀 흥분하게 되네요. 제가 지난해 11월까지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 딱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전 정말 여러분 너무 그리웠습니다. 잘 지내셨죠? 모처럼 생방 스튜디오에 오니까 설레는 마음이 참 큰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런 달이잖아요. 여러분 가정경제 고민에 이 더위마저 물리칠 만큼 시원하게 같이 타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소롱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답변을 보내주셨고요. 심진용님 오셨군요. 건강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진용님, 야호. 밖에서 오늘 에너지를 보니까 건강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네, 여러분 덕분에 충분히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3983님 안녕하세요. 미녀 하나 지연 하나 핫뚜 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핫뚜 핫뚜 핫뚜. 어머 3983님 말씀 잘하고 계신데 무슨 말씀이세요. 야호. 9154님 어머어머 머니특별시의 최고 진행자 강지연 아나운서가 돌아왔네요. 너무 반갑네요 해주셨는데 여러분 진짜 지겨우시다. 마지막으로 하기 여러분 야호 반가워요. 네, 그 옆에서 또 시작이구나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 우리 두 분 아유 또 속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요일에 경제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요거 혀 오랜만에 굴려본다.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세이 반가. 반가워요. 야호. 요즘 그거 모르세요? 많이 하잖아요. 압니다. 예, 알고 알죠. 계시죠? 네네네. 혹시 구팀장님, 최동희 본부장님은 이 그 네. 일만 하지 마시고 요즘 트렌드를 조금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3: 요새 트렌드가 등산인가요?
0: 와. 그나저나 제가 떠나고 아쉬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종종 방송을 들었거든요. 새로운 아나운서들이 매달 찾아왔잖아요. 새로운 아나운서들과 또 합이 좀 지나치게 좋으시더라고요. 예, 좀 어떠셨는지.
3: 네, 뭐.

0: 항상 저희는 똑같은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1: 제, 네. 저한테만 같은 마음으로 안 해주세요?
0: 아니요. 저희 그 지난달까지 차분하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번 달부터 좀 많은 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1: 아이 그래도 그 제가 없어서 아쉬운 점도 있지 않으셨어요?
2: 네, 너무 아쉬웠죠. 이 그 안에 있는 텐션을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좀 좀 꾹꾹 눌러담고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1: 우리 부팀장님 또 눌러두신 끼가 많은데 그죠?
2: 네네. 그리고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 팔도로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이 강지연 아나운서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1: 아, 여러분 야호 또 하고 싶지만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많이 했으니까 참아볼게요. 근데 생각보다요? 생각보다 네. 예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다.
2: 네.
1: 예상은 그렇죠. 좀 다르셨나 봐요.
2: 네, 그. 제가 좋아서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강지연 아나운서 안부를 묻길래 아 그런 점은 조금 그래도 잘 있다고 제가 잘 전해드렸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빨리 넘어가야 되지만 오늘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저 최범 부장님한테도 제가 없어서 아쉬웠던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원활한 네. 방송을 위해서.
0: 네, 그 땡을 좀 강력하게 치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1: 땡.
0: 네.
1: 멘트 연습은 좀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언제나처럼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은 물론이고요. 저희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부탁드려요.

0: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다.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연의
1: 마 이게 돈이다.
0: 뭐야. 아니 제가 떠난 사이에 두 분이 코너 하나를 꿰차셨군요. 이게 그 소문이 자자한 마이돈. 마 이게 돈이다. 오, 두 분 굉장히 좀 이 위치가 많이 올라가셨네요.
1: 네. 뭐 없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0: 그렇군요. 반가운 변화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면서요.
1: 네. 그 특히 이제 보험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상속이란 그 사망자에게 재산을 이제 승계하는 거죠. 사망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바로 이제 사망보험금이 있죠.
0: 네.
1: 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계약자나 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죠.
2: 이 과거 한 보험회사에서 이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유니세프에 자동으로 기부되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0: 오, 진짜요?
2: 이 보험 계약을 할 때 사망 시 수익자를 유니세프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0: 오.
2: 그런데 이 피보험자가 사망 후 이 유족들이 유니세프에 엄청난 민원을 넣게 되었거든요.
0: 네.
2: 왜 우리 가족 사망보험금을 너희가 가져가느냐.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가족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되느냐 이런 걸로 말이죠.
0: 네.
2: 결국 해당 상품은 판매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0: 그러니까 사망 시의 수익자를 보험 계약할 때 뭐 아무 앞으로나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1: 그렇죠. 뭐 제가 만약에 종신보험 가입을 하고 수익자를 강전 아나운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누구든지
0: 감사드려요.
1: 원하면 지정을 할 수 있죠.
0: 제 인증 좀 어떻게 안 될까요?
1: 네, 앞으로 하시는 거 봐서 제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런데 이제 수익자를 지정할 때보다 지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훨씬 많죠.
0: 네.
1: 자, 실제 그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담요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0: 네.
1: 자, 이 남성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설정해 뒀습니다. 자, 아내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얼마나 받아갈 수 있을까요? 자, 참고로 이 부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0: 자녀가 없어요? 그럼 부부, 아내분만 계신다는 건데 그러면 사망보험금 100% 다 받으셔야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2: 네, 이 직계 비속인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만약 사망을 하게 되면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 존속인 시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되거든요. 이 경우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1.5:1의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0: 배우자가 전체 사망보험금의 60%, 시아버님이 전체 사망보험금의 20%, 시어머님이 전체 사망보험금의 20%를 받게 되고, 시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신다면 남은 시부모 한 분이 40%를 수령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배우자가 사망보험금 100%를 다 받아가는 게 아니군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보험은 수익자를 반드시 이제 지정해 두는 것이 좋죠. 자, 지금이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보고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수익자 변경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뿐 아니라 이제 60%의 사망보험금을 받아가더라도 이 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인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합산이 돼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 사망보험금에도 세금이 붙네요?
0: 네. 이 사망보험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좀 막고 싶다면 계약자를 이 아내로 하시고 피보험자를 남편, 수익자를 다시 아내로 지정을 해두시면 되거든요.
1: 네네.
0: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남편이 만약 사망을 하게 되면 이때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아내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이죠.
1: 아니, 사망보험금 들어있는 보험을 가입할 때 이렇게 계약자랑 수익자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설정해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천차만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사망보험금에도 세금 붙는다고 하셨잖아요. 세금을 뭐 얼마나 내게 되나요?
2: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 내는 세금 중 가장 세금의 규모가 큰 게 이제 상속세죠. 네. 자,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과세 표준 규모에 따라서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이제 징벌적 누진세율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1: 네.
2: 자, 1억 원 이하는 상속재산의 10%, 1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0: 하지만 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플러스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을 더해 최소 10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비과세에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을 더해 7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100%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계약자, 수익자를 잘 설정해 두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2: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사례를 드렸던 울산에 계신 분들은 자, 50세 남성이 사망했을 때에도 계약자가 이제 남편으로 되어 있긴 했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한 사람은 아내였고
1: 네.
2: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분쟁 끝에 아내가 사망보험금 전액을 다 받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1: 그랬군요.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하고 있느냐, 누가 납부해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
0: 네. 이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은 피보험자가 이 본인 돈으로 보험료를 냈거나 소득이 없는 남편을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준 경우에 하나거든요.
1: 네.
0: 이 만약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아예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 네.
0: 이 경우 시부모님과 나누지 않고 배우자가 100%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1: 네. 보험 계약할 때 보통 우리가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은 다들 꼼꼼히 확인을 잘하세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계약자,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느냐, 보험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는 또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내가 내지 않아도 될 그런 세금까지 크게 또 납부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또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0: 마, 이게 돈이다.
1: 마, 이게 돈이다. 아니에요. 더 연습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넘어갈게요.

0: 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빰빰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뭘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은 불안을 줄이기 위한 준비이지 불안을 키우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든요.
0: 네.
1: 자, 혹시 모를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지만 보장이 겹치고 보험료가 과해지면 오히려 생활을 이제 압박받을 수 있죠. 자, 오늘은 내게 꼭 필요한 보장은 무엇인지, 중복된 특약과 과도한 보험료는 어떻게 점검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고 이어갈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걱정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수술을 받거나 오랜 치료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아플 때 자녀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서 남편이랑 같이 보험을 하나 둘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장은 꼭 필요합니다. 이 특약이 빠지면 불안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 저희 부부 보험이 20건이 넘었고요. 매달 보험료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려고 가입한 보험이 오히려 지금의 일상을 옥죄기 시작한 거죠.
3: 아, 여보, 나 이제 PT 한번 받아보려고. 아, 이제 50 넘었는데 이제라도 몸짱으로 거듭날 테니까 아, 이거 한번 기대해봐.
1: PT? 아니,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그냥 공원 나가서 날리면 되지. 우리 이번 달 보험료 내려면 돈 아껴야 되는데. 난 저녁에 모처럼 친구들하고 영화 보기로 했으니까 당신 뭐 밥 잘 챙겨 먹어.
3: 어? 지금 영화 본다고? 이 집에서 영화 본다고 이 이것저것 OTT 이거 다 가입해서 구독료가 얼만데 극장을 또 가? 이 OTT 구독료만 다 끊어도 보험 뭐 몇 개는 더 들겠다.
2: 보험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려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보험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꼭 필요한 보장이 빠져있는 건 아닌지, 반대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에요. 이대로 계속 보험을 늘려도 되는 걸까요? 저희 부부 보험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0: 라고 저희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아,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들 마찬가지예요. 건강 염려증이 자꾸만 좀 커지게 됩니다. 걱정이 커지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또 마음이 불안해지면 자꾸 보험을 찾게 되고 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들?
1: 네, 저는 이제 소득 대비 과하게 가입한 보험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위대한 사치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안감을 무작정 보험으로 해결하기보단 정확한 데이터를 좀 살펴보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처를 권유하는데 보험으로 모험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자, 2024년 국가 데이터처 통계 자료를 보면 55세 남성의 기대 여명은 한 28.1년.
0: 예.
1: 대략 한 28년 정도 되고요.
0: 네.
1: 여성은 한 33년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 여명인데 55세 남성은 15.3년이고요.
0: 네.
1: 여성은 16.2년 정도 됩니다.
0: 오, 여기서 잠시 좀 산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5세 남성의 기대 여명이 아까 28년 정도인데 유병 기간을 제외한 그러니까 건강한 기대 여명이 뭐 15.3년 정도다. 28에서 뭐 15.3년 요로로 빼면은 그러면 유병 기간이 한 13년이 된다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아직 20대인 네. 20대라고 해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그럼, 네, 네. 예, 그럼요.
1: 20대인 강재현 아나운서는 에이 뭐 난 그 나이 되려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0: 너무 많이 남았다.
1: 자, 현재 20세 여성의 기대 여명은 한 66.9년 대략 한 67년 정도 되고요.
0: 네.
1: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 여명이 47.7년 정도 되거든요.
0: 네.
1: 대략 19년 이상은 유병기간이 될 수 있으니 자 20대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운동 열심히 하면서 아.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이 방송에서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20대이기 때문에 기대 여명과 유병기간을 제외한 뭐 기대 여명 이런 것들

0: 계산해봤을 때, 뭐, 19년 이상이 유병기간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청취자분은, 50대 여성이시잖아. 55세 여성. 기대여명이 33년 정도였는데,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16.2년이다. 그걸 빼보면, 여러분 지금 계산 되시죠? 17년 정도가 유병기간이란 얘기네요.
1: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나이대인 55세 남성은 13년, 그리고 55세 여성은 17년 정도 유병기간을 거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0: 쉬네요.
1: 네. 유병기간에 필요한 병원비를 대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이 실손보험이죠.
0: 네.
1: 저희가 보험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없지만 언젠가 맞이할 수 있는 이 유병 기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험료가 문제죠.
0: 그렇죠.
2: 네, 실손보험이 계속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0: 네.
2: 자,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아프게 되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오르고 또 올라도 참고 견디면서 유지를 하고
0: 네.
2: 이제 보장 좀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보험료가 정말 청정부지로 오르게 되죠.
0: 네.
2: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 아픈 날이 아픈 날보다 훨씬 많죠. 네, 안 아픈 지금 이제 아플 것을 대비해서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가 합당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빨리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실손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실손보험은 무조건 구실손보험이 좋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실손보험, 내게 적합한 실손보험이 어떤 것인지 찾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0: 네네.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 그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아무래도 뭐 거의 훨씬 높지 않겠어요?
2: 네, 사실상 뭐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0: 그렇죠.
2: 이제 나이가 들수록 유병 기간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 분들이라면 네,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죠.
0: 네.
2: 자, 그런데 아니 보험금 청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다라는 이유로 계속 보험료가 오르고 있으니 와 이거 진짜 돈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0: 맞아요.
2: 자, 이런 상황이라면 실손보험을 전환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실손 전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실손보험 말고도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암보험이랑 뭐 치매보험 이런 것들 많이 가입해뒀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점검해 보면 될까요?
1: 네, 일단 이 진단비 가입하고 나니 고액 항암 치료보장을 추가로 가입하라고 하고
0: 네.
1: 이 고액 항암 치료비 가입하고 났더니 로봇 수술이나 통원 치료비 가입하라고 하고 그 뒤에 또 암 치료를 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료비 보장 그리고 전이암 보장 등 새로운 보장이 나올 때마다 이게 가입을 하게 된 것이죠.
0: 네.
1: 치매 관련된 보험비도 이 진단비 따로 가입하고 재가급여, 시설급여 또 따로 가입하고 주야간 보험센터 보장 또 이 가입한 뒤에 표적 치매 치료까지 보장까지 이 새롭게 출시되었다라고 이 가입을 하고 나니까 가입 건수가 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0: 그랬군요. 어쨌든 보험이 뭐 미래에 대한 대비다,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미래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하지만 보장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의 근심 걱정이 너무 커졌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2: 네, 청취자님 부부는 일단 8건의 암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6건의 치매보험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자, 암보험과 치매보험만 뭐 총 이제 14건에 가입을 했고 여기에 뭐 수술비나 운전자 상해보험 등을 더하면 부부 합산 30건 정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것이죠.
0: 두둥.
2: 이게 뭐 사실 이 정도 보험 가입을 했다면 이건 이제 보험 수집이 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0: 아이고, 네.
2: 네, 많아도 정말 너무 많이 가입을 한 상황이죠.
0: 진짜 많긴 하네요.
1: 그죠?
0: 봐도.
1: 이 특히 암 보험으로 매월 지출하는 보험료는 부부 합산 44만 원 정도였거든요.
0: 네.
1: 이 암 보장만으로 매월 44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면 이는 정말 많은 보험료죠.
0: 그렇겠죠.
1: 이 44만 원을 20년간 납부하면 총 보험료는 1억 560만 원이거든요.
0: 억소리 나네요.
1: 네. 여기에 이 갱신형 보장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0: 네.
1: 1억 560만 원을 내고 암 진단을 만약 받게 된다면 진단비로 받는 보험금은 4천만 원 정도입니다.
0: 네?
1: 네. 이 부부가 같이 진단을 받게 되면 한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겠죠.
0: 어? 네. 아, 이런 게 어딨어요. 1억 원을 넘게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받더라도 부부가 같이 받아도 8천만 원 받는다. 아, 이거 낸 돈보다 보험금이 적어지는데 이건 손해 아니에요?
2: 네, 뭐 물론 이제 진단비는 각각 4천만 원이지만 로봇 수술을 하면 3천만 원이 더 나오고 네. 고액항암 치료를 받으면 1억 5천만 원이 더 나오고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1억 원이 더 나오며 전이암 진단을 받게 되면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가 지급되는 등 뭐 여러 옵션이 있긴 하더라고요.
0: 네.
2: 청취자님 부부처럼 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암 진단을 받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고액항암 치료를 하는 것도 로봇 수술을 하는 것도 중입자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죠.
0: 네.
2: 자, 그래서 진단비를 가장 먼저 가입하고 그다음 각종 치료비나 수술비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청취자님 부부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또 암 진단을 받고 뭐 치료를 받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굉장히 비싼 그런 고액 치료를 뭐 받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걱정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 두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순서라고요.
2: 네. 저희가 이제 왜 잘못된 순서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요 암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자 2023년도 기준 1위가 갑상선암, 2위 폐암, 3위 대장암, 4위 유방암, 5위 위암, 6위 전립선암, 7위가 간암이고 8위가 췌장암, 9위가 담낭 및 기타 담도암, 10위가 신장암이었습니다.
0: 네.
2: 자 그럼 가장 잘 걸리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런 암들은 무조건 고액항암 치료를 받을까요?
0: 무조건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신 걸 보면 무조건은 아니지 않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이 국가암정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국 종합암네트워크인 NCCN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표적항암 치료를 가장 많이 하는 암은 암 발생 현황 2위인 폐암, 그리고 4위인 유방암, 3위인 대장암, 7위인 간암, 10위인 신장암 순이었거든요.
0: 네.
1: 그럼 이런 암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적 항암제의 가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0: 그거 진짜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뭐 많게는 많이 비싸면 억 단위 넘어가고 뭐 그렇다고.
2: 네, 뭐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신데
0: 예.
2: 자, 폐암 표적 치료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이제 급여 치료 시 월 30만 원 정도고요. 비급여 시 대략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의 약값이 들거든요.
0: 네.
2: 과거에는 2차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이 돼서 초기 비용 부담이 상당했지만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1차 치료까지 전면 확대가 되면서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0: 예.
1: 이 유방암이나 위암 이 표적 치료제는 급여 적용 시 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수준이고요. 비급여 시 회당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거든요. 게다가 이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까지 대거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 간암이나 신장암도 급여 적용 시 약에 따라서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준이고 백혈병은 한 1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표적 암 치료 받는다고 하면 뭐 무조건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급여 적용이 되면 저렴해지네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암 치료 조건이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0: 네.
2: 같은 약이라도 환자의 암 병기나 이전에 썼던 항암제의 종류 그리고 심평원이 정한 급여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게 되면 산정 특례 적용을 받아서 치료비의 5%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100% 부담을 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우리가 살면서 암에 이 100% 걸린다라는 보장은 없죠.
0: 네.
1: 그리고 이 암 진단을 받는다라고 해서 100% 고액항암 치료를 한다라는 보장도 없으며 표적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급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럼 이 암과 관련된 보장 중 보험금을 가장 받을 확률이 높은 보장이 뭘까요?
0: 진단비.
1: 그렇죠. 바로 암 진단비거든요. 그래서 이 청취자님 부부는 치료비에 집중되어 있던 보장을 좀 조정하고 진단비를 강화하게 되면 8건의 암보험이 아닌 부부 각 한 건씩 총 2건의 암 보험료만으로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 또한 44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좀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0: 네.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암 진단 받고 나서 그 고액 치료들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치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손에서는 보상이 안 됩니까?
2: 네. 실손 보험에서 당연히 표적항암 치료나 로봇 수술, 면역항암 치료, 중입자 치료 같은 고액의 치료라도 다 보상이 가능하고요. 소위 의료 급여보험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에선 급여를 보장해주고 급여, 비급여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죠. 자, 청취자님 부부는 진단비 위주로 보장을

0: 무조건 고가의 표적 치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장 못 받게 되면 뭐 저축한다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입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우리 집 보험료가 누수되고 있을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맞습니다. 보험은요, 보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든든한 것도 아니고 또 최신 치료비 관련된 특약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나에게 필요해진다라는 법도 사실은 없잖아요. 중요한 건 가장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위험에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를 하고 또 무엇보다 그 보험료를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설정을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혹시나 보험료 때문에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분처럼 지금 우리 가정경제 생활이 좀 빠듯한 것 같다 느껴지신다면요. 더 늦기 전에 보장 내용 중복 여부 등등등 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꾹꾹 눌러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께서 앗 연디가 드디어 베일을 벗고 머니특별시 안방 여신으로 왕림했군요. 그동안 어디 다녀오셨어요? 유유. 나 자신 칭찬해.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예,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조금 쑥스러우셨는지 못 들으셨다고 암뇌심 암뇌심 으흐으흐 뭐 이런 추임새도 듣고 싶으셨다고 반겨주셨고요. 2707님 강지연 아나운서 돌아오셨네요. 도망가신 줄 알았잖아요.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그것도 모르냐 이거 듣고 싶다 하셨는데 우리 이제 잠시 후 2부에서 그것도 모르냐는 제가 라이브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건 잊으셨어요? 게르게르게르 갱갱신 보험료 올라 확 올라 소리 없이 우르리라 말이 없이 우르리라 두려워지리라 보험료 이거 사실 인기 제일 많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잊지 말아달라고 천효진 PD님이 이 노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오르리라 원곡이죠. 샤크라의 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민원 업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고 계신 민원 사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3983님, 안녕하세요. 머니특별시 안방마님, 대체불가 미녀 하나, 지연 하나, 칭찬해, I love you, thank you.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직업이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매번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모아서 청구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1: 네, 이제 매번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 달부터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7월부터 이제 대한민국 그 어느 병원에 가서 도수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가 4만 3천 원으로 이제 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0: 거기까지만 보상을 해준다?
1: 아니요. 병원비가 뭐 어떤 병원은 11만 원, 15만 원 천차만별이었는데
0: 그랬잖아요.
1: 이제 국가에서 관리 급여로 지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병원 그 어떤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가 4만 3천 원으로 딱 확정이 되고요.
0: 네.
1: 여기에서 5%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한 4만 천 몇백 원 이렇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도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간 횟수가 15회로 제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초과했을 때 실손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는 한 부위당 6회 그리고 이제 연간 12회까지 받을 수 있고요. 국가에서 정한 7개의 적응증 이외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점들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제 계속 청구를 해 나가셔야지 예전에 이렇게 보험금 계속 줬는데라고 생각하고 7월 이후부터 동일하게 청구를 하셨다간 이제 그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인지하고 병원 갔다 오실 때마다 바로바로 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바로바로 매번 좀 실손보험금 청구를 부지런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 주셨고요. 3983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또 추가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연은 7237님입니다. 최근 러닝에 푹 빠진 40대 직장인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러닝을 하는데요. 얼마 전 잦은 운동으로 무릎이 아파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 점검해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 무더운 여름에 주의해야 할 질환과 관련된 보장을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그 저희 스튜디오에 아까 위에 그 모니터로 뉴스도 보다 보니까 이제 장마도 오고 시작이 되고 이번 여름은요 더 덥고 비도 더 많이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보장 좀 더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1: 네, 여름철엔 이제 뇌질환, 심장질환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자 뇌질환, 심장질환은 여름철 겨울 못지않게 발생 위험이 좀 높고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 뇌졸중 환자는 66%, 심근경색증 환자는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0: 네.
1: 자, 실제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보면 여름철 뇌졸중 환자 수는 80만 명 정도 되고요.

0: 겨울철 환자 수는 78만 명으로 집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예, 보통은 겨울에 이런 질환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여름철에 환자 수가 더 많은 것을 좀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여름철에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주요 원인 뭐 일단 날씨가 덥기 때문일까요?
2: 네, 그렇죠. 이 날씨가 덥게 되면 과도한 땀 배출로 몸속 수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혈액이 끈적하고 점도가 높아지게 되죠. 이로 인해 혈전이 쉽게 생겨서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을 막게 되거든요. 특히 이 여름철에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빈도가 증가하는데요. 탈수가 진행되면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고 체온 조절을 위해 피부 표면에 혈관이 좀 확장되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무더운 실외에 있다가 에어컨 바람이 강한 실내로 들어올 때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주죠. 자, 여름철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증상은 단순히 좀 더위를 먹은 온열질환으로 오인하기 쉬워서 방치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꼭 주의하셔야겠고요. 여름철 특히 건강관리 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특히 물 여러분 자주 챙겨 드시고 많이 드셔야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질환들은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뭐 상당히 길죠.
2: 네, 이 뇌나 심장질환은 이 급성기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손상된 조직과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회복 및 이 재활 기간이 필요한데요. 네. 뇌혈관 질환은 이 파괴된 뇌 신경세포를 주변의 이 건강한 세포로 대처하여 기능을 좀 재학습하는 뇌 가소성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발병 후부터 이제 6개월까지 얼마나 치료를 잘 받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후유증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1: 네.
0: 자, 6개월이 지나면 회복 속도가 다소 더뎌지긴 하지만 1, 2년까지는 꾸준한 재활을 통해서 네, 미세한 운동 능력과 일상생활 적응증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는 것이죠.
1: 1, 2년까지도 재활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일하기도 쉽지가 않겠는데요.
2: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단비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암보다 더 긴 시간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 바로 이 뇌질환이기 때문에 진단비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사망을 대처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보장은 다들 많이 준비를 하는데 뇌질환은 그에 비해서 진단비가 금액이 상당히 좀 작거든요.
1: 네.
2: 뇌혈관 질환 보장이 좋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지 진단금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뇌 허혈 발작 같은 경우는 발현하고 나서 금방 이제 회복된 것처럼 그 증상이 사라지지만 3개월 이내에 이제 뇌졸중 재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을 이제 필수로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1: 예.
0: 많은 분들이 뭐 나는 뇌혈관 질환 가입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속을 좀 잘 들여봐야 됩니다. 청취자님 역시 뇌혈관 질환 보장은 있지만 일과성 뇌 허혈 발작은 보장이 되지 않고 진단비 또한 너무 작게 가입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현재 소득을 감안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뇌질환 쪽은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심장질환 보장 점검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2: 네, 이 심장질환의 회복은 손상된 심장 근육의 치유와 약해진 심장 기능을 다시 끌어올리는 심장 재활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시술 후에 2, 3개월이 지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대부분 이 직장 생활과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는 할 수 있는데요.
1: 네.
2: 심장 근육의 상처가 아물었다라고 하더라도 혈관이 다시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항혈소판제 등 이 필수 약물을 평생 복용하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이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0: 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반복적인 수술이나 혈전용의 치료, 중환자실 입원보다는 재활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청취자님은 실손 보장과 이에 맞는 진단비 등을 좀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너무 오랜만이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바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0: 폭염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량이 줄어서 심장과 뇌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우리 최고

0: 부장님이 또 요럴 때는 사람이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본다고 오늘은 굉장히 찬스 같은 문제를 준비해 주셨네요.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거 오, 오, 오. 유후, 야후.
1: 네, 그 복귀 기념으로 예. 제가 딩동댕 한번
0: 그쵸? 차드렸습니다. 오늘 선물이었죠?
1: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뭐 땀을 많이 흘리면 뭐 탈수로 인해서 혈액량이 줄어들고요. 그로 인한 심장과 뇌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죠.
0: 그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름철 뇌질환, 심장질환, 뭐 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연령대라든가 직업군 따로 있나요?
2: 네, 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뇌심장질환의 위험도가 가장 가파르게 치솟는 연령대는 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거든요.
0: 아무래도.
2: 네, 그렇죠. 이 어르신들은 노화로 인해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어 기온이 올라도 이 땀을 잘 흘리지 못하거나 갈증을 느끼는 세포의 감각이 좀 둔해져서 탈수가 진행되어도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탈수가 가속화되면 고혈압이나 심장병으로 이미 이뇨제를 복용 중인 경우가 많아서 탈수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는데요. 혈액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끈적해진 피가 혈선을 만들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0: 네. 특히 고령층 분들은 당연하고 뭐 여름철에 야외에서 운동하거나 뭐 활동 많이 하시는 4, 50대 분들 역시도 또 뇌심장 질환 조심하셔야겠죠.
1: 네, 뭐 아직 젊고 건강하다라는 생각에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뭐 야외 골프나 등산, 자전거 라이딩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운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그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1: 네, 뭐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초기 당뇨를 가진 상태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혈액량이 급감하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급성마비나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층에 비해 폭염 대비 수칙이나 수분 섭취에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경향이 있어서요. 급성 발병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0: 네.
2: 네, 이 실제 국내 뇌심혈관 질환 전체 질환 환자 중에는 60대 이상이 약 60에서 70%를 차지하여 가장 높지만 전체 환자의 약 20에서 25%는 4, 50대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 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비율을 보면 야외 근로가 많은 한 40에서 50대 세대의 비중이 고령층 못지않게 높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 부정맥 앓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심뇌혈관 질환을 앓으신 뭐 그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또 여름철 뙤약볕에서 뭐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하거나 뭐 활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야외 운동 즐기시는 분들 이제 날씨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또 장마철도 찾아오고 하는데요. 뇌, 심장질환 보장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다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생방송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 문자 계속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4421님. 다음 달에 대장 내시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용종이 나올까봐 불안한데 검사 며칠 전에 보험 급하게 가입해도 용종을 떼면 바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고 오랜만에 이 드래곤벨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영성?
1: 네,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서 바로 이제 즉시 100%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감액을 하고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이 있죠.
0: 네.
1: 뭐 수술비 100만 원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즉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혹은 1년 안에는 5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만 잘 인지하고 가입해 두신다라고 하면 네, 용종 제거하더라도 네,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보험금은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본부장님.
1: 네, 그 유행하는 보험을 따라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내 건강 상태나 가족력, 기저 질환을 잘 감안해서 내 선택한 보험이 재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좀 인지하시고요. 주변에 추천만 받고 가입한 보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구팀장님.
2: 네,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액의 치료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단비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 외에는 선택적으로 그 보험료 지출을 조금 줄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4288님께서 나이를 10년 비우고 20대로 오셨냐면서 예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제가 아니라 최동기 본부장님이 그런 멘트를 해주셨다. 그렇습니다. 2037님 팀장님들도 오랜만에 만난 연디를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처음 보는 팀장님들도 있겠지만요. 7월에 연디가 왔으니 TBS에도 좋은 소식이 꼭 있을 거라 믿어요. 라는 너무나 감사한 응원 문자 또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투어스의 업타운걸 들려드리면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9시 1시 머니 특별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TBS 교통정보.
1: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내곡간 도시 고속화도로 구령터널 쪽으로 내곡나들목 진출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더욱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북적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성산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부터는 작업하고 있는 한남대교까지 정체인데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안진터널 안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지금도 뒤로 안성맞춤 휴게소부터 7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덕수산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삼춘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함춘호의 폭송 담당 PD 김현우 PD입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전에는 지도를 펼치고 도착지로 가는 길만 봤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손끝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이죠. 근데 요즘 지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이 집은 국회의원들이 가는 맛집이랍니다. 또 마감 할인 상품을 살 수 있어요. 네, 누군가 남긴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커다란 메모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도는 예전과 똑같지만 그 길을 채우는 이야기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금 어떤 길을 찾고 계십니까? 함춘호의 폭송이 좋은 노래로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7월 2일 오늘 목요일 첫 곡은 김종서의 세상 밖으로였습니다. 예지아빠빠님도 기억하시네요. 첫 곡 너무 좋습니다. 영화 세상 속으로 봤던 아주 예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재미있던 로드무비였는데 여기 문성근 씨, 심혜진 씨, 이경영 씨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저도 재밌게 봤었습니다. 예지아빠빠님도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앞서 그 길하고 주차장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포털 사이트에 있는 그 주차장 지도 이렇게 보면 지도에 보면 주차장뿐만 아니라 정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저희 TBS나 뭐 아니면 상암동 뭐 DMC역 이런 거 검색하면 그 주변의 정보가 요즘엔 찾아간 사람들이 거기 막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뭐 맛있더라. 뭐 평점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부터 해서 요즘에는 그런 요금이나 뭐 금액 정보뿐만 아니라 뭐 가령 뭐 소주와 맥주를 5,000원 이하에 파는 가게를 알려주는 그런 지도도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빵을 좀 싸게 파는 집 있다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렇게 뭐 가본 사람들이 서로 뭐 정보도 좀 주고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맞는 것 같아. 예. 이런 정보를 내가 가서 이런 거 좋았다, 조금 별로더라 이렇게 서로 공유도 하고 물론 또 이걸 의도적으로 나쁘게 악용하는 분들도 좀 간혹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또 정보가 누군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좀 이런 지도를 만드는 것도 좀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겠죠. 좀 귀찮아하고 아예 뭐 이것까지 작성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안 하게 되는데, 그죠? 자,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함춘의 복송 담당 PD 김현우 PD입니다. 지금 함디는 공연 때문에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앞서 그 오백이집사님도 요번 주까지는 현우 PD님의 폭송 좋아요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저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7월 8일부터 예, 오십니다. 함디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조금만 더 예,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요일부터 함디랑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십시오. 3983님도 행복한 2시간 폭송 진심 축하합니다. 폭송의 진심, 음악의 진심과 합친 그 문자

0: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13멋쟁이주님도 김현우 PD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습니다. 어제는 비도 좀 오고 그죠? 저 파주 쪽도 비가 왔었는데 아침에도 계속 흐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장마는 그죠? 한 주말 정도까지는 가봐야 알것 같다라고 했는데 분위기는 꼭 이제 장마 오기 전 같긴 합니다. 좀 습하기도 하고 어제 당장 뭐 빨래 마르는 것도 이제 좀 습해졌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리미리 예, 장마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부, 예, 3부는 문화통신 준비했습니다. 목요일마다 준비했었죠. 원래는 저하고 함디하고 함께 했는데 오늘은 저 혼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3부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여 TBS 라디오 함춘의 복송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뭐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라고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여기서 선곡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춘의 복송과 함께하는 분들, 네, 들어보도록 하시죠.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두 곡 준비했습니다. 유영선과 커넥션의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 그리고 마스터4의 물 흐르는 대로.

연주인들이 중심으로 된 팀이죠. 마스터 4의 물 흐르는 대로.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곡도 유영선과 커넥션. 조금 더 이전 시대의 곡이죠.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는, 조용필의 돌고 도는 인생의 그 곡을 유영선 씨가 썼는데, 그 곡의 이제 다른 버전입니다. 같은 곡을 이제 가사는 다르게 해서, 아마 조용필 씨 곡이 먼저 나오고 이게 뒤에 나온 걸로 아는데, 또 오랜만에 또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3386님께서, 안녕하세요. 수도권도 이제 장마 전선이 조성되는가 봅니다. 현우 PD님 목소리 반갑게 출첵합니다. 오늘도 두 시간을 위해 뛰고 또 뛰는 PD님 응원드립니다. 아, 막 뛰어다니진 않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또 오늘도 두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그 날씨 이렇게 보니까 아직 장마 얘기까지는 없는데 오늘도 서울 뭐 수도권 기준 이렇게 오른쪽 강원도까지 해서 날씨들이 현재 좀 흐리고 그죠? 이따가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소식이 이렇게 구름에 비가 막 내리는 게 있는데 금요일도 비 소식이 약간 있고. 근데 토요일은 현재는 또 괜찮은 것 같고 뭐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말 지나봐야 그 어떻게 전망이 될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무조건 딱 일기예보가 맞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 장마철이 되면 더 그러니까 양산이 되든 뭐 가벼운 요런 것들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님께서 오프닝에 그 지도 이야기 듣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나치게 똑똑한 내비게이션이 나온 이후 종이 지도책 들여다보며 이리저리 궁리한 적이 언제인지 가물거립니다.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가야 할 경로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넘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녀석을 믿고 길을 가지만 가끔은 단순하던 보험회사 지도책이 그립기도 하네요. 옛날 사람 그러셨는데 아 저도 어릴 때 그 아버지 차 뒷좌석에 하면 이렇게 있었죠. 뒤에 그 이렇게 꽂혀가지고 저의 기억은 저는 보험회사보다 차 처음에 이제 출고할 때그 자동차 회사에서 이 지도책을 줬습니다. 이렇게 펼쳐지는 지도책도 있고 정말 책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큰 종이에 있는 뭐 그런 거는 휴게소 같은 데서 간단하게 뭐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팔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지도책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한정돼서 이렇게. 근데 이제 기억나는 건 이제 저는 이제 부산 경남 쪽에 살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지역을 갈때안 가본 지역이니까 그렇게 지도책을 보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도책 발매될 때 보다 그 당시 현재 기준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길이 바뀐 게 종종 있었습니다. 뭐 국도가 요즘에도 길을 뭐 이렇게 공사하면 바뀌잖아요. 근데 요즘에야 뭐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뭐 거의 실시간으로 되니까 상관없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아니니까 길이 바뀐 거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펜 같은 걸로 지워가지고 길 요렇게 사인펜 같은 걸로 바뀌었다고 요렇게 옮기기도 하고 그런 장면도 좀 기억이 납니다. 야, 참.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차 세워가지고 사이드에 이렇게 세워서 비상등 켜고 지도 한 번씩 보고 가고 이랬던 기억도 납니다. 예, 참. 푸른도님 문자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네요. 자, 그러면 함 퀴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 퀴즈는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직후에 이곳에 머물고 있던 우리나라 선박 대부분이 빠져나왔다는 소식이 나왔죠. 예. 이곳입니다. 이곳. 예. 여기가 이제 해협인데 어떤 해협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은 뭐

두 척이 남아 있지만 한 척은 수리를 마친 뒤 또 나머지 한 척도 화물 선적 일정에 맞춰서 다시 운항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많은 뭐 전 세계가 뭐 난리죠.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타격이 제일 큰 게 역시 원유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해협을 통과해서 이 선박이 빠져나와야 원유가 이제 신속히 공급이 될 텐데, 그죠? 이제 뭐 다 나왔다고 하니까.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이 문제 자체는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평소 다른 때보다. 예.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있는 좁은 해협으로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송로 역할을 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예. 이 말만 들으면 되게 어렵네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있는 좁은 해협이다.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송로 역할을 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그 기름 나는 나라들, 이 산유국들이 이 길을 통해서 많이 전 세계로 나가죠. 자, 보기 드립니다. 보기 잘 들어주십시오. 1번은 호르무즈. 2번은 대한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입니다. 거기를 잇는 해협입니다. 1번 호르무즈, 2번 대한해협. 오늘은 이 정답과 관련해서 뭐 추억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좀 쉽지는 않겠네요. 여기를 가봤다, 뭐 여기를 지나가봤다든지, 뭐 여기 예, 그런 경우는 있겠네요. 뭐, 자기 가까운 분 중에 여기 관련해서 일을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거 꼭 추억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뭐, 이거 기름 때문에, 그죠? 석유값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상황들도 많으니까, 뭐, 여러 내용들도 같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095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연주곡 두 곡을 준비해봤는데 먼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노래 제목이 길죠. 이 곡과 그리고 015B 곡 중에 연주곡이 있습니다. 그 색소폰 연주하시는 이정식 씨가 연주를 한 그 색소폰 연주곡입니다. 아주 멋진 곡인데 산타페라는 곡. 이렇게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지 이런 연주곡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15B의 산타페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있다면이었습니다. 함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은 1번 호르무즈였죠. 호르무즈. 이란이 그 미국과 종전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그 무상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후에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뭐 미국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 다른 이용하는 다른 나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도 대체항로를 활용해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지금 뭐 휘발유값, 뭐 경유값 이렇게 당장 뭐 크게 내려가진 않더라도 불안만큼은 좀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색을 좀 해보면 그 일괄 인하, 150원 일괄 인하를 했는데, 사실 체감하는 그 주유소 가격은 좀 차이가 나고 있죠. 기사들 찾아보면 저희 있는 동네도 어떤 집은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또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는 2,000원 넘는 데도 있고 뭐 작은 데도 있고, 원래도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이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까지 체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 의견 주셨는데, 9437님께서 1번 호르무즈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서 경제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5769님, 정답은 1번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유가 때문에 평소보다 도로에 차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분이 원양어선을 타는데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간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불안해서요. 예. 아니, 원양어선 타시는 분들은 불안할 것 같습니다. 꼭그 중동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게 왠지 이제 박해 있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죠? 마음이 좀 불안하실 것 같네요. 예.

그리고 3386님께서 1번 호르무즈입니다. 가보지 못했지만 지도를 보면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기가 막힌 출입구의 모양을 갖추고 있더군요. 신기합니다. 예, 그 지도 보면 딱 거기 입구 같이 딱돼 있죠. 조속한 안정과 평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4179님 정답 1번 호르무즈.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알았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석유 가격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8228. 안녕하세요, 김현우 PD님. 정답은 1번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좀 전에 그 통행료, 예, 그 통행료가 부과되는 일 없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갇혀 고생하신 분들, 예, 참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주셨네요.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입니다, 이제. 1657님, 1657번, 예, 1657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대구 가는 화물 기사입니다. 유가 폭등에 허리가 휘어져요. 예, 특히 그 화물 하시는 분들, 제법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 전보다. 그래서 운행하시는 게참 힘들다는 문자, 뭐 기사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1657님 마음에 조금이나마, 예, 위안이 좀될수 있을까 싶을지 모르겠는데, 예, 선물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 갈지는 저희 강세희 작가가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구, 인천에서 대구 왕복 하시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려면 거리도 제법 먼데 항상, 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 1657님 성함과 주소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운행하시다가 살짝 어디 뭐 휴게소 이런 데 들어가실 때 있으면 성함과 주소 샵 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승환, 예, 붉은 낙타.

김성재의 마지막 노래를 들어줘.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곡은 이승환의 붉은 낙타였습니다. 김성재 씨 목소리 오랜만에 선곡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아, 참 애절하네요. 예. 우리 곁에 계셨으면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하셨을 것 같은데. 0583님께서, 이승환님 찐팬인데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으니 너무 좋네요. 종종 선곡 부탁드립니다. 피디님 짱! 계셨는데.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승환 씨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게, 제가 소위 콘서트라는 것을 처음 이제 봤던 게, 부산에서 처음 봤던 게 이승환 콘서트였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 KBS 홀에서 공연했었는데, 그때 그 3층 거의 뒷자리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냥 집에서 이렇게 음악 듣고,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노래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콘서트라는 것을 이제 처음 봤는데, 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시 이제 라이브로 듣는 그 느낌? 그게 집에서 이렇게 테이프나 LP나 라디오로 듣는 거와는 차이가 나는구나. 뭐, 더군다나 그게 이제 이승환 씨 경우는 뭐 더더욱 그렇죠. 뭐 라이브에 정말 뭐 대표 주자, 네, 라이브의 황제, 뭐, 라이브 하면 이승환, 뭐 이랬으니까, 참 좋았던 기억이 나고, 그 수십 년전 기억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쌩쌩하실 때, 예, 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그 교통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서울 시내 사고 난 곳이 좀 전에 있더라고요. 10시 44분? 좀 전에 들어온 사고인데,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가는 쪽에 추돌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2차로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리 영동대교 쪽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 상황에 유난히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그리고 강변북로는 구리 방향, 요쪽 방향들이 다 빨간색이 많아요. 쭉 이렇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쪽에 일산 방향이나 김포 방향의 차량들은 비교적 덜 막히는데 이쪽 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는 다 막혀 있는 상태고 북부간선로도 구리 방향 그리고 종암 제시 방향 양쪽 다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부 끝곡은 솔리드의 곡도 준비해봤습니다.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원릉교와 중랑교 사이 3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성산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홍제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후암로, 후암 3거리에서 서울역 광장 쪽으로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는 집회가 한창입니다. 이 때문에 하위 2개 차로가 통제 중이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하기풍기점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노후지분기점부터 사고가 있었던 송내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별명이게.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3부 첫 곡은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였습니다. 예전 음악의 진심 때 많이 많이 전해드렸던 곡이죠.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가 한국에 온다면 꼭 한번 출연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때보다 또 그때도 유명했지만 그 이후에도 뭐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그 0583님께서 제가 이승환 씨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쌩쌩했을 지금보다 좀 더 쌩쌩했을 때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전해드려서 살짝은 이제 오해하셨던 것 같은데 0583님께서 아 이승환님 지금도 여전히 쌩쌩하세요. 예, 가수님 본인도 예전보다 더 노래 실력이 늘고 있다고 올해는 휴직이라 너무 아쉽고 다음 공연 때까지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문자도 읽어주시니 오늘 더더 행복한 날이네요 해주셨는데 당연히 지금도 쌩쌩하시죠. 저는 이제 지금 쌩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봤을 때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입니다. 35년 전. 그 물리적인 그 나이가 35년 전보다는 지금보다는 35년 전이 더 쌩쌩하지 않냐. 이제 요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이승환 씨는 지금도 뭐 이렇게 공연하신 거 보면 운동은 워낙 뭐 많이 하시니까 야, 뭐 근육도 그렇고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35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낫습니다. 네. 자, 노래 한곡더 듣고 문화통신 오늘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오늘 소식도 좀 괜찮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대성 씨가 그 이한철이 흘러간다. 이 곡을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의 문화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전국 방방 곳곳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문화통신 들으시다가 내가 아는 곳인데 아는 곳 소식이다 이런 분들 관람 꿀팁 이런 것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은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 의견들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또는 무료 TBS 앱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오늘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한 3개 정도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나머지 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볼 곳은 경남 김해입니다. 김해. 김해문화관광재단인데 김해관광문화재단에서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얼음판 위 쉼터부터 한여름밤의 미술관까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휴식 공간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음판 위 쉼터 이게 뭔가 봤더니 김해 시민 스포츠센터 빙상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얼음판 위 쉼터라는 거죠. 괜찮은데요. 예.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7월 1일부터 8월 3일입니다. 두 달간 빙상장 지하 1층 관람석을 무료로 개방하고 시민 체감형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더운 날씨 때 이런 빙상장 찾으면 시원하겠죠. 여기서 무료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예술 책장 설치가 돼서 독서도 하고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민 영화 상영제 그리고 피겨 시범 공연도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부산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 부산 경남권에서 피겨 대회를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좀 그 인프라도 좀 적기도 하고. 네, 이제 요 김해 피겨 대회를 16일 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술관 요 내용은 김해시립 김영원 미술관입니다. 3일부터 7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길게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데 특히 이제 여름 휴가철인 7월 8월에는 총 4번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야간 문화 이벤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달 24일에는 시민 도슨트가 직접 전시를 해설하는 퇴근길 도슨트가 운영되고 그리고 31일과 8월 21일에는 미술관 로비에서 소규모 클래식 공연도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영유아 악기 체험이 어우러진 뮤지엄 음악 놀이터 또 운영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미술관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많은 거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여름철에 여름 방학 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어디 갈 만한 데가 없나 이런 분들 찾는 분들 많으신데 특히 이제 또 지역 쪽에도 이런 공간이 마련돼 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충남 금산입니다. 금산. 우리 지금 그 머니투펫이 하고 있는 우리 또 금산댁 천현준 PD의 고향이네요. 금산. 금산에서 금산하면 인삼 아니겠습니까? 인삼. 인삼인데 인삼이 들어가 있는 이 삼계탕 축제. 벌써 제가 포스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좋겠네요. 이 삼계탕 축제를 하는데 타이틀이 금산으로 삼캉스 가자 이런 타이틀입니다. 삼캉스의 그 삼은 이제 인삼 이제 삼이죠. 초복을 앞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초복이 7월 10일이군요. 다음 주 금요일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충남 금산군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광장에서 금산 삼계탕 축제가 열립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금산군은

국내에서 생산한 인삼의 절반 넘게 거래가 되는 인삼의 고장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천효진 PD가 인삼을 한번 준 적이 있어서 집에서 이렇게 삼계탕 할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말. 예. 요 인삼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삼계탕에서 없어서는 안될이 인삼의 주산지인 금산에서 2021년에 전국 최초로 삼계탕 축제를 여기서 열었다고 합니다. 아, 내용이 지금, 이거 지금 글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산 삼계탕이 다른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10여 가지 한약재와 상황버섯으로 우려낸 삼계탕 육수. 오랜 시간 닭을 푹 고아낸 덕분인지 고기는 치아가 없어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웠다. 요, 이 기자분이 요런 소감을 기사에 썼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산이 그 인삼의 고장이란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 참 재밌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6회째를 맞은 이 축제는, 3년 전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바가지 없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소문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사람들이 좀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역 내 6개 외식 업체에서 각자의 비법을 담은 다채로운 삼계탕을 내놓고, 그리고 그 흑백 요리사 출연했던 요리사 4명이 인삼과 닭을 활용한 특선 요리로 여기 이제 선보인다고 합니다. 오, 이것도 재밌겠네요. 그리고 삼계탕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먹는 탕, 그리고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는 노는 탕, 요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노는 탕은 뭐냐? 대형 물놀이장과 공기를 넣어서 뛰어놀게 만든 그 에어 바운스 있죠. 그 아이들 많은 데 가면 있는 그 에어 바운스 놀이터도 마련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참. 그리고 상설 무대에서는 음악회 낭만 버스킹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약초 체험관에 가서, 이 삼계탕 약초 꾸러미를 좀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이거 구매를 하셔서 집에서 삼계탕을 끓일 때 이렇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NS에 인증샷을 남기면, 이게 여기에 마스코트가 있네요. 삼신령 삼동이 이렇게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삼계탕 속에 푹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에서 준비한 삼계탕 축제 프로그램. 우리 그 금산댁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예, 한번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횡성문화관광재단에서 별빛 행성. 오, 되게 낭만 있네요. 포스터도 되게 멋집니다. 다리 위에 이렇게 남녀가 서로를 이렇게 그윽히 쳐다보면서 있는 별빛 행성인데, 횡성의 청정한 자연 환경과 밤하늘 자원을 접목한 야간 관광 콘텐츠, 별빛 행성. 예. 횡성에 있는 별빛 행성. 약간 이것도 노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비슷한 발음. 예. 7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 오, 이 마을 이름도 좋네요. 저도 찐빵 좋아하는데.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 여기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요 이제 프로그램은 천체 망원경을 활용한 천체 관측, 그리고 야간 특화 포토존 및 은하수 조명길. 이 밤에 사진 찍기가 쉽지 않은데, 이 포토존 따로 마련해 주셨다고 하니까, 되게 좋네요.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예 체험 프로그램은 오후 5시부터 현장 선착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안흥 찐빵 만들기 체험도 한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천체 관측 프로그램은 8시부터 10시까지 현장 접수, 그러니까 7월 11일에 이 현장을 찾으셔가지고 직접 현장 접수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천체 관측. 예전에 그 박물관 천체 망원경 통해서 하늘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랑 가서
낮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데. 근데 거기 낮에 갔어도 하늘 이렇게 잘 보이던데, 밤에 보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군데 정도 전해드렸는데, 노래 한곡 준비했습니다. 아까 예지아빠빠님께서, 현우 PD님 선곡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90년대 학생 시절에 라디오 앞에 참 오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때 라디오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라디오는 공짜라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 라디오 듣다가 좋은 음악은 뭐 테이프나 CD나 LP 사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라디오는 공짜로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예,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곡을 넥스트의 영원히라는 곡 신청해 주셨는데, 자, 이곡 준비했습니다.

예지 아빠빠님의 신청곡 넥스트의 영원히였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낡은 전축에서 흐르던 가슴 벅찬 노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전축이란 표현은 10대,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그죠? 예, 낡은 전축입니다. 502 집사님께서 앞서 이제 인삼축제 그거 이제 들으시고 소식 듣고 금산댁 고향 가야겠네요. 그 천효진 PD님 이름 말하면 특별 찬스도 있을까요? 아마 천효진 PD 그 집이 아직 인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딘가에 그 천시성을 가진 어른분이 계시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천효진 PD님 이름 말하면 찬스가 있을지는. 예. 푸른도님께서도 아 금산 삼계탕이라니 갑자기 배고파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함디랑 항상 이 문화통신 할 때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되게 이런 축제나 소식을 전할 때 항상 그 먹는 파트가 있잖아요. 먹거리 파트. 그래서 항상 배가 그 소식을 전하면 배가 고프던데, 혼자 해도 그러네요. 배는 고프지만 점심은 점 찍을 정도로만. 푸른도님은 소식을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남은 소식. 또한세 군데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네, 남양주 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소식인데 7월 22일 다산아트홀에서 2026 7월 마틴의 콘서트 스테이지 판소리 목목을 선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틴의 콘서트 시리즈라고 남양주 문화재단에서 이제 이 콘서트 시리즈를 합니다. 그중에 스테이지 판소리 판소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판소리를 중심으로 남도 소리, 경기 소리, 서도 소리, 정가 이런 한국 전통 성악의 다양한 장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런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공연 제목 목이 뭐냐면 좋은 소리를 뜻하는 목이죠. 성대할 때 성, 이 목과 그것을 알아보는 안목 할 때 눈목자의 그 목, 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은 숨, 삶, 사랑, 죽음, 이런 인간 생의 흐름에 따라 우리 소리의 다양한 정서와 울림을 풀어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판소리의 서사성, 남도 소리의 깊은 울림, 그리고 경기 소리의 흥겨움, 서도 소리의 애잔한 정서, 정가의 고즈넉한 미학, 이걸 하나의 무대에서 다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비교적 그 금액도 좀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남양주 문화요일 특별가를 적용해서 전 좌석 10,000원입니다. 10,000원으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예. 수요일이라 수요일 평일이라서 조금 찾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 이때 이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0일뿐만 아니라 29일, 30일도 판소리 음악극 두 제비 이야기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두 제비 이야기는 창작극인데 29일, 30일은 그 뒤에 주죠. 22일이는 그 뒤에 주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요두 제비 이야기는 흥보가와 행복한 왕자를 재해석한 어린이 가족 대상 창작 공연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마 이제 여름 방학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은 현재 예매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남양주 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스터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원래 이 시리즈가 실제 이제 클래식 음악도 하고 우리 음악도 하고 다양한 컨텐츠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관람은 만 5세 이상이네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충남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 준비한 서해랑 낭만 걷기 여행입니다. 요즘 뭐 슬로우 조깅도 그렇고 걷기들 많이 하시는데 도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이 서해랑 낭만 걷기 여행에 관광객 100명을 모집합니다. 100명. 이거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선착순.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홍성군에서 1박 2일 이상 체류를 하며 서해랑길 63 코스 걷기를 희망하는 10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 이제 시즌에
주로 요즘에는 뭐 동호회 분도 계시고 뭐 학교든지 뭐 지인분들이라든지 한 10명 이상 분들은 단체로 야 우리 걷기 여행을 해보자 뭐 좋은 추억 만들어보자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팀으로 선정이 되면 좀 혜택이 있는데 발효 음식 만들기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을 하고 또 장소 간 이동을 하기 위한 차량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여행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부터 쭉 지금 상시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서해랑 낭만 걷기 여행 개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요 간 김에 또 홍성군 쪽에 맛집도 많잖아요, 거기. 예. 그것도 드시면서. 그리고 걷기도 하시고, 1박 2일로 뭐 이렇게 좋은 추억도 쌓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나서 3주 이내에 SNS에 사진과 함께 여행 후기를 올리면 추첨을 해가지고 기념 굿즈도 또 증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통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닷길 그냥 뭐 걷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원도 좀 받고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인증샷도 올리고 하면 굿즈도 준다고 하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입니다. 부평.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준비한 부평아트센터.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평아트센터 3층에 음악문화공간 지음이 문을 열었는데 이게 지난 4월 30날 이제 임시 개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벌써부터 여기 이제 그 지역 쪽에서는 화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그 3층 공간이 이제 한정식 식당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 이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셔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LP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꾸민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청음홀인데 여기는 여러 명이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대형 스크린도 있고. 편안한 의자, 뭐 고급 스피커 이런 시스템이 잘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전 한창 음악 많이 들을 때 이런 음악 감상실 같은 곳이 저희 학생 때는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즘에 간혹 이제 새롭게 신보를 낸다거나 가수들, 뮤지션들 신보 내면 그 청음회 같은 걸 합니다. 이제 간혹 전곡을 같이 모여서 듣고 설명도 듣고. 토크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런 그 행사를 이곳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공간에서 이 음악 문화 공간 지음은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 다 무료입니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은 이제 쉰다고 하고 이제 이 7월 한 달간 특별한 또 이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꿈다락문화예술학교 교육 프로그램 황금기를 장식한 공연들 이런 제목으로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클래식, 뮤지컬, 대중음악 그리고 부평의 에스텀시티 근대 그리고 부평음악 황금기와 아티스트 토크 콘서트 이렇게 각 그 1일, 8일, 15일, 22일, 29일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 때마다 요 현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주제를 좀 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포스터 이렇게 보면 악기들 기타도 있고 하프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그러니까 팬플룻인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 연주 음악들 뭐 이야기도 듣고 아까 대중음악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 신청고

딱따구리 양상불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3386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문화통신 혼자 하니까 훨씬 힘드네요. 한 분이랑 같이 하는 게 확실히 낫네요. 예. 다음에 같이 오면 또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 소식은 뭐 다 잘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3983님께서 제가 20대 초반에 극단 생활을 했는데 그때 아동극 정극을 했습니다. 여름 방학 시즌마다 아동극 공연을 했었습니다. 어린 왕자, 피터팬, 바보 이반 등등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야, 소중한 추억이네요, 그죠? 예. 저도 이제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은 이렇게 아동극 보셨을 것 같은데 가서 저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대상이라고 해서 뭐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잘 하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친절한 느낌도 듭니다. 극의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대상이다 보니까 좀더 설명을 좀더 친절하게 한다든지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재밌게 좀 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무대도, 웬만한 그런, 뭐, 성인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연극들, 공연들, 못지않게 무대, 뭐, 장치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괜찮아요. 특히 뭐, 예전에 막 이렇게, 뭐,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 뒤에 그, 영상으로 뭐, 레이저 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 데리고 가서 봤던

예, 줄 서서 막 들어가고 했던 기억도 나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수박이 나오는 수박 그 제목에 수박이 들어간 겁니다. 유명한 건데 거기 큰 수박이 거기 세트에 있어가지고 세트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영하는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오늘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 아동극도 어른들이 봐도 가족이 다 이제 볼만한 극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4139님께서 출첵합니다. 진행 잘하시네요. 예. 신청곡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저하고 함께 하시고 8일부터는 얌디가 돌아오십니다. 신청해 주신 곡이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였습니다. 그리고 한곡더 준비했습니다. 장혜진의 키 작은 하늘까지 두곡 함께 하시죠.

장혜진 키 작은 하늘, 앞서 들으셨던 곡은 이은미 애인 있어요였습니다. 장혜진 씨키 작은 하늘은 이제 원곡은 아니고 뒤에 장혜진 씨가 새롭게 부른 버전인데, 새롭게 부른 버전도 좋네요. 저는 비교적 이제 원곡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요건 편곡도 좀 새롭게 하고, 조금 이 시간과 좀더 어울리는 느낌도 듭니다. 5694님께서 김현우 PD님의 목소리가 차분하다 보니, 제가 원래는 차분하지는 않는데, 차분하다 보니, 이 시간은 잔잔한 호숫가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는 느낌입니다. 근데 현실은 여유보다는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네요. 조용히 청취하다가 짧은 느낌을 전합니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미에 또 문자도 주시고. 3386님, 오늘도 2시간 현우 PD님 덕에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오석준 곡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이곡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춘호의 폭송 담당 PD 김현우 PD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후암로, 후암 삼거리에서 서울역 광장 쪽으로 한국재정정보원 앞에 있었던 집회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집회 때문에 통제였었던 하위 2개 차로가 정상 소통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성산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여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와 동호대교 구간 1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마포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올림픽대로는 양방면 모두 반포와 동호대교 구간에서 밀립니다. 강남대로 한남대교 쪽으로는 염곡사거리에서 신사역까지 정체인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문막휴게소 바로 앞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TBS 정오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6월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9.99로 지난해 6월보다 3.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에 플러스 3.2%를 기록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특히 중동전쟁의 충격파를 가장 크게 받은 석유류 가격이 24.7%나 오르며 전체 소비자 물가를 약 1%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안정대책의 영향으로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지호 부총재보는 오늘 오전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6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폭도 커지면서 5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총재보는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며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 당일 상황 보고와 대응의 핵심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중간 간부를 소환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투표소에서 발생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보고를 받아 상부에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다시 일선 투표소에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한 서울선관위 기획계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부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2명과 투표소 관리를 담당했던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도 각각 소환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아침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에 오른 뒤 서울역에서 하차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6개월 만에 시위가 재개되며 시민 불편이 예상됐으나 출근길을 피해가며 큰 혼선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산업환경 변화에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AI 이용권과 학습 공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AI 사다리 지원 계획과 AI 전환시대 청년 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대학가 등 청년 생활권에 고기능 AI를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갖춘 AI 작업 공간, 서울 AI 라운지 5곳을 2030년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현지 시간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절반 이상을 쿠팡 문제에 할애하며 이 같은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집중 공격에 산유국인 러시아가 인도와 카자흐스탄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인도에서 각각 휘발유 3-4만 톤이 실린 유조선 두 척이 러시아로 출항했다고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3도, 습도는 60%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휴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이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 접근을 금지하고 산사태, 비탈면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풍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은 단단히 고정하고 우박과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빗길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들 1, 2차로에 걸쳐 있다 보니까 2, 3차로 통해 간신히 통과하고 있고요. 뒤로 서해대교 진입 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초록이 가득한 푸른 산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 자연은 늘 넉넉하게 우리를 품어주는 것 같지만요. 언제나 온화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하늘은 한없이 너그러웠다가도 순식간에 거센 비를 쏟아붓고 고요하던 바다도 때로는 무시무시하게 힘센 존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한 번씩 느끼게 되죠. 어제와 오늘 전국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우박, 돌풍이 찾아오면서 장마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인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요. 주변 사람들 안부도 한 번 더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재난 대비는 저희와 함께 해보실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출발합니다.

럼블피쉬의 감미로운 첫 곡이었습니다. 그대 내게 다시 들으면서 시작해봤는데요. 그대 내게 다시 맞아요. 올해도 장마도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저희 여는 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마가 곧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 건강관리 안전관리 꼭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집 재무상황

0: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정보까지 가정경제에 관련 모든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재무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2: 아, 네. 예,
0: 이병호 팀장 굉장히 오랜만에 뵙고 김미정 팀장님 오늘 저는 네. 처음 뵙고
1: 네. 네,
0: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여는 말에서는 자연의 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두 분은 어떤 자연 풍경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거 해봅시다. 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2: 바다.
0: 오. 그럼 김미정 팀장님이랑 강, 바다. 하나, 둘, 셋.
1: 강.
0: 바다. 아, 우린 안 맞네요.
1: 바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0: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그렇다면 김미정 팀장님은 어떤 자연 풍경을 제일 좋아하세요?
1: 저는 산을 좋아하고요.
0: 산?
1: 네. 나무가 우거진 산을 좋아하고.
0: 초록초록.
1: 네. 그래서 휴양림 같은 데 많이 가고. 계곡도 좋아하고요. 근데 바다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릴 때는 좀 좋아했었던 것 같긴 한데
0: 네.
1: 지금은 이상하게 산이 더 좋더라고요.
0: 오, 그러시군요. 네. 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병훈 팀장님은 그럼 뭐 바다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2: 그쵸.
0: 어떤 풍경?
2: 바다 뭐 수영은 이게 아니라 이제
0: 네.
2: 그 풍경 있잖아요. 바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저녁 노을 막
0: 네,
2: 이렇게,
0: 네.
2: 이렇게 날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 눈이 울컥하고 막.
0: 아, 울컥하신다고? 저 7개월 전에 네. 저랑 같이 방송하실 때 우리 천효준 PD님께서 지어주셨던 별명이 살짝 생각나는데 예, 언급하지 않을게요.
2: 알겠습니다.
0: 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볼빨간 땡땡기.
2: 네.
0: 알겠습니다. 자, 잠시 참여 안내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생방 시간은 물론이고 저희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활짝 열어두고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상승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이 크게 오르며 석유류 물가는 24.7% 급등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농축수산물도 3.2% 올라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국산 소고기와 쌀, 달걀, 조기 등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먹거리 물가 부담도 커졌습니다. 서비스 물가 역시 개인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2.6% 상승했고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3.4% 올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한 만큼 그 영향은 시차를 두고 7월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월 수출은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수출 증가를 이끈 건 인공지능 AI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입은 반도체였고 월간 반도체 수출이 4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 호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생산시설 확충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창신 메모리 등 경쟁사들도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 용인산단 조기 추진 등을 통해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고요. 전문가들은 수출 세계 4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단순한 생산 확대를 넘어 차세대 메모리와 첨단 공정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에서 에어프라이어 사용이 늘면서 화재와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국립소방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 안전 사용 수칙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가정용 에어프라이어 관련 안전사고는 490건이었고

이 가운데 화재와 발열, 과열 사고가 170건으로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빈 바스켓에 종이 호일만 넣고 예열하지 말고 작동 중이나 직후에는 화상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또 열풍 배출구 주변은 막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 함께해봤습니다.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빰빰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안양이라고 합니다.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 오늘은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자녀 사랑을 보험으로 표현하지 마세요입니다.
0: 오, 네.
1: 네. 넘치는 자식 사랑을 혹시 보험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 기준에서 가입한 보험,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0: 네.
1: 자녀의 기준에서 감당 가능할 수준으로 보험을 물려주려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지, 부모 자식 간 보험으로 인한 갈등 없이 자녀들에게 보험을 넘겨주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오늘도 역시나 현실 밀착형 주제네요. 혹시나 네. 근데 보험 제가 방송할 때 보험 수저라는 말도 많이 썼거든요. 네. 사실은 자녀들의 어떤 미래 준비를 네. 보험으로 든든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녀의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할 수준으로 적정선으로 좀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보험 갈등 없이 자녀들에게 보험 수저 만들어주는 꿀팁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3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자영업자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큰딸이랑 대학생 둘째 아들을 둔 엄마기도 한데요. 요즘 저희 집에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보험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부터 오랜 동창까지 보험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다녀가세요. 오셔서 뭐 매상도 올려주시고 하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보험을 하나 둘씩 가입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네 식구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수십 개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장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보면 숨이 그냥 턱턱 막힙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요. 갓 취업한 첫째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1: 저기 딸, 너도 이제 번듯한 직장도 생겼고 돈도 벌잖아. 여기 네 이름으로 된 보험들 말이야. 이제 네가 좀 맡아서 내면 안 되겠니? 엄마 아빠도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이 식당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
2: 제 보험요?
0: 딸.
2: 아니.
0: 딸. 아,
2: 다 들어오자는 거 하면서요. 나 이제 갓 취업한 신입사원이야. 학자금 대출까지 적금 조금 넣으면 생활비도 빠듯한데 한 달에 수십만 원 나가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0: 우리 딸 독감이니 목이 많이 쉬었다 얘.
1: 아 이거 너 이 다음에 아프면 그 병원비 걱정 없이 쓰라고 든 거지. 뭐 엄마 아빠 좋자고 들었겠니? 장사하느라고 니들한테 신경도 못 쓰고 못 챙겨준 게 미안해서 나중에 든든하게 물려주려고 엄마가 고기 불판 닦아가면서 유지한 거야.
2: 엄마 이게 정말 날 위한 거야? 단골 손님들 부탁으로 엄마 체면 때문에 들어준 거잖아. 아 진짜 이거 감당 못해. 당장 해지하든 난 몰라.
0: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목소리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 딸에는 자식들 위해서 기를 쓰고 유지해온 건데 아이한텐 그저 짐이었나 싶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고생하는 이 엄마 맘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해서 눈물도 났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해지하자니 그동안 부은 돈이 너무 아깝고요. 그렇다고 또 유지하자니 감당이 안 되네요. 전문가님들, 저희 집 보험은 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0: 라고 청취자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아, 이병헌 팀장님,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1: 지금 식은땀이 나고 있어요. 지금. 에어컨 틀었네요. 여기 식은땀이 나고
0: 있어요. 아, 우리 예쁜 따님 목소리를. 아유, 또 이렇게, 또 걸걸하게, 시원하게.
1: 변성기 왔나봐요, 따님.
0: 따님이요?
1: 네.
0: 아, 예. 예, 그런 걸로 정리를 하고, 우리 이제 진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식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가시겠어요. 뭐, 보험하시는 분들도 많고, 권유를 해주시다 보니까, 보험을 좀 과하게 들었다. 이런 고민 갖고 계신 사장님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2: 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보다 자영업자 종사분들이 이제,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0: 실제로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뭐 매장을 이제 운영하고 매일 이제 문을 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 특성상 오는 사람도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0: 그렇죠.
2: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거래처 관계 있는 분이나 단골 손님이나 동창들 이렇게 또 하나씩 권하다 보면 계속 또 보험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0: 네네.
2: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 자영업자 종사자 분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보험 가입한 건수가 굉장히 많으세요.
0: 우리 이번 청취자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상담해보면 많더라. 지인 부탁을 거절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계속 하게 되고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하자니까 가정경제에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지금까지 돈을 넣었는데 해지하기 또 아깝다. 참 난감하시겠어요.
3: 네, 맞아요. 그 학연에 지연에 혈연에 뭐 각가지 이런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0: 죄송해요. 제가 지연이거든요.
3: 그러세요? 아, 강지원 아나운서님 맞으시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드시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보장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서로 믿고 맡긴다라는 이야기 표현을 해요. 그 우리가 또 친한 사이일수록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꼼꼼하게 따져 묻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0: 맞아요.
3: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은 가입한 이후에도 보장 내용을 물어보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근데 왜 곤란하신지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입해둔 보험이 수십 개라고 하셨거든요. 뭐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내용을 좀 볼까요?
2: 네. 정말 그 상상 이상으로 정말 많은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60대 초반인 부부의 보험만 20가지가 넘었고요.
0: 벌써 많네요.
2: 네, 그죠. 자녀분의 첫째 같은 경우 7건. 둘째는 5건으로 보험 가입되어 있었는데
0: 예, 예.
2: 4인 가족 총 합산 보험 건수가 32건이에요.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상담한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보험이 많이 가입되지 몰랐다. 당황스러워 하셨고.
0: 건수가 몇 건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셨나요?
2: 한 15건, 20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몇 개가 가입된지 대부분 모르세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네,
2: 건수가 20건 이상 네. 되면 정확히 개수를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즘에 뭐 가게 매출도 점점 들고 은퇴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많은 돈을 보험료를 세고 있었다니까 이제 두 분들이 너무 아까운 돈 계속 이렇게 낭비하고 있었다라고 네. 좀 안타까워하면서 좀
0: 놀라셨겠어요.
2: 네.
3: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자면 62세 되신 남편분 앞으로 총 12건의 보험이 있는데요.
0: 네.
3: 종신보험에 건강보험, 뭐 각가지 상해보험까지 뭐 여러 종류의 보험들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었고요.
0: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담당하시는 설계사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가 잘 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0: 네.
3: 이제 최근에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이제 삐끗해서 병원을 좀 다니셨는데 보험금을 청구해 보니 실손보험 외에는 사실상 뭐 크게 혜택을 보신 게 없어서 좀 씁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그렇게 보험 건수가 많았는데
3: 네. 예. 씁쓸하실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3: 그리고 또 이제 60세가 되신 아내분 역시나 총 8건의 보험. 뭐 역시나 종류가 많았고요.
0: 네.
3: 그렇게 하다 보니 부부의 보험만 120만 원을 납입 중이고요.
0: 네.
3: 그리고 28살 된 큰 딸은 총 7건에 48만 원, 둘째는 5건에 39만 원, 4인 가족의 총 보험료가 무려 207만 원이었습니다.
0: 진짜 그 왜 사연 보내셨는지 왜 고민이 크셨는지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4인 가족인데 207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보험료가 다달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건 좀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큰딸이 또 취업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근데 아까 큰딸만 해도 한 달에 48만 원, 5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건 부담이죠.
2: 그렇죠. 누가 뭐 좋아하겠어요. 이거 내라고 하면은 그죠? 뭐 저축이라고만 하겠지만 사회초년생이면 저축도 하고 직접 돈을 또 이제 벌게 됐으니까 쓰고 싶은 돈도 있고 하고 싶은 돈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당연하죠.
2: 근데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보험

0: 수료를 50만 원 내라고 부모가 줬을 때 선뜻 응하기가 보통 네. 굉장히 어렵죠.
1: 갑자기 첫 월급 받았는데 네. 50만 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0: 그러니까 내 월급이 있죠. 50만 원 없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 저축은 하나도 없고 다 소멸성인 보장성 보험들이었고 네. 결혼도 안 한 자녀 앞에 종신보험 같은 이런 사망보장에 대한 상품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중복되는 여러 건의 건강보험 그리고 자녀 앞날에 이런 보험이 걸림돌이 될 뿐이죠. 예. 그래서 갖고 있는 보험 중에 실손 건강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만 남겨놓고 총 6건, 총 16만 원 정도의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다고 정보를 했습니다. 3건만 놔두고 예.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1: 3건, 총 16만 원, 보험료 3분의 1로 네. 뭐 한 달에 이제 16만 원 정도면 사회초년생들도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니까요. 그 이런 케이스가 있을 법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고 본인 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인되고 나니 부모님 기준으로 가입해둔 보험들을 이렇게 물려주시면 자녀가 그걸 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중간에 해지하고 이런 경우 많을 것 같은데.
2: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48만 원이라는 보험료도 부담스러운 거 맞지만 자녀들의 의사를 묻고 가입을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큰 따님도 같이 상담을 좀 진행을 했어요.
1: 오.
2: 그래서 보험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하고 뭐 어떤 보장이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안내를 좀 했고요.
1: 네.
2: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생겼.
1: 네.
2: 그 소득 대비해서 적정 수준 이내로만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 지금 급여 대비해서 적정 수준 내로 가입을 해야 한다. 내 급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0: 네, 물론 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제 보장을 받기 위한 보장성 보험료는 월 소득의 8% 이내가 적정하다.
1: 8%
0: 네, 미혼들 이내. 미혼들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첫째 따님의 경우는 20만 원 넘지 않는 수준의 보험이 적정하고요.
1: 네.
0: 앞으로도 결혼하게 되면 그때 또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우자 네. 보험도 있을 거니까
1: 예.
0: 협의해서 추가로 그때 필요한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지 지금부터 무리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가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 올라간다면 보험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거니까
1: 예, 그렇죠.
0: 이렇게 준비하시는 건지 맞습니다.
1: 네, 우리 두 팀장님 정말 현명하십니다. 또 따님까지 함께 상담을 해주신
2: 네.
1: 것이 진짜 신의 한 수가 됐던 것 같고 둘째 아드님도 있었어요.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2: 네.
1: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2: 둘째 자녀는 일단 지금 당장은 본인이 이제 보험료를 부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 감당이 가능하신 수준으로 앞으로 한 3, 4년간 더 납입을 좀 해주고요.
1: 네.
2: 자연스럽게 넘겨줄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두 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잘 구성해서 한 달에 14만 원의 보험료만 납입을 하실 수 있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기존에는 5건의 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암보험도 좀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뭐 건강보험 뭐 갖가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녀의 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입할 필요 없어요.
1: 예.
2: 우리가 종합보험 형태로 해서 그 한 가지 보험에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뭐 진단, 수술, 입원 여러 가지 치료비 특약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중복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 예, 그렇겠네요. 그 지금 자녀분들 보험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쭉 설명해 주셨는데 사회초년생인 첫째 따님 보험료 16만 원으로 절감하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주셨고 둘째 아들도 이제 14만 원 정도 부모님이 몇 년간 더 이 그 유지해 주시기에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금액선으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0: 네,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 많은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갈등이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다가 자녀가 성인이 돼서 뭐 소득이 생겨서 넘기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부담스러운 보험료도 문제지만 본인들 스스로 인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쨌든 자녀 모르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미성년 때는 이제 자녀 동의 없이
1: 그렇겠죠.
0: 보험 가입이 되니까
1: 예.
0: 그래서 그런 보험을 줬을 때 대부분 가져가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일반적으로
1: 예.
0: 왜냐하면 젊었을 때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1: 예.
0: 괜히 지출 나가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보험을 물려주라고 고민하시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결과보다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두고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1: 이렇게 뭐 같이 상담을 받아보신다든가.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기 전에 그렇지. 상담을 받고 예. 부모 원래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자녀분들이.
1: 그리고 특히 또 예, 그렇죠? 그 나이에는.
0: 네네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는 똑똑해가지고 본인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직접 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 없이 넘겨주기보다는 전문가랑 같이 상담 받고 이해시키고 나서 이제 갖고 가는 게 낫다, 주는 게 낫다라는
1: 맞아요.
0: 말이죠.
1: 네. 본인 의사로 본인 월급을 다달이 조금 떼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 이게 이해가 되면 네. 또 잘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녀보험은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더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네. 우리 부부의 보험 120만 원씩이나 나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2: 네. 우리 사연자님 남편분이 거의 30년간 장사를 하셨어요. 이 네. 동네 또 토박이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지인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와이프 몰래도 가입을 한 것도 많고.
1: 저런.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2: 네, 그런 건들도 상당히 많았고, 특히나 뭐 상해 보장도 중복적으로 뭐 여러 건이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냉장고에 이미 먹을 게 가득 차여 있는데, 또 장을 보고서는 거기다 또 꽉꽉 밀어 넣어서 채워넣는 격이거든요.
1: 네.
2: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 먹지 못하고
1: 썩거나
2: 맞아요.
1: 예, 버리는 게 못 견디고 터져나가거나 네,
2: 맞아요.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1: 아, 그러십니까?
2: 한번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맞아요. 이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중복되는 보장들을 좀 과감하게 줄이고 우리가 실손이 가장 기본이니까 실손보험에 건강보험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60세이시고 자녀가 둘이라도 지금 자녀가 간병을 해주는 시대는 아니에요.
1: 맞아요.
2: 그렇다 보니까 간병인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총 5건의 보험으로 줄여서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드렸고요.
1: 네.
2: 총 32만 원의 보험료를 내도록 좀 조정을 했는데 네. 이제 그중에 한 건이 이제 과거에 가입을 하신 거라서 3년 정도 납입을 하시면 납입이 끝나요.
1: 예.
2: 그렇게 되면 65세가 되면 보험료는 총 20만 원대 후반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1: 더 줄어드는군요.
0: 네. 네, 아내분 역시도 그 암에 대한 관용 때문에 암보험을 이제 많이 가입하셨는데
1: 네.
0: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암에 대한 고액 치료비 보장만 일부 보충을 하고 최근에 가입한 CI종신보험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총 2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1: 예.
0: 다행스럽게도 납입이 거의 끝나는 암보험 유지를 해서 뭐 걱정을 좀 없는 부분, 암 가족력에 대한 부분은 걱정 없게 좀 해결해드렸습니다.
1: 네.
0: 뭐 아내분 역시 65세가 되면 납입이 완료된 건들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는 부부합산 월 보험료가 46만 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둘째 자녀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본인이 소득이 생기면 보험을 가져가겠죠.
1: 네.
0: 그러면 이제 두 부부가 내는 보험료가 이제 줄어들겠죠. 뭐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점점 보험료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1: 네. 원래는 120만 원씩이나 나가고 있었는데 그 부부 보험료가 우선은 1차적으로 두 분 합산해서 32만 원, 25만 원, 57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또 65세가 되면 아까 46만 원 또 더 줄어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2: 네.
1: 진짜 보험료 다이어트가 제대로 됐군요.
2: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보험은 1, 2년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1, 2년 내고 끝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지 않겠어요?
1: 네, 어떻게든 감당해보자.
2: 네, 감당을 해보자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1: 네.
2: 그래서 보험을 점점 늘려가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데요. 물론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만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혹시 우리 집에 이상하게 돈이 계속 줄줄 새고 있다. 혹시 그 이유가 보험 때문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1: 맞습니다. 근데요.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말씀 들어보니 보험료는 200만 원 넘게 내고 계시면서 정작 연금 준비를 또 안 해두셨었다고.
0: 네, 맞습니다. 연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뭐 퇴직금이라든가 퇴직연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거기에 대부분 뭐 국민연금 얼마 납입 중이세요 하면 최저로 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예.
0: 근데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직장인도 적은 직장인보다 적은 데다 퇴직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더 잘 준비하셔야 되는 직업군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2: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인과 자영업 종사자가 월 소득이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 네.
2: 그러면 직장인의 경우는 실수령 금액이 더 적습니다. 우리가 세후 세전 이런 표현 하잖아요.
1: 네네.
2: 대신에 4대 보험료가 차감돼서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2: 그런데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에요.
1: 그렇죠.
2: 그렇다 보니 국민건강보험 또한 지역가입자.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셈이에요. 결국은 월 소득이 같다 하더라도 자영업 종사자가 세금 지출도 더 많고 그리고 이제 별도의 퇴직연금이 사이즈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은퇴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공무원들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네. 왜 부러워할까요?
1: 안정적이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어서?
2: 네, 맞아요. 은퇴 이후에 소위 말해 따박따박 연금이 나오고 네. 또 그 연금을 이번 달에

0: 다 써도 다음 달에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1: 네.
0: 이제 부러워하는 건데,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실수령 금액이 직장인들보다 더 적어요. 그만큼 공무원 연금을 더 많이 쌓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일하는 기간 동안 직장인보다 더 많은 연금을 쌓게 되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 연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좀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좀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개인연금 준비가 너무너무 필수다. 그렇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보통 자영업자 퇴직 이후에 연금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1: 네.
2: 왜냐면 자영업자분들은 계속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언제까지나 건강하실 것
2: 네, 그죠.
1: 같고,
2: 뭐,
1: 예.
2: 여쭤보면 70세까지는 할수 있다, 뭐, 더할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1: 네.
2: 그 사람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1: 네.
2: 결과적으로 많이 쌓아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공무원 연금은 불허할 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 직장인들보다는 보통 자영업자분들이 내 소득의 20에서 30%는 연금으로 빼놔야 돼요. 연금으로 저축해놔야지 기존의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빼놓으시는 게 좋고
1: 네.
2: 또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보험만 많이 가입하다가 일을 또 그만두게 되는 또 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사연자님의 경우는 이제 보험을 줄이고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한 노후 자금을 남은 기간 동안 꼭 마련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1: 실제로 저희 50, 60대 청취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 지금 제가 50대인데 60대인데 지금 연금 준비해도 이거 늦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청취자분 경우는 어떠셨나요?
0: 네, 맞아요. 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제 와서 준비한들 효율적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를 들어 70세에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30년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순간, 소위 말해 그마저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 그것마저도
0: 네.
1: 아예 없는
0: 그게
1: 거다.
0: 더 암담한 거죠.
1: 예.
0: 네. 그래서 이 개인연금은 사실 장시간 모아야지 효율이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10년 이상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매월 따박따박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1: 네.
0: 네, 사연자님 부부가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불입하는 월 적립식 연금을 일단 준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간 이제 장사하시면서 비상자금으로 모아두신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일시납연금,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은 좀 부족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연금 액수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매달 내는 월 적립식 연금하고 또 일시금으로 5천만 원 넣는 그 연금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좀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 대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또 효율적으로 준비를 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요즘은 그 최저보증 이율이 높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적게는 5%, 많게는 8% 최저보증 이율을 주는 그 연금 상품들이 많습니다.
1: 네.
2: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매년 8% 정도 내 돈을 불려가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하루 더 빨리 준비해서 연금을 만들어 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1: 네.
2: 5년간 8%씩 불린다 해도 남은 시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그러시겠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준비해 주시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과해지면 오히려 내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좀 다시 한번 느꼈고요. 특히나 자녀한테 보험을 넘겨주려고 할 때는 부모님의 기준만 세워서 이걸 정하기보다는 자녀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에 맞게끔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이시라면 또 보험만큼이나 은퇴 이후에 내 노후의 삶을 위한 개인연금도 꼭 함께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서는 연금 설계하기 힘들다. 또 보험 점검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방송 사연에서도 우리 두 팀장님들이 아주 멋진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쓸데없는 보험, 중복 보장, 이런 과도한 보험료 두 분이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어, 가니 가니 중복 보장받니 왜 이제 간 거니 왜 본인이 창피하세요? 밖에서
2: 아닙니다.
1: 왜 우리 황정우 PD님 왜 저를 왜 욕하시, 왜 그러시는 거죠? 예, 왜 그럴까? 컨트롤 코코의 오가니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보기 전에 잠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실시간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려요. 3459님 역시 갓지연입니다. 오 강지연인데 또 갓지연이 이렇게 받침만 하나 바꿨는데 참 기분이 괜찮네요. 반가반가요. 삼전닉스가 떨어져서 우울한데 위안이 됩니다. 지연님 때문에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셨거든요. 예 참...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참 조심스러운데 삼전닉스 뭐 19% 급락했다 이 소식 다들 뭐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제가 힘이 되었다니 이건 정말 큰 힘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 아 이건 정말 대단한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아 진짜 최고의 칭찬이네요. 3459님 예 아 뭐 이렇게 뭐 또 저를 뭐 격려차 예, 좋은 말씀 예,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좀 웃으실 수 있게끔 제가 더 좀 애써 보겠습니다. 0962님 와 그간 잘 계셨는지요? 강지연 진행자님 목소리 다시 들으니 정말 좋네요. 톡톡 튀는 추임새 에너지 충전 산소 같은 방송 응원해요. 개인적으로 TBS 정상화 꼭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라고 또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자, 이 오늘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로 만나볼 민원도 저 조금 전에 또 실시간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2222

0: 번께서 남겨주셨고, 76세 남성이시래요. 70대엔 거의 모든 분들이 간병비에 신경을 쓰는데, 간병비 보험 가입할 때 고려할 점들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민원 주셨네요.
1: 간병인 보험 들때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간병인 사용할 때 보험사에서 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있고, 금전적으로, 아니면 이제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0: 네.
1: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보통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지원받는 금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0: 예.
1: 그리고 76세시면 굳이 뭐 비갱신 이런 상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험료가 비싸니까 10년, 15년 갱신도 괜찮거든요.
0: 네.
1: 그런 식으로 좀 가입을 하시고, 간병인으로 지원 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사람으로서 이제 지원받는 그런 상품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돈보다는
1: 네, 사람,
0: 사람으로
1: 예.
0: 지원해주는 그런
1: 네네네.
0: 쪽을 선택해 주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아,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방송 마치고 또 저희가 직접 전문가분들 전화드려서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입니다. 2514님. 저는 최근에 자궁에 물혹이 생겨서 검사와 치료를 받다가 의사 권유로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단순 물혹이라는 설명을 들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를 하니 자궁 질환 부담보가 설정돼 있어 수술비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입 당시에 부담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나지가 않아 당황스러운데요. 부담보는 어떤 뜻인지 자궁 관련 수술비를 못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고민 민원 보내주셨어요. 먼저 부담보가 무슨 뜻이냐? 이 질문부터 해결해 볼까요?
2: 네,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어느 특정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겠다라는 보험사와의 약정입니다.
0: 네.
2: 즉, 담보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부담보라는 뜻이죠.
0: 부담보.
2: 네.
0: 예.
2: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할때 과거의 병원 치료력을 이제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리고 심사를 진행한 후에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0: 그렇죠.
2: 치료력이 이제 최근에 좀 근접하거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험사에서는 부담보로 가입 가능하다라는 심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0: 네.
2: 물론 이제 가입자가 동의하게 되면 이렇게 부담보로 보험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0: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서 심사 결과 이 부위는 부담보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라고 그 고지를 하고 그걸
2: 네.
0: 가입하는 가입자가 동의를 했을 때 무조건 알리긴 한다는 얘기네요.
2: 네, 맞아요.
0: 가입자에게 가입을
2: 네.
0: 하시면 이 부분이 부담보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부담보로 약정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부위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2: 네.
0: 그러면 그 소비자가 결정할 때 대부분 보험 가입 안 한다고 하지 않아요?
1: 꼭 그렇진 않고요. 과거 치료력이라든가 건강한 가입자에 따라서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가입자의 병력 사항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도 있고, 할증된다는 거는 보험료를 남들보다 높게 책정돼서 가입을 한다는 방법이 있고,
0: 네.
1: 부담보 가입이라는 거는 특정 부위에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반 건강체가 아닌 유병자 보험을 단계적으로 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사연자님 경우는 유병자 유형의 간편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자궁 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험료는 20에서 30%가 더 비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자의 선택을 열어두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무조건 부담보, 무조건 할증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병력에 따라서 간편보험을 택할 수도 있고, 부담보 상품을 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선택 사항이 좀 많습니다. 가입을 할 때.
0: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1: 선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이 시간 함께 해볼게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봐밤.
2: 네.
0: 아, 처음 들으셨죠?
2: 당황해가지고.
0: 아니, 뭐 또, 그것도 모르냐라고 구박을 할 때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잖아요.
2: 네. 네. 그것도 모르냐?
0: 네, 훌륭하십니다.
2: 네,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과거 치료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유병자 보험에만 가입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제가 어제도 느꼈는데요. 오랜만에 복귀했다고 다들 뭔가 이 보너스 같은 그런 이 문제를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잘해주실지는 좀 지켜봐야겠고. 방금 전에 설명해주셨잖아요. 몇 가지 옵션에서 유리한 거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다. X. 유후, 야호!
2: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인데요. 과거에 치료력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2: 왜냐하면 이 치료

0: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사전에 이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일반 보험의 기준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보험료의 일부 할증이나 네네. 부위에 따르는 부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애초에 보험료는 다소 비싸지만 부담보 없이 보장이 가능한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이걸 선택을 하는 것이죠.
1: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어려운 결정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부담보를 생각해보면 내가 어딘가 보장을 못 받는다. 심지어 좀 안 좋은 부위일 거 아니에요. 네. 그 부위를 보장을 못 받는다 생각하면 그건 또 싫고. 그렇다고 보험료를 많이 내자니 또 그것도 싫을 것 같고. 어떡합니까?
2: 네. 그래서 보험은 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할지 뭐 전문가 또 상담을 갖고 왜냐면 또 기존에 또 가입한 보험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2: 하나도 없는 경우는 대부분 드무니까.
1: 그렇죠.
2: 근데 그거에 맞게끔 뭐 설정하면 되고 그리고 부담보는 또 기간이 설정되거든요. 과거 병력이 언제 발병이 됐는지에 따라서 2년 부담보가 생길 수도 있고 1년 부담보가 생길 수도 있고.
1: 아, 부담보가 붙었다고 그게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요.
2: 네. 그리고 또 그 기간만 지나면 바로 보장해 주거든요.
1: 네.
2: 근데 또 어떤 상황은 또 전기간 부담보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1: 그런 경우도 있고.
2: 네. 그런 거는 대부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예. 부담보 약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큽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부담보 기간이 좀 짧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보험으로 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꼭 유병자 보험보다는 부담보 가입을 선택을 하는 게 어쩌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분도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듯이 내 상황에 가장 맞게 나에게 가장 유리하게 그렇게 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유병자 보험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요즘은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일반인이 보험을 정확히 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품들이 매달 이렇게 막 변형이 되고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가지고
1: 네.
2: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또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에 또 많은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뭐 5년 이내 예전에는 5년 이내만 고지해서 보험 가입했는데 요즘에는 10년 이내 수술 입원력을 보고 나서 또 할인이 되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1: 네.
2: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 보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험을 선택해야만 이제 보험료도 저렴하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겠네요. 어쨌든 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진짜 고려할 부분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좀 보험을 가입해보고자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할 만한 전반적인 꿀팁 좀 주실 수 없을까요?
0: 네. 내가 혹시 이제 과거에 치료력이 있다라고 해서 일반 보험으로 할증을 하는 게 낫다 아니면 부담보가 낫다 이거는 사실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간편보험이 무조건 뭐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내 상황에 맞게 뭐 할증이 나을지 부담보가 나을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간혹 이제 일반 보험보다 간편보험의 특약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고지혈, 뭐 당뇨,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보험료를 할인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래서 사실 보험이 어려워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나의 상황에 맞게 그 보험들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문가 네.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 혹시 필요하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또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사항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8762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단기납 종신보험을 알아보다가 지인이 달러 보험을 한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달러로 납입하다 보니까 환율이 안 좋으면 보험료가 오르는 건가요? 오, 달러 보험의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2: 네, 달러 보험 말 그대로 이제 나중에 달러로 이제 받는 보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납 종신은 저축보험이라고 이제 저축보험으로 이제 오인해서 이제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보통 달러 보험은 이제 보통 가입을 하면 내가 10년 됐을 때 20에서 30% 이자를 줘요. 근데 달러의 환차익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예를 들어서 좀 높은 상황이면 내가 더 많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1: 네.
2: 만약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고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납입할 때 달러가 높은 상황이면 원화 고정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뭐 20만 원, 30만 원으로 그대로 가요.
1: 네.
2: 대신에 달러 금액을 적게 사는 거고 만약에 달러 고정을 했을 경우에는 달러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 내가 보험료가 또 인상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1: 예.
2: 근데 그건 가입할 때 달러 고정인지 원화 고정인지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고
1: 예.
2: 나중에 10년 뒤에 달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가입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가입을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1: 네. 네.

0: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자, 그리고 8430님입니다. 뇌경색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혈전용해 치료비 보험을 준비해두면 좋다고 해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또 들어두면 좋을 담보 같은 거 있을까요?
2: 일단은 뇌경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혹은 뇌졸중 진단비 이런 것들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1: 네.
2: 이 말씀하신 혈전 용해 치료비라는 특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세트로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로 들면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요즘은 뇌혈관 관련된 치료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2: 치료비 특약. 그래서
1: 네.
2: 예를 들어 수술을 하던 뭐 입원을 하던 뭐 이런 혈전 용해 치료를 하던 이런 치료비들을 조금 더 폭넓게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
1: 네.
2: 보험사마다 약간 지급하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발생돼야만 지급하는 그런 보험사도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이제 세부적인 약관의 내용을 좀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1: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주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이병호 팀장님.
0: 네, 그 첫 사례처럼 내 보험이 가입 그 가족 보험 건수가 20건이 넘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꼭 점검을 꼭 오늘 가셔서 우리 가족의 보험 건수가 몇 개인지 자동이체 내역 확인해 보시고
1: 그거부터 좀 세어보시고
0: 네, 세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김미정 팀장님.
2: 네,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2: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보험 갈등 없이 넘겨 주시려면 저희 머니특별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 없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호 김미정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참 이 따뜻한 응원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또 한 통이 도착했는데 3067님 머니특별시 안방마님이 복귀하셨군요. 강지연 하나님 휴식은 잘 취하고 오신 거죠? 안 계신 동안 많이 보고 싶었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TBS 진행자분들과 제작진분들 덕분에 저도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고 있네요. TBS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늘 응원합니다. 아, 그 정상화를 당연히 이 저희 구성원들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솔직히 조금 멀게 느껴지는 예 그런 감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계속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고요. 청취자분들만 있다면 저희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들려드리고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 놓치신 내용 있다면 내일 오전 9시 또 재방송도 알고 계시죠?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1시 9시 머니 특별시 강지연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빗길 지나는 분들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흐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잠시 더위가 좀 주춤한 상태인데요. 전남 광주 순천시에는 조금 전 오후 1시를 기해서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한편 고속도로 중에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가는데 논공휴게소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북천안 부근에서 하위 3개 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3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시인은 벌이 꿀을 모으듯 한평생 의미를 모으는 사람이다. 그렇게 모으고 모으다가 끝에 가서 어쩌면 10줄쯤은 좋은 시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시인의 말인데요. 자, 시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머리에서 또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시는 글이 아니고 체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잠 자고 밥 먹고 일하고 내일에 대한 설렘이 하나도 없는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은 그저 평범해 보이죠? 그러나 그 일상 속에 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꿰뚫어보면 더위 속 떨어지는 땀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엄청난 명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 여름 여러분은 어떤 시를 쓰고 계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내릴까 저 하늘 끝에서. 이건우가 작사하고 탁재훈이 노래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

탁재훈 씨 참 노래 잘해요. 네. 워낙 가수잖아요. 탁재훈 씨가 내가 선택한 길. 근데 예능에 자주 나오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 허리케인 라디오 DJ 하기 전에는 탁재훈 씨가 개그맨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 탁재훈 씨 이 노래 빠블로 PD가 가끔 선곡하는데 괜찮아요. 예. 창법도 좋고요. 이거는 작사가의 또 이 노랫말도 아주 멋있고 말이죠. 예.

지금 제 앞에요. 제가 일부러 이거 갖다 놨는데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습니다만 이 돈가스 냉동 돈가스가 지금 도착을 했는데 어젠가 그저께 그 고덕동 순대 4636 청취자께서 돈가스 보낸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왔어요. 예. 이 큰 냉동 박스로 해가지고 요런 게 한 10개? 예. 이렇게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아 전부 7개 같답니다. 4636이 고덕동 순대님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 뭐 저 PD들하고 저하고 뭐 기술 감독하고 하나씩 나눠서 이따 집에 가져가서 잘 먹겠습니다. 아, 참, 미안해가지고, 이거 참. 예, 제가 이 황정우 PD 덕분에 이런 걸 다 얻어먹습니다. 예, 돈가스 PD. 예.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눈에 띄는 뉴스 보면 지금 국회에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별위원회가 조금 전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 지금 들어갔네요. 지난달 5일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진 뒤에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오늘로 27일 만입니다. 한 달이 다 됐네요 벌써. 자, 지금 또 속보가 들어오는데 국조특위가 잠실 개표소 조사 30여 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했는데 투표함 반출은 이것도 못했네요. 호호.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마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남부지방부터. 기상청에서는 제주에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온다 그래요. 이후에 4일 새벽, 예, 모레, 그죠? 모레, 토요일 날, 토요일 새벽부터 전남, 오전에는 경남, 오후에는 전북, 밤에는 충청 남부와 경북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주말 예 계속 비가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 오후가 되면은 여기 중부 지방까지 수도권까지 비가 확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주말에 여행 계획하신 분들 예 참고들 하시고요.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과 K-STEN 리서치 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18살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해서 이날 공개한 전국 지표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 비율은 3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높게 나왔네요. 58%로 집계가 됐습니다. 3주 전보다 1%가 늘었다. 예,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왔고요. 오늘 저 월드컵 예, 이제 32강들끼리 격돌을 해가지고 이제 16강을 뽑고 있는데 멕시코가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축하하는 멕시코 축구 팬들 100만 인파가요. 멕시코 시티 도심에 몰리면서 4명이 숨졌다는 외신 보도가 안타까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부조대가 즉시 출동은 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중에 왜 탱크데이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혐오 발언을 응원 구호로 사용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요. 올해 열리는 주요 야구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혐오 발언이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면서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예.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돈가스 PD가 또 어떤 퀴즈를 준비했을까요? 노래 바블로 PD가 이 노래를 선곡했네요. 김은국이 부릅니다. 59년 광신화.

네. 59년 왕십리 잘 들었습니다. 예, 김은국 씨 호랑나비 59년 왕십리 두 곡으로 몇십 년 버티고 계시는데 요번에 어디 기사 보니까 멕시코 월드컵도 응원차 다녀왔다고 그러던데 언제 한번 월드컵 뒷이야기 한번 파블로 PD 전화 한번 해봐요. 예. 나와서 좀 해줄 수 있으면 네, 파블로 PD가 좀 섭외를 해서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여튼 해보셔. 자 이제 돈가스 퀴즈부터 해서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자 퀴즈 정답 먼저 1번으로 적으시고 두 번째 적을 거는 나눔 선물 뭐 받고 싶은지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하고 나눔 선물을 같이 나누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 아시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돈가스 PD가 아 오늘도 뭐 저 난센스는 아니고요. 오, 요새는 시사에 관심이 많네 돈가스가. 자 오늘 퀴즈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에 내일 오후부터 이게 시작된다고 그러죠.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보기 두 개. 1번 장마. 2번 말복. 말복? 야, 좀 라임이라도 맞추든지. 예? 1번 장마, 2번 장미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 말복이 여기서 왜 나오냐. 아, 쟤는 하여튼 조금만 칭찬해주면 말이에요. 그냥 아유 멋대로야. 예. 네가 하라고? 아주 요새는 선배도 없어, 쟤, 그냥. 예? 월급 못 받으니까. 예? 선후배도 없습니다, 여기. 예. 자, 돈가스 퀴즈입니다. 자, 여러 날 계속 비 내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1번 장마, 2번 말복. 예. 둘 중에 정답 있죠? 모르시면 몇 번? 1번. 네. 자, 이제 26가지 나눔 선물 소개합니다. 잘 듣고 계시다가, 아, 나 저거 받고 싶어. 적어주세요. 하나만.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분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시한과 쌀가미레 오란다 강정세트 스크린 골프 브라보 골프의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 먹어바디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3꽃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 장독대 당아리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이나 닭볶음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고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둠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의 파닭 요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 점심 특선 2인분 사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케임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에서 1인 2임의 식사권 자 26가지 다 소개해드렸어요. 마음에 드시는 나는 선물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누구와 이 선물을 같이 하겠다. 네. 나 혼자 하겠다도 좋습니다. 적어서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적어서 샵 영국어에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요. 자 며칠 동안 비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찌뿌둥한 상태에서 추적추적 내리는 거 이 기상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1번 장마, 2번 말복. 네.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 쓰시면 되고요. 자, 오늘 뭐 비와 관련된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강진 김효선이 부릅니다. 주르륵, 주르륵, 비가 내리네. 비가 된 사랑.

0: 네. 비가 된 사랑. 아, 언제 들어도 다정해요. 네. 주르륵, 주르륵. 비가 내린, 이거 누가, 어떤 분이 작곡자죠, 이게? 예? 네? 파블로. 아, 안치행 선생님. 예, 이분이 저, 이 노래 작곡하신 분이에요. 예. 비가 된 사랑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노래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당첨자를 쫙 발표합니다. 일단, 돈가스 퀴즈 정답은 1번 장마죠, 장마. 예. 장마 그러면 뭐 옛날에 그 유능길 소설가야, 예. 중편소설 장마라는 또 동명의 소설도 있었고요. 예. 장마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뒤늦었다고 그러죠. 6월 달에 보통 있는 건데 7월 초부터 이제 뒤늦게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는 0712번님.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답 1번 장마입니다. 가락동에 횟집 좀 가고 싶습니다. 집사람하고요. 저는 개인 택시 초보인데요. 강남의 길이 너무 막힙니다. 190 방송 들으면 졸음이 달아나서 매일 듣고 있어요. 손님들도 크크대며 웃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십니까? 오, 고맙습니다. 오. 이분 전화 연결해봐라. 어? 0712번님. 예. 손님들도 하여튼 크크대며 웃고 있습니다. 돈가스 PD 재치에 늘 응원합니다. 아, 하여튼, 파블로는 쟤는 저, 청취자들한테 칭찬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돈가스는 하여튼 칭찬 많이 받아. 예? 그러니까 막 돈가스도 막 보내주고, 팬도 생겼어. 야, 좋겠다. 가서. 어. 0712번님께 가락동 횟집이라고 하셨어요.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봄 도다리 세 꽃이 모둠에 2인분 보내드릴 테니까 아내분 모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장님 무척 친절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자, 그리고 실제로 손님들하고 같이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들으면서 웃고 계시다고.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참, 그런 얘기 들어서 할 맛이 나요, 여기서. 네. 이번에는 5662번님이에요. 1번 장마가 정답이고요. 내일 친구 이사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되세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나눔 선물을 신청해서 친구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구리 양꼬치 부탁합니다. 예, 5662번님.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 보낼 테니까 가서 맛있게 드세요. 친구분하고. 네. 이번에는 0712번. 아, 조금 전에, 예, 지금, 저, 뭐예요. 아내분하고, 예, 가락동 횟집 가고 싶어 하시는 초보 개인 택시 기사님 전화로 연결을 했어? 오. 야, 가스. 오늘 뭐, 청취자들한테 칭찬받고 그러더니 아주 기동력 좋네. 예? 내가 시키니까 바로 연결하네. 보통 같으면 네가 해라 그랬는데. 야. 참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연결된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1: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0: 반가워요.
1: 오, 네네.
0: 지금 아유, 강남에 네. 계셔?
1: 아니요, 지금 강남에 저 손님 모시고 신내동 도착해서
0: 예.
1: 밥 먹고 있습니다.
0: 이제 손님 내려드리고.
1: 네네.
0: 밥이 좀 늦으셨네.
1: 좀 매일 이때 먹어야 돼요. 네. 식사 때는 바쁘니까.
0: 네. 몇 시에 시작하세요?
1: 네, 저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나옵니다.
0: 그래서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1: 저녁 한 12시까지요.
0: 12시까지. 내일은?
1: 내일도 마찬가지죠.
0: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메뉴는 뭘로 드세요?
1: 지금 순두부 집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0: 와.
1: 요리 전문.

0: 전문점이라 해가지고.
1: 무슨 전문점?
0: 수제 두부 요리 전문점이요.
1: 수제 두부 요리 전문점?
0: 네네.
1: 아, 그런데 맛있죠. 기사 식당인가요, 그런가?
0: 아니요, 일반 식당인데. 네. 콩두부, 콩두부백이라고 광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1: 아, 괜찮아요. 예.
0: 너무 친절하시고. 예. 고객들도 너무 맛있어 하시고.
1: 아니, 지금.
0: 오시면은, 네.
1: 지금 2시 반인데 아직도 손님들이 많이 계세요?
0: 네네, 많이 있습니다.
1: 대부분 기사님들이신가, 그러면?
0: 아니요, 일반인들이에요.
1: 얼마나 맛있으면 지금 2시 반인데도 손님이 계세요?
0: 그리고 여기는 리필 넣고 떡볶이라는 그런 메뉴도 주고요.
1: 어디라고요? 신내동?
0: 네, 신내동 그 망우동 근처인데, 신내동에서 갈매동 넘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1: 저 가게 이름이 뭐라고요?
0: 콩두부백이요.
1: 콩두부?
0: 수제두부 요리 전문점. 콩두부백. 이렇게.
1: 콩두부백.
0: 네네. 네.
1: 백은 뭐예요?
0: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1: 콩두부백.
0: 돈가스 피디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1: 돈가스요?
0: 예, 예.
1: 제가요, 요새 월급 못 받아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0: 아유,
1: 집에 쌀 떨어졌대요.
0: 아유, 어떻게.
1: 네, 라면 끓여 먹고 산대요.
0: 요리점에 와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싶은데. 아니, 저는 매일 듣고 있는데요.
1: 예.
0: 밥 먹고 졸음이 올 시간에.
1: 예.
0: 이구 형님 방송 들으면서.
1: 예, 예.
0: 즐겁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1: 아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취자님들이 그런 댓글 달아주니까, 예, 저희가 정말 신이 납니다, 네. 눈물이 앞을 가려. 아이,
0: 예, 정상, 그.
1: 되겠죠, 뭐, 언젠가는.
0: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속상해.
1: 아니, 그러니까 7월 1일, 이제 어제부터 자치단체들, 시의회도 그렇고,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뭐, 시작한다니까. 뭐.
0: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1: 아니, 뭐, 저도 뭐, 그런 삼자적 입장이죠. 저 밖에 있는 저 직원들이 문제지. 저야 뭐, 연적이 나가서 그냥 진행하는 사람, 아웃사이더인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시의회가, 예, 좀 잘 좀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저, 파블로 PD가 인터넷으로 네네. 지금 찾았네. 자, 콩두부 백, 가게 이름이 콩두부 백이 아니고요. 콩두주백?
0: 맞아요. 콩두주백.
1: 이게 뭔 말인가? 콩두주백? 그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콩두주백이 뭔 뜻이냐고.
0: 알겠습니다.
1: 야, 이거 뭐 가만 있어봐. 여기 뭐 저 불고기 같은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 두부 이게 저 구운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0: 네,
1: 저 이천 쌀밥 같은 그 소태 있는 네. 밥도 보이고 콩나물도 보이고
0: 두부 조림도 있고요. 두부 안자도 있고.
1: 이게 얼마예요?
0: 이름 두부 구이도 있고요.
1: 이게 얼마예요?
0: 제가 먹는 거는 지금 이제 순두부 콩비지 솥밥이라는 메뉴인데요. 솥밥. 11,000원을 받아요.
1: 11,000원?
0: 네.
1: 아, 가성비 있다.
0: 식당에 비해서 가격도 좋아요.
1: 야, 상암동에 그런 거 있으면 나 매일 가겠다. 괜찮네요. 신내동 콩두주백. 알겠습니다.
0: 네, 자,
1: 그러면, 근데, 하면, 허리케인 듣고 있으면 잠 잘 안 나신다 그러니까 정말 고맙고요. 예.
0: 아니, 별로였으면 예. 당연한 걸죠.
1: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또 하시고, 오전 버리는 괜찮으시오?
0: 네, 그냥 뭐.
1: 그런 대로?
0: 그럭저럭. 네.
1: 법인이죠, 법인?
0: 아닙니다, 개인 택시.
1: 개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수입 잡으세요?
0: 한 25만 원 정도 걸고
1: 25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파블로 PD가 신청곡 하나 물어보라는데.
0: 네, 좋죠.
1: 뭐?
0: 제가 좋아하는 건 사랑이 비를 맞아요. 백음성 씨 노래.
1: 사랑이 비를 맞아요.
0: 네네.
1: 누구요?
0: 백음성 씨 노래.
1: 백음성 씨. 저 파블로 네. 제가 몇 번 틀었지 그 노래. 비가 된 사랑. 네? 맞죠?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저 아내분 모시고, 가락동 가서, 회 네. 잘 맛있게 드시고요. 예.
0: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 열심히 일합시다.
0: 응원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네.
0: 네, 들어가시죠.
1: 예. 자, 초보 개인택시 기사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백음성, 사랑이 비를 맞아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아, 노래 좋네요. 백음성 씨의 우산이 되어주세요. 내 사랑이 비를 맞고 있습니다. 예. 우산 좀 씌워주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예. 1862님께서 나름 선물 받으시고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하이하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엊그제 통화하고 선물로 한우국밥 잘 받았습니다. 배송도 빠르고 국밥도 너무 맛있고요. 다른 분들도 가셔서 드셔보세요. 최일구 아나운서님도 드시고 올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셨네요. 네. 아마 이분 저분 같은데 며칠 전에 그 왜 어젠가 그저께 하남을 지나고 있다 그러면서 한우 맞죠? 예. 네. 바로 가서 드셨나 봐. 아, 참. 그렇게 맛있었나 보죠? 아유, 좋습니다. 한우국밥 사장님도 감사하고요. 나눔 선물 후기 보내주신 1862님도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이제 당첨자입니다. 8325번님이에요. 정답 1번 장마입니다. 제 장모님이 98이신데, 어우, 장수하고 계시네요. 요즘 건강이, 아이고, 좋지 않으시답니다. 저런. 식음을 전폐하고 계셔서 안쓰럽습니다. 입맛 좀 돌아올 수 있게 수제 소고기 만두 좀 부탁합니다. 돈가스 PD는 일구 씨한테 맨날 혼나는 거 보니까 안쓰럽고요. 하하하. 아무튼 엄청 재미납니다. 아유, 고마워.

0: 수제 소고기 왕만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7727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장마고요. 2번 받고 싶은 거는 매기 매운탕이고요. 3번 갖고 나누고 싶은 사람은 30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한 아내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고 간호학원에서 공부하며 애쓰는데 그 아내와 맛있게 먹고 힘주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직업상 매일 듣고는 있었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요. 네, 매일 들으셨는데 문자는 이번에 오늘 처음 보내셨는데 당첨되셨습니다. 네, 7727님한테 매기 매운탕이라고 하시죠.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은사골 본점에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도 있답니다.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내분 데리고 와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이번에는 8887번님의 네, 문자인데 당첨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예, 요새 이 MBC 관련해서 얘기를 보내셨네요. MBC 95.9 2시 만세가 개편돼서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로 이사 온 새싹입니다. 홍삼을 받고 싶어요. 홍삼을 받아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해요. 공중파에 나가면 녹음해서 두고두고 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예. 자, 그러면 8887번님한테 예. 자, 홍삼이라고 그러셨어요?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 홍삼 진액 보내드릴게요. 이분이 저, 이 시간에 2시 때 MBC 듣고 계셨는데, 예, 일례 이제 건너오셨다고 그러시네. 그 요새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그 갈갈이 박준영 개그맨이 마지막 방송하면서 막 울고 그랬다고 기사도 떴던데, 13년을 진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준영 씨가. 네, 13년이면 뭐 거의 직장 수준이지 뭐, 아이고. 올해도 하시고 하긴 했어요. 저도 뭐 이제 올 들면 이제 9년이고. 저도 뭐 올해나 뭐 내년 1년만 더 하면 뭐 많이 하는 거죠, 10년이면. 네. 아, 네, 8887번님을 가스가 또 전화로 연결했대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가워요.
1: 예, 안녕하세요.
0: MBC 듣고 계시다가 이제 TBS로 오신 거예요?
1: 예, 계속 운전 중에 그쪽 듣고 있다가 개편돼갖고.
0: 왜 근데 일리 오셨, 왜 일리 오셨어? 계속 듣지?
1: 어저께 우연치 않게 그 프로가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아니래서 이타 채널 돌리다 보니까. 예, 뭐, 에너지도 좋으신 것 같고, 예. 뭐 노래도 틀어주시고. 네. 여러 가지로 그랬고. 어저께부터 그 청취하게 된 청취자입니다.
0: 아유, 박수입니다. 박수. 노래만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노래를 따라해서 예. 부르잖아요. 그거.
1: 예? 아, 예, 앞에 예, 그 어제 들었습니다.
0: 오늘도 했는데?
1: 예, 아까 들었습니다.
0: 사랑이 비를 맞아요.
1: 예, 예, 예.
0: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소개하는 거 노래? 괜찮아요?
1: 예, 뭐.
0: 한번 불러보세요. 부르고 싶으면.
1: 아이, 노래를 잘 못합니다.
0: 아니 근데 왜 거기 바뀐 게 그 시간에 뭘 해요? 2시에? 박준영 씨 이제 그만.
1: 손태진의 뭐 트로트 뭐로 바뀌었고. 그 네, 별로.
0: 손태진 그분이 난 12시 하던 분인데 그게 네. 2시로 바뀌고.
1: 손석기 아나운서님이 12시에 오시고.
0: 예. 네. 손석기 선배 그... 하는 건 저도 잠깐 듣긴 들었었어요. 첫날.
1: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오시고 그리고 2시에 밀려났는데 제가 원래 2시에 듣던 프로가 아니라서 어저께부터 바꿨는데 뭐 새로 듣다 보니까 뭐 괜찮으신 것 같아서 어저께부터 계속 청취하고 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왜 손태진이 하는 게 왜 마음에 안 드셨어요? 일리 올 이유가 있었어요?
1: 제가 별로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0: 아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1: 네.
0: 여기도 트로트 트는데? 우토하지?
1: 트로트 트는데 거기는 계속 트로트가 된 거고 여기는 사연도 하고 네. 뭐 인터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쪽 트로트하고 이쪽하고는 조금 색깔이 조금 틀린 것 같아갖고요.
0: 고맙습니다. 예.
1: 예, 예.
0: 자, 그 택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1: 아니요, 아니요, 뭐 그냥
0: 다른 거 하세요?
1: 배송, 예,
0: 배송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 1톤?
1: 예, 예,
0: 1톤
1: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 저 손석기 저 앵커 프로그램도 듣고 계십니까?
1: 아, 어,

0: 몇 번 들었는데 딱딱해갖고.
1: 딱딱해요?
0: 12시에 진행하기가 너무 활기차야 되니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갖고. 네.
1: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재미없다 이런 얘기예요?
0: 네. 아니, 뭐, 시사 교양이니까 뭐, 제가 다 알아듣기 어렵다는 얘기죠.
1: 아, 어렵다.
0: 예, 예.
1: 저 손석희 선배한테 저 문자라도 한번 보내야 되겠네요. 오늘 저 네. 손석희 그래서 좀 딱딱하다고 그러더라 형님. 예, 재밌게 예. 하시오네. 한번 문자 한번 넣어볼게요.
0: 예예예. 예.
1: 거기 그 지금 거기 그 손석희 그 프로의 작가 있잖아요.
0: 예예. 예, 예.
1: 그 작가가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작가이던 작가가 그 친구가 지금 글 갔더라니까.
0: 아.
1: 여기 있으면 돈을 못 저 월 생활비가 못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가 있다가 진작에 요번에 그 MBC 12시 시사 프로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었는데. 근데 그게 바로 누구냐고 진행자 그랬더니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달에.
0: 예.
1: 그랬더니 보니까 손석희 선배가 12시 그걸 하더라고요.
0: 예. 어차피 뭐 이제 이번에 또 다시 뭐 뭐지 그 시가 뭐 일단 활동하니까 어떻게 예. 잘 돼갖고
1: 그래요.
0: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자 중에 그 아버님이 편찮으신가 봐요.
0: 네 아버님이
1: 인지장애라는 게 뭐예요?
0: 한 뇌경대 휴유증으로 인해서 인지를 못하세요.
1: 그러면 저 소위 그 치매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0: 예, 치매 치매인데 이거는 뭐라 그러지? 뇌경색성 치매라고 그러더라고요.
1: 그럼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아버님 증세가 어떤 거예요? 죄송한데?
0: 뭐 일단은 사물을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 사자나 뭐 호랑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모르세요.
1: 오.
0: 네, 그 모를 그 그런 거 잘 모르고 기억하는 거는 단순히 그 그러니까 아들 그리고 저희 가족 말고는 저희 말 가족 말고는 기억을 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말한 건 기억이 모르시고 네. 옛날 거는 그래도 조금 말하시면 기억을 하시는데 현대 거는 아예 기억을 못 하세요.
1: 알겠어요. 이게 치매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증세군요.
0: 네. 예,
1: 그러니까
0: 예.
1: 지금 저 전화하고 있는 청취자님이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0: 네, 아들에서 제가
1: 지금 청취자님 아들 얼굴은 아들 얼굴은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하세요? 그거는?
0: 이름은 모르는데 얼굴은 기억하세요.
1: 표정으로 봐서.
0: 예, 예, 얼굴은 기억하고.
1: 그렇구나.
0: 예.
1: 그래서 이거 나가면 녹음을 나중에 잘라서 짤로 만들어서 예, 아버지한테 예. 계속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싶다고.
0: 네.
1: 와 아버지한테 한마디 해 그러면 자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세요 시작.
0: 네. 예?
1: 녹음 들려준다면 해보세요. 예, 아버지 그러면서 해봐.
0: 맨날 아들이 사고만 쳐갖고 아 진짜 뭐 계실 때 동안 제가 뭐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잘 보필하겠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1: 누가 그래야지, 누가. 그래야 기억하실 거 아니야.
0: 아, 아빠 아들이 지금 공중파 나와서 아빠한테 하는 얘기니까 아빠 꼭 잘 듣고 있어.
1: 예, 아유, 좋습니다. 네. 효자시네, 효자요.
0: 예?
1: 효자요.
0: 효자니까.
1: 울어?
0: 아니요, 울진 않습니다.
1: 울지 않으셔?
0: 예.
1: 알아요. 울면 안 되죠. 예. 아버지 건강하게 보살펴 드리려면 힘내야죠. 그죠?
0: 예, 예.
1: 신청곡 한번 물어보래요. 저 파블로 PD가. 틀어준다고.
0: 저희 아버지가 그 울고 넘는 박달재를 18번이셨고.
1: 울고 넘는 박달. 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0: 울고 넘는 박달재요.
1: 네. 자, 홍삼 보내드릴 테니까 아버지한테 전해드리고요. 울고 넘는 박달재 띄워드립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왜 안 나와? 아,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빨리빨리 틀려야지. 울고 넘는 박달재. 예, 박재영 가수가 부릅니다.

네, 청시자녀 아버님 인지장애를 앓고 계신데요. 네, 울고 넘는 박달재 애창곡 예,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나온 곡 박달재 노래까지 전부 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들려드리면 되겠네요. 네, 네. 자, 0622님이 저한테 항의 문자를 보냈어요. 행님, 고마 노래를 다 배려넣네? 아, 그래,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어디 틀렸어요, 제가? 귀엽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디, 저, 대한민국, 저, 라디오, 저, 뭐, 이제, 사회자 중에 저처럼 이렇게 노래 소개할 때 따라 노래 해주는 그런 진행자 본 적 있어요? 네. 틀릴 때 있습니다. 아유, 귀엽게 봐주시고. 자,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3033번님 당첨됐어요. 정답은 1번 장마고요. 축구를 하고 났더니 시원한 맥주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닭강정을 받고 싶습니다. 3033번님한테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에 파닭 한 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음식점 가셔야 돼요. 맞지? 돈가스. 네, 기지시 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4565번님이 95.1 TBS 교통방송 매일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은 기다려지는 방송입니다. 오늘 황당 선생님 나오는 날이군요. 기대되고요. 왜 이렇게 정상화 소식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데려와야 돼요? 모쪼록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고요. 일구용 또 빠블로 돈가스 PD 힘내고 좋은 날 기다려봅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희가 눈물도 삼키고 힘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트럼프 데려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는 파블로 저 백악관에다가 문자 알아보네. 디어 미스터 트럼프 해가지고 어? 가스가 영어를 잘하죠. 제가 영문과 나왔거든. 가스가 백악관의 영문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래가지고 좀 트럼프 대통령 전상서 그래가지고 주소를 모른다고? 아, 이 사람은 거기 편지 보내는 데냐? 인터넷 백악관 찾으면 아 쟤는 하여튼 형이 뭐 얘기를 하면 듣질 않아 저렇게.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격려 마음속에 깊이 접어뒀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3부의 허리 디스크쇼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 나오는 날입니다. 미리 여러분들 황당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노래 문자 신청을 미리 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이고요. 많은 선물도 많이 남았습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채택된 분께 보내드립니다. 2부 끝곡은 파핀 현준이 부릅니다. 야야야.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최근 며칠간에 비해 기온은 조금 낮아졌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여름철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에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요.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은 두지 않도록 하시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철저한 점검 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시내 한강 다리 중에 천호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가는 길 북단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잠시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 습도는 6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생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푸른 날개입니다. 데디 파이팅.

7월입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습니다. 우리 마음도 새 출발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새로운 달이 와도 늘 한결같은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조용해 주십시오. 나이는 한 달 더 먹어도 감성은 아직 25인 남자. 허리 디스크쇼에 살아있는 여름 선풍기. 황당무게 37년생 이종황 선생이십니다.

0: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7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소중하게 맞이할 때 비로소 특별한 한 달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도 참 벌써 절반을 지나왔지만 통장 잔고는 아직도 그 개털인 남자 저 이종황이도 오늘 그 한 푼이라도 청취자의 그 마음을 얻도록 열심히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이제 선생님 통장에도 좀 꽃이 피어야 되는데요. 참. 근데 앞에 인용한 그 시가 그 유명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닙니까?
0: 응? 뭐라고요?
1: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0: 네?
1: 네. 그 시 아니에요? 김춘수 시 꽃?
0: 아니, 그저께 그 동네 호프집 변수에 써있길래 그냥 적어온 건데 그게 유명한 겁니까?
1: 아, 유명한 거죠. 김춘수 선생의 꽃이라는 시. 네.
0: 그래?
1: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또 마음도 다 되셨는데 동네 호프집도 다니십니까?
0: 아니, 그럼 뭐 먹을 거 있나 해가지고 주섬주섬 돌아다니는 겁니다.
1: 그 밤에 돌아다니면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0: 그러다 보면 뭐 또 아는 지인도 있을 수 있고.
1: 아, 그러시군요. 네. 좋습니다.
0: 자, 그리고 요즘에 그 보면은 트렌드가 출석 체크를 다 해주시고 그러던데.
1: 네.
0: 뭐 TBS 라디오 95.1MHz, 샵 0951로 좀 인사말 출석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기 청취자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0: 내가 너한테 얘기하겠니? 그러지.
1: 아니 갑자기 안 하던 멘트를 하십니까?
0: 자꾸 자리가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1: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0: 출석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1: 저기 선생님, 네. 선생님 자리는 지금 누가 보고 와서 해라고 해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0: 네? 그래도 또 불안합니다.
1: 네. 아, 출연료도 안 받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출연료도 안 받는 이 자리를 누가 와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0: 아니 최근에 뭐 저 주변에 뭐 디스크자키 김광훈, 김기둑 뭐 이런 친구들이 또 서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자, 그러면 첫 곡 이제 시작하죠.
0: 자,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첫 곡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발표된 플릿우드 맥의 최고의 명곡입니다. 그 사랑은 끝나도 꿈은 계속된다. 뭐 그런 담담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이 7월의 거의 첫 방송 아니겠습니까? 7월의 첫 방에 어울리는 그런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 네,

0: 슬립우드맥의 드림스.
1: 이게 뭔 내용이에요, 근데?
0: 그러니까 이게 꿈이에요, 꿈.
1: 그렇죠.
0: 꿈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그
0: 사실 무슨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1: 말 좀 하자, 좀. 그렇게 이 곡은 1965년에 발표된 거는 다음 곡이고. 너 때문에 다음 거 대본 봤잖아. 아무튼 좋은 꿈을 꾸자. 뭐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곡입니다.
0: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그러니까
0: 선생님은 다 아시잖아요.
1: 그러니까 사랑이 끝나지 않습니까?
0: 예.
1: 사랑이 끝나도 꿈은 계속 이루어진다. 계속 된다.
0: 그게 무슨 말입니까?
1: 그러니까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0: 아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1: 모른다고 임마. 아이, 나. 자, 좀 좋은 말 할 때 좀.
0: 아, 목소리, 알겠습니다. 예, 아, 선생님.
1: 제가 목소리가 자꾸 바뀌고.
0: 자꾸 젊어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나저나 선생님 말이에요. 예. 청취자 고덕동순대님이.
1: 네.
0: 저한테 돈가스 보냈는데, 뭐, 선생님한테도 뭐 보냈다고 그러던데, 뭐 받은 거 있어요?
1: 아, 우리 19 앵디는 돈가스를.
0: 네, 돈가스
1: 받으셨습니까?
0: 네.
1: 아, 저도 이렇게 입구에 들어왔더니.
0: 네.
1: 탁 놓여져.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데.
0: 네.
1: 서리태를.
0: 아, 까만 콩. 예,
1: 서리태를.
0: 야, 머리카락 나라고 보내셨나 봐요.
1: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날콩이고 일단 까만 콩인데.
0: 네.
1: 우리 고덕동 순대님께 진심으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근데 이제 뭐 굳이 단점이 있다면 저희 집에 그 쌀이 떨어져서 야, 이거 뭐 콩만 쪄먹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긴 한데 어디 그 뭐 장터에 내다 팔 수도 없고 이거 참.
0: 아, 그거 하세요, 그거 이웃끼리 하는 거.
1: 아, 당.
0: 네, 당근.
1: 그 서리채 한 대요? 혹시 얼마?
0: 어, 비쌀 거요.
1: 아, 그렇습니까?
0: 아, 비쌀 거요. 아, 10만 원 하나 한 대. 얼마지?
1: 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시다가 좀 제가 많이 딱해 보이고 그러시면은 농협 010 다시
0: 이하나가 휴대폰 번호입니다.
1: 아니면은 콩하고 아니. 쌀하고 좀 바꿔주든지.
0: 선생님, 이렇게 네. 하세요. 그 서리태로요, 콩밥을 해서 드세요. 네?
1: 너 오늘 좀 콩밥 좀 먹을래?
0: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 이제 다음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1: 자, 새로운 어떤 아침 같은 노래. 1965년 발표된.
0: 아, 요거를 조금 전에 먼저 읽으셨구나.
1: 당황해서 이걸 읽지 않았습니까?
0: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1: 그, 니나, 시몬인데
0: 니나?
1: 니나 시몬.

0: 니나 시몬이 네, 뭐예요?
1: 이름이 니나 시몬입니다.
0: 아, 이름이 니나 시몬이에요? 네.
1: 근데 사이먼 앤 가펑클. 예. 그건 사이먼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또 있습니다.
0: 그 누가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1: 니나 내나 뭐 아무나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0: 아, 니나 사이먼 읽으면 되지, 왜? 네. 그 PD가 그렇게 읽으래요?
1: 네. 우리 파블로 PD가 정확하게 시몬으로.
0: 제가 뭐 아나? 쟤도 잘 모를 텐데.
1: 쟤도 연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도 205년대 나오고 같은 연대 출신인데
0: 저는 60년대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네. 응. 새들은 높이 날고 태양은 빛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I am feeling good.
0: 아유 좋아.
1: 어, 오늘 나는 참 좋다. 뭐 아, 그런 그 희망의
0: I'm feeling good
1: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곡 역시 그 7월의 첫 방송과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니나 시몬의 필링 굿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네.

0: 네, 니나 시몬 필링 굿. 도대체 근데 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1: 야, 뭐 버드 플라잉 하이, 높이 나는 새들아. 내 기분을 알겠지? 하늘에 걸린 해야 나의 기분을 알겠습니까? 불어오는
0: 선생님. 네. 그렇게 보고 읽으시면 안 되지요.
1: 아무튼.
0: 아,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문자로 왔는데, 네. 저 선생님 뒷꽁지 머리가 보였대요. 누군지 알 것 같대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아, 이거 저 가림막 제대로 설치하셔야 될 것.
1: 살짝, 채권 문제가 있는데.
0: 참.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자, 아무튼 이런 좋은 음악들은 에어컨보다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종황이는 더 좋은 곡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0: 아, 이거 오랜만에 하셨네. 저 맥아더 장군은요, 어디 있습니까?
1: 맥아더 장군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인천 자유공원에 서 있을 뿐.
0: 이야, 응용률이 100%인데 잘하시네요. 역시 방송인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0951로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허리 디스크쇼는 뭐 보시다시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코너입니다.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자,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1: 5538님께서 짧은 사연을 주셨습니다. 요즘 그 정말 그 오랜만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냈다가 지웠다가 보냈다가 지웠다가 그 보냈다 지웠다를 아주 수십 번. 전화번호는 알지 못하지만 통화 버튼은, 아, 전화번호는 안답니다. 알고 있지만
0: 선생님 제대로 좀 읽으세요.
1: 제가 좀 몰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통화 버튼은 못 누르겠습니다.
0: 전화번호는 아는데 통화 버튼은 못 누른다.
1: 그래도 이번만큼은 좀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응원을 부탁한다고
0: 누군가를 하셨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인데 통화 버튼 누를 수 있게 용기를 달라 이런 말씀이네요. 선생님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연애했어요?
1: 아유, 저희는 뭐
0: 전화기가 없었잖아요.
1: 문자가 없던 시대 사람이니까.
0: 문자는 고사하고 전화기도 없을 때인데.
1: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는 뭐 편지를 쓰거나
0: 네.
1: 그 봉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봉화로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0: 무슨 임진왜란 일어났습니까? 봉화불 올리게?
1: 자, 아무튼 그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람이 얻는 법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사랑하는 여인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 이제 갈 테니까 준비를 해.
0: 그래서 봉화불을 피우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0: 사랑을 위해서 봉화불을 피운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네.
1: 아, 이게 그렇게 사인을 하고 네. 자신 있게 외치는 유쾌하고 정열적인 구애의 노래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0: 어떤 노래인데요?
1: 이게 1966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네. 이거 좀 낮은 숫자다. 66년.
0: 66.
1: 템테이션즈.
0: 누구 태어난 애 같은데요? 말띠? 네?
1: 원고대로 해야죠. 템테이션즈의 대표 히트곡.
0: 네.
1: 그 모타운 사운드의 아주 흥겨움이 아주 가득 담긴 명곡입니다.
0: 뭐예요?
1: 더 템테이션즈의 Get Ready.
0: 오, Get Ready.
1: 나 이제 갈 테니까
0: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러면 여기 봉합불 핀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1: 일구야, 너도 처맞을 준비해요.

0: 네, 템테이션스의 Get Ready 듣고 왔습니다. 템테이션스는 뭔 뜻이에요, 선생님?
1: 응?
0: 템테이션스가 뭐죠?
1: 그래서 아무튼 좋은 곡을
0: 유혹이라고 그러는
1: 저희가 아무튼 좋은 곡을 준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고요, 그룹 이름이 템테이션스.
1: 몰라요, 막 그 문자나 좀 읽어봤죠, 제발.
0: 자, 8554님께서 콩나물 무치면서 배꼽 잡고 하하하 웃고요. 양념이 튀어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 오후 시간입니다.
1: 아이, 그 콩나물 그 팍팍 묻히시면서 웃으신다니까. 네. 이 얼마나 저희도 즐겁지 않냐, 이렇겠어요.
0: 저기, 선생님 말이죠. 네. 조금 전에 한 청취자는 네. MBC 듣고 있다가 요번에 바뀌는 바람에 TBS 듣고 시작한대요. 허리케인 라디오 듣기 시작했대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1: 그럼 내가 MBC로 가고 누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 내 돈을 안 주는데.
0: 거기 가면 돈 받지.
1: 거긴 돈 줄 거 아니야.
0: 돈 줍니다, 거기.
1: 그러면 저기 청취자분 여기 오시고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0: 그 청취자보고 MBC에다가 그렇게 문자 누라고 그러세요. 네, 나좀 MBC 좀 출연시켜달라고.
1: 문자 좀 부탁드립니다.
0: 저 예지 아빠 또 단골 청취자인데 저 이렇게 약간 지금 이상하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네요. 종황 선생님 때는 예. 사랑은 물레방앗간에서 했죠? 이렇게 쓰셨네?
1: 응?
0: 물레방앗간. 예? 사랑을. 사랑을 왜 물레방앗간에서 해요? 그 냄새나고 그럴 텐데. 왜 그래요, 선생님?
1: 그게 사실 뭐, 일단 방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좀 시끄럽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도 있고, 어?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0: 그러니까, 선생님. 예. 아, 왜 하필 그 시끄럽고 냄새나는 물레방앗간에서 그러냐고요.
1: 야, 그게, 둘이 그렇게, 아씨, 몰라요. 막,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0: 자,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십시오.
1: 다음 사연은 문자 8402님의 사연입니다. 이번 달부터 그 우리 아들이 첫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0: 네.
1: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참 많습니다. 실수도 할 것 같고 이 참 직장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출발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한 곡 좀 부탁드립니다.
0: 그래서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1: 자, 그래 잠깐만.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0: 예.
1: 1984년에 발표된 트위스티드 시스터. 이 발음이 좀 디피컬트합니다. 좀 읽어주시죠.
0: 트위스티드 시스터.
1: 역시 앵커 출신은 다릅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네.
1: 겉으로는 강렬한 하드락이지만 가사는 우리는 그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0: 네.
1: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지는 않는다. 나는 그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에
0: 반항한가요?
1: 아니, 뭐 반항이 아니라 자기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0: 제가 볼 때는 반항아 같은데요.
1: 너 오늘 많이 엉깐다 오늘. 그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전하는 그 최고의 응원가입니다.
0: 무정부주의자들이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남 시키는 대로는 안 살겠다. 무정부주의자들의 특징이죠. 자, 선생님 그러면 트위스티드 시스터라고 그랬는데 그쵸. 그러면 여성 그룹이겠네요, 그죠?
1: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내가. 남성 밴드야.
0: 안 넘어가시네.
1: 진한 화장에 그 스타킹을 신고 거친 메탈을 연주하던 그 오빠들. 뭐 굳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괴상망측한 자매들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 괴상망측 그러는 것보다는요.
1: 네.
0: 트위스티드니까 베베 꼬인 시스터 이게 낫지 않습니까?
1: 야, 그럼 네가 진행을 하지. 야, 이씨. 너 오늘 괴상망측하다 진짜.
0: 자,
1: 오늘.
0: 그러면 트위스티드 시스터즈의 노래. We are 이 뭐라고 읽어요?
1: Gonna take it.
0: 아니 NOR. 네?

0: 네. We are not gonna take it. 네. 노래 아주
1: 듣다가 우리나라 밴드의 노래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2: 어떤 밴드가?
1: 노브레인인가? 아. 말 달리자. 그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2: 아, 목소리가 조금 뭐 그런 어두 어 크라인 건 아닙니까? 근데 그거
1: 노브레인 아니에요?
2: 너 오늘 머리가 없는 것 같다. 좀 크라인 것이야, 크라인 것.
1: 아, 크라인, 아, 크라인 것이 뭐. 노브레인은 그러면 뭐 불렀어요, 그러면?
2: 노브레인은 네. 넌 내게 반해. 아, 아니, 제 목소리로 노래하기가 조금.
1: 제가 헷갈린 겁니까, 그러면? 그럼 다른 거예요? 그룹이 아예?
2: 그룹이 다릅니다.
1: 노브레인하고 네. 크라잉넛이 다른, 아, 전 같은 데인 줄 알았거든요.
2: 문자나 소개인 막 그냥.
1: 아, 알겠습니다. 아. 자, 0360번님께서 너무 재밌어요. 일구 형님. 근데요, 황당 이종황 선생님은 도대체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요. 하하하.
2: 네. 0360님, 저는 1937년생.
1: 올해로 89이십니다.
2: 89 소띠입니다.
1: 네. 자, 1081님은 최일구 씨 진행한 지 9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정상 청취 못하다가 급하게 어제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도 회사 정상화가 안 돼 있군요. 출연료도 못 받고 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일구 씨 진행하는 방법은 자연 그대로 참으로 재미있게 최고의 진행자입니다. 특히 바람 빠지는 웃음.

0: 오늘 너무 웃겨요. 일을 못 하겠어요. 너무 안 되잖아요, 선생님.
1: 5분간 그럼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백이 집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5분간만 자제하겠습니다.
0: 예. 418님은 19형 교통방송 정상화 기원하고요. 이종황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신청곡이 있어요. You raise me up. 바바바바바바.
1: 근데 저 이종황은 부왕 뜰 때 함자 아닙니까? 저는
0: 남자는 항구당 때 황자입니다.
1: 저는 황당할 때 황자입니다.
0: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바바바바바.
1: 최고 그 입에다가 부황 좀 떠들이자.

0: 아, 발음도 좋고요. 선생님 노래 잘하네요. 남자 가수. 근데 You Raise Me Up이라는 게 인기가 그런 거예요. 깨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1: 그쵸.
0: 예. 내가 한참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깨웠다. 그래가지고 싸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1: 넘어가.
0: 예?
1: 넘어가라고.
0: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을 좀 해주세요.
1: 되게 좋은 가사 내용인데. 예.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둡고 쓸쓸할 때.
0: 예.
1: 당신은 나를 일으켜준다. 일으켜준다. 아무것도 안 보고 싶네. 이렇게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0: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1: 그렇죠. 자는 걸
0: 나는 한참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그래가지고 싸웠다 그런 줄 알았더니. 예.
1: 그래서 이제 뭐 결혼식 축하나 어떤 사랑의 축가에 있어서 아주 많이 부르는 노래고 우리나라에는 또 소양 씨가 커버를 해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0: 아, 선생님 정말 유식하십니다.
1: 일으켜 세워준다. 너는 오늘 좀 누워있어라.
0: 아, 일으켜 세워준다?
1: 그쵸.
0: 깨운다는 게 아니구나.
1: 그렇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9134번님이 어제 어깨 아프다고 보냈던 고양시 행신동 남자 청취자인데요.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옆에서 중학교 1학년 딸이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일구행지 제 딸 이름 좀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이 하은이에요. 하은아 안녕. 하은이, 아이고, 예, 아버지하고 지금 저 텔레비전 보고 있구나. 예, 공부 잘하고, 예, 건강하시고, 하은 양. 예, 아저씨가 이름 불러드린 거야. 예. 자, 그리고 3386님께서 오늘 이중왕 선생님의 소개로 듣고 싶은 곡은요, 올드팝이죠. 브룩 벤튼이 부른 Think Twice. 두 번 생각해라죠. 브룩 벤튼이라는 밴드 아세요? 선생님.
1: 예.
0: 아세요?
1: 밴드, 그, 밴드, 배드가 아니고, 그, 네. 가수입니다, 가수.
0: 아, 브룩 벤튼이?
1: 예, 예.
0: 밴드, 아, 브룩 밴드라고 쓴 줄 알았더니, 브룩 벤튼, 이 사람 이름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구님 대화 도중 한 방씩 매기는 이종황 선생님의 조크 펀치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모두.
1: 어떤 분은 조크를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어떤 분은 매기라고 하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거 진짜. 자, 아무튼 그 브룩 벤튼은 1931년 9월 19일생 미국 출신으로 요 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저기 저 선생님보다 6살 위네요.
1: 한참 형님이시네.
0: 형님. 이분도 만나본 적 있어요?
1: 제가 8살 때 뭐 좀 꿈을 꾸고 좀 대사대로 했죠.

0: Think Twice. 네, Think Twice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81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나오신 선생님, 이종황 선생님하고 19시 진행이 아주 잘 어울려요. 회사가 정상화되면 출연료 듬뿍 드리라고 전화 한 통 넣겠습니다. 선생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네. 아직도 목소리는 매력적이시고요. 저는 53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53년생이면 저보다는 뭐 7살 위신데 선생님한테는 뭐 애네요.
1: 아이고 뭐 거의 뭐 애,
0: 애 아들뻘? 예. 딸뻘?
1: 뭐 아무튼 네? 조카뻘 정도 됩니다.
0: 조카뻘. 예.
1: 청년이죠 뭐.
0: 53세시면 53년이면 저보다 7살 많으니까 예. 일은 넘으셨는데 선생님한테는 조카뻘입니다.
1: 예. 근데 그나저나 뭐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은 출연료 뭐 듬뿍 드리라고 전화 한 통화를 꼭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상화가 되기 전에 제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맨 입으로는 좀 그러니까 저희 애청자 고덕동 순대님이 주신 서리태콩을 조금 드릴 테니까 카카오뱅크로 좀 나눠 먹읍시다.
0: 그러시면 안 되지.
1: 아, 현금 좀만 좀 나눠서 조금씩 나눠 합시다.
0: 아, 참, 알겠습니다. 집에 뭐 쌀이 떨어지셨다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허리 디스크쇼의 명물 코너죠. 황당무계 선생님의 가사 낭송 시간이 가겠습니다.
1: 자, 오늘은 사랑을 가장 담백하게 고백한 명곡입니다. 우리 최일구 앵커도 아시죠? 라이오넬 리치.
0: 라이오넬 리치 알죠?
1: 그렇죠? 뭐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0: 레이디. 따라라라라라라.
1: 그거 아닌데.
0: 아니에요.
1: 뭐 헬로우나 뭐 스톡곤유나 뭐 그건 아. 케니 로저스 아닙니까?
0: 케니요?
1: 케니 로저스.
0: 아 케니 로저스.
1: 그렇지 뭐 오늘 뭐 다 헷갈리는데 뭐 노래 아는 게 어딥니까?
0: 그 라이오넬 리치 이 형의 뭐 어떤 노래 하시려고?
1: 트룰리라는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뭐요?
1: 트룰리.
0: 뭔 뜻이에요?
1: 뭔가 좀 진심. 적인 것 얘기하는 거
0: 추구하게 살자 뭐 이거인가?
1: 화려한 표현 대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뭐 그 한마디를 아름답게 알겠습니다. 표현한 노래입니다. 좀
0: 해석해 주세요.
1: 자, 이것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마음을 가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옆에서 있기를 원한다. 내가 항상 당신을 사랑한다 말을 속삭이면서

0: 영원히 난 당신의 연인이 되서.
1: 선생님 제대로 좀 읽어주세요. 어디 지금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0: 당신이 진심인 걸 알게 되면 항상 나는 거기에 서 있을 겁니다.

0: 네,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오늘의 유망곡 어떤 곡입니까?
1: 자, 오늘은 누구를 타태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효녀 가수 이순아 씨의 신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누구를 타태, 이 노래인데 이 신곡을 불렀군요, 이순아 씨가.
1: 노래 제목은 인생역.
0: 인생역.
1: 인생을 그 기차역에 비유하면서 와, 만남과 이별,
0: 대박입니다.
1: 희망과 기다림을 따뜻하게 이야, 그려낸 노래입니다.
0: 인생을 어떻게 기차역에 비유할 수가 있죠? 선생님,
1: 예.
0: 인생을 어떻게 기차역에 비유할 수가 있나요?
1: 너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만해요.
0: 자, 이순아의 인생역 오늘의 유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이중앙 선생님 수고했고요.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K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니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0: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이 예상되는데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에 접근하지 마시고 산사태, 비탈면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도 접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풍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은 단단히 고정하시고요. 우박과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야외활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빗길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에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도로에는 1시간 전보다 전반적으로 정체 길이가 늘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여의도 부근,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 습도는 60%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작은 벽시계를 발견했습니다. 녹이 쓸어서 그런지 오래된 건전지를 빼내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호기심이 발동해서 새 건전지를 한번 끼워 넣어봤는데요. 건전지를 넣자마자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마치 죽은 생명을 부활시키기라도 한 듯 기분이 절로 좋아졌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에게 누군가 물었대요. 지금 저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계시냐고 말이죠.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는 이 바위 속에 갇혀있는 아름다운 작품을 구출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멈춰서 있던 시계가 다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이 멋진 가능성들을 깨워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도 서울 마이 소울과 함께 여러분들도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네, 7월 2일 목요일 생방송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현재 4시 5분 50초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 첫곡 신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테일의 스타일라이트로 문을 활짝 열어봤어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별거 아닌 일에서 뭔가 유레카 하면서 깨달을 때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여는 말에서 나는 얘기가 벽시계에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갈아주다가 든 생각 갖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그 시간들, 약간은 조금 방치했던 나의 나태함, 그리고 뭔가 나의 가능성, 내 인생, 오늘 얘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좀 정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위덩어리를 깎으면서 누군가는 막, 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거 진짜 너무 비효율적인데, 비합리적인데 지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 또, 미켈란젤로, 이렇게 뭔가 유명하신 분들은 생각을 다르게 하십니다. 미켈란젤로로 빙의해서 여러분도 마음을 먹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바위 속에 갇힌 아름다운 작품을 구출해내고 있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진짜 가치가 있어질 수도 있고 또 멋져질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던 그 마음속에 갇혀 있던 가능성이라든지 감추고 있던 마음들 또 품고 있던 소망 잘 끄집어내서 오늘 지금 이제 4시 7분 28초 막 지나고 있으니까 아직 이제 24시간 그러니까 뭐랄 자정이 되려면 그래도 한 8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오늘 남은 시간도 좀잘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소통해 볼게요. 라디오의 매력이 바로 소통 아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 얘기 같이 나눠보고 또그 얘기에 대한 생각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나눠보고. 그래서 내 마음의 녹슨 곳에 이제는 좀 새로운 건전지를 끼워 넣어주고 싶다. 뭐 요런 얘기 하시면서 스스로 다짐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 되는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그리고 너튜브나 앱으로도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오시는 분께서 진즉에 오셔가지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활동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따가 실제 이분의 목소리는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얼마나 재치 있는 재간둥인지 실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이브리드님께서도 쪼피 반가반가 해주셨고요. 그리고 쪼피디제이님 출첵합니다. 인트로샤마니님도 인사해주고 계시고요. 진짜 창원에서 윤세호님 그리고 지난주 못 들었다고 일산 멋쟁이주님 고백을 해주셨는데 오늘 들으시고 다음 주는 꼭 들으실 거라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584님도 지금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꽃마리님 되게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꽃마리님도 듣고 있는 서울 마이 소울입니다. 체리조아님께서는요. 쪼피 새벽에 본지 오래됐는데 오후에 보니까 반갑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반갑습니다. 새벽에 듣다가 낮에 들으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죠. 어떤 게더 마음에 드세요? 제 목소리는 새벽에 어울릴까요? 아니면 이 지쳐가는 오후 4시에 어울리나요? 우리 체리 조아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TBS 시민의 방송 너튜브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많은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무려 35만 명이 즐기고 있는, 거짓말 조금 못했어요. 네. 35만 명이 즐기고 있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유튜브로 같이 하실 수 있고요. TBS 시민의 방송 하단에 자막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IPTV로도 저희가 송출됩니다. TV로 나간다? 이거는 TBS의 대표 방송이다. 요즘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244번, 214번, 245번 여러분 집에 있는 통신사별로 조금 다르니까 맞춰갖고 틀어주시고 경기도에 있는 채널들은 200번대 안쪽인 것 같더라고요. 요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문자 참여해 주시면 서울 굿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 서울 굿즈인지. 어우, 이제 비닐 소리. 보여드려야지, 이것도.
너튜브나 TV 틀어보시면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서울 마이 소울 아트 콜라보 러그 준비했습니다. S-E-O-U-L, M-Y-S-O-U-L. 서울 마이 소울. 정직하게 써 있어요. 러그인데 약간 발매트처럼 쓰셔도 되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이렇게 깔아놓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주방 같은데 예쁘게 색깔도 굉장히 다채롭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컬러가 하나쯤은 맞을 겁니다. 이거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951 문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바로 선물 다음 주 내로 들어갈 수 있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총 같은 거 아니고요. 이게 진짜 선물 쓴다. 밖에 김용진 피아니스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아재 개그를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우리가 이게 공공기관에서 협찬받아서 만드는 방송이다 보니까 아재 개그 되게 지양했잖아요. 아 근데 2부가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오늘 2부 게스트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서울을 관광지보다 악보로 먼저 읽는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세 분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오늘 신경 썼다. 서울 곳곳에 음표가 어디 숨어 있을지 얘기도 나누고요. 연주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사실은 이분들을 제가 일부러 장막 기간에 모셔보려고 아껴뒀어요. 아껴뒀는데 아니 장마가 진짜 세상 일이란 게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장마도 그러네요. 이 장마도 6월 말 7월 초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피아니스트 분들도 분들 두 분 나오려나 세 분 나오려나 네 이렇게 클래식 하시는 분들을 불러봤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이 클래식 듣기 딱 좋은 날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귀를 호강 한번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게스트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 분들이세요. 사실 모시기는 어려운데 실제 만나면 아주 친근하고 친숙한 분들이어가지고 오늘 좀 쉬운 클래식 또 쉬운 서울 얘기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 겁내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나른한 오후에 어울리는 네 고품격 라이브 연주. 김용진 피아니스트 그리고 박지혁, 한성은 플루티스트와 함께 하면서 오늘 마음 평온해지는 그런 힐링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4시마다 만날 수 있어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는요. 서울관광재단과 TBS가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서울 곳곳의 여행 소식부터 국내외 관광산업 트렌드까지 이번 주도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한 주간의 관광 이슈를 쏙쏙 정리해보는 이번 주 관광 뉴스. 서울시와 한국관광학회가 어제와 오늘 2026 서울국제관광포럼을 열고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도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관광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공공기관, 학계 관계자 등 900여 명이 모여 서울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방안을 제시했는데 포럼 개회식 기조연설을 맡은 UN 사회개발연구소의 막달레나 세풀베다 카르모나 소장은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를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션에서는 미식과 예술 등을 포함한 고부가 가치 관광,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관광,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서울 의료관광, AI 시대에 맞춘 스마트 관광을 중심으로 4대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글로벌 K-POP 그룹 제로베이스원의 멤버 성 매튜와 손잡고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쇼폼 캠페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매튜, 인 서울은 성 매튜의 이름과 너를 만나다는 의미의 영어 표현을 결합한 제목으로 시청자들이 영상 속 성 매튜처럼 서울의 특별한 순간을 직접 마주하도록 유도합니다. 촬영은 글로벌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성수동, 한강공원, 서순라길 등 서울의 대표 핫플레이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예고편, 본편 2편, 쇼폼 챌린지 6편, 인터뷰, 비하인드 등 총 12편으로 구성되며 비지서울의 글로벌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업권별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국제협회연합 UIA 집계 결과 서울이 지난해 국제회의 216건을 개최해 아시아 1위, 세계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협회 네트워크 기관인 UIA가 전 세계 1,445개 도시에서 열린 국제회의 9,281건을 대상으로 도시별 개최 건수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서울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2024년 180건에서 2025년 216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세계 순위는 비엔나, 브뤼셀, 서울, 리스본, 도쿄 순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국제회의 유치, 홍보, 개최, 단계별로 세분화한 플러스 서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관광재단은 국제회의 유치망을 넓히기 위해 국제회의 기획사 연합체인 인콘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네, 아이유의 러브 인 소울 듣고요. 저희 클래식의 세계로 지금부터 퐁당 빠져보겠습니다.

0: 서울의 길 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흐릅니다. 여행과 관광 사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 도시의 감성을 찾아가는 인터뷰. 소울풀 서울 인터뷰. 사람마다 서울을 기억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맛집으로, 또 누군가는 야경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추억으로 기억을 하겠죠. 하지만 오늘 오신 이 세 분은 조금 특별합니다. 서울을 소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골목 하나, 거리 하나에도 선율을 입히는 음악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서울 속 K클래식의 영감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 그리고 플루티스트 박지혁, 한성은 세 분을 33번째 소울풀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어디 따로 인사를 해야 될까요?
0: 아유, 너무 반가워가지고 지금 네.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설렜으면 우리 푸다당님께서 네. 오늘 성공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는 아이유보다 여러분이 그럼요. 우리의 이유다.
1: 아이유.
4: 네, 요즘에 월드컵 네. 보니까 가나 축구선수 중에서도 아이유가 있더라고요.
0: 아이유.
3: 아이유. 네.
4: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름부터 한 번씩.
3: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네. 저는 플루티스트 한성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박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저희가 4시 상륙작전 할 때 같은 시간대이기는 해요.
4: 맞습니다.
0: 그때 한번 쭉 그렇죠. 모였다가 네.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네. 드리는 건데 네. 일단은 굉장히 고참이시니까 우리 선배님께 근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4: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TBS를 나올까 몸에 불만 기다리면서 보내고 있었죠. 하루하루.
0: 하지만 돈은 더 잘 벌고 계시네요. 아, 요즘 싹싹 끌어모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4: 아닙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즐겁고 유익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0: 네.
4: 또 우리 조은영 PD님과 함께 네. 또 오늘을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좋은 후배들과 함께해서 오늘도 좋고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와, 이 얘기하고 있는데 최고. 저희가 안에서 보는 요 이제 유튜브 화면이 조금 네. 느려요.
3: 아. 네.
0: 근데 빵 터지시는 모습과 겹치고 참 웃음이 매력적인 오늘 감사합니다. 김용진 피아니스트와 함께할 거고요. 두 분의 근황도 한번 전해주십시오.
3: 네, 저는 이번이 이제 두 번째로 초대받게 돼서 너무 일단 기쁘고요. 계속 이제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로서 연주 계속 많이 하고 있었고 뭐 학교도 출강하면서 학생들 만나면서 감사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0: 더 예뻐지셨어요. 안 그래도 예쁘셨는데.
3: 감사합니다.
4: 지금 유튜브나 네. 네. TV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하얀 꺼멍으로 맞추지도 않았는데.
3: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저는, 이렇게.
0: 네. 아니, 오늘 뭔가 클래식을 다룬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색깔 있는 옷을 입기보다는 무채색을 입어야 될 것만 같더라고요.
2: 네. 좋은 선택이십니다.
4: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 네.
4: 우리 조PD님이 굉장히 임팩트해졌어요.
0: 아, 작아졌다? 네,
4: 작아지고 가담해지고 뭔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0: 아~
4: 포켓에 넣어도 될 만큼.
2: 포켓.
3: 네. 아~ 오, 포켓걸.
0: 아, 제가 칭찬해요.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네. 잠시 저 숨어있다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4: 자, 서울 마이 소울 김용진입니다.
0: 아, 이게 바로 사라지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또 우리 박재혁 플루티스트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저도 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성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게 뭐 출강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랬지만 네. 1월부터 이제 아츠바이치 풀 컨설팅 에이전시를 시작을 해서
0: 네.
2: 이제 미국식 프랑스식 교육을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달을 잘 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0: 어머, 그럼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2: 보통은 한국 입시보다는 음악을 좀 본질적으로 더 네. 배우고 싶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본기들을 점검하고 곡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되게 좋은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4: 대표님이 되셨죠.
0: 아~
2: 네. 아직은 네,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대표.
0: 햇병아리와 또 고참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아토님께서 안 그래도 세 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찬준 님께서 는 선남선녀가 와주시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대된다고 해주셨는데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왁자지껄한 느낌 한 점 저희가 환영하면서 오늘 주제를 서울 속의 K클래식 영감의 원천은 어디로 정해봤는데 이게 조금 이제 저희 대화를 잠깐 나눠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고급진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약간 좀 아슬아슬 선을 타는 그런 오늘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이 선을 좀 같이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겠습니다. 소통창 계속 열어둘 거니까 여러분들 의견 나눠주시고요. 아니면 오늘 되게 굉장히 다양한 서울의 지역들을 얘기해 볼 거라서 여기 저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이런 얘기도 괜찮습니다. 실시간 소통 어디로 문자하면 될까요?
4: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TBS 앱으로도 소통하는 건 무료입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우리 또 김용진 피아니스트 특유의 네. 우리 문자 채널 소개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4: 어? 연구 오 예. 띠들이 띠띠.
0: 너무 정겹다.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4: 이것 때문에 사실. 올랐잖아요.
0: 사실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거 하려고. 네.
4: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너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너튜브 창에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해 들어오시면 스튜디오 현장 저희 대화 나누는 모습 이 모든 걸 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 잘 이쁘게 잘 나오나요?
2: 중요하죠.
3: 오늘 방송 타가지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네. 추첨 통해서 예쁜 러그도 드린대요. 얼른 놀러오세요.
2: 네. TV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 아래 자막 보이시죠? 244번, 214번, 245번 채널 잡아주시면 됩니다.
0: 근데 보통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음성도 좋나요?
4: 아니요.
0: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4: 아니에요. 특히 여기 우리 한성은 그다음에 박지영 트로티스트들이 네. 뭐 얼굴 뭐 외모도 그렇지만 네. 음성도 굉장히 너무너무 타고 아주 그냥 뭐
2: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는 감사합니다. 거 사드려야겠네. 네,
4: 그래요.
3: 선배님.
0: 아, 이럴 때는 맛있는 거 아니고 우리 김용진 피아니스트의 그 없지만 하나는 장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선배로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2: 말이 끊이지 않게 흐를 수 맞아요. 있는 거는
3: 유머러스하시고.
2: 네, 저는 그거 잘 못해요.
0: 이거 장점이에요.
4: 장점이에요. 엄청 말이 많던데 네. 다행히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 정도
2: 잘 캐치해 주셨네요.
0: 좋습니다.
4: 말이 끊이지 네. 않는다.
0: 세 분이 나오니까 네. 우리 7045번님께서는요, 저 다른 방송 듣다가 지금 들으러 왔어요라고 남겨주셔가지고 끝까지 좀 함께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볼 건데요. 먼저 우리 네. 김용진 피아니스트가 꼽은 서울 속 K클래식 영감의 원천. 영감하니까 뭔가 다른 뭘 하실 것 같긴 한데 잠깐 들어볼게요. 궁금해요. 얼른 네. 말씀해 주세요.
4: 일단 가장 한국적이고 일상적인 동네 풍경이 세계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술가의 영감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동네가 어디냐면은 네. 요즘 K클래식의 선봉장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활동과 어마어마한 연주를 하고 있는데
0: 이분이 서울이랑 뭐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4: 그럼요. 시흥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네. 광진구 자양동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뭐 그 동네에서 자랄 수는 있지만 최근에 쇼팽 에튜드 음반을 내고 네. 그다음에 롯데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할 때 그 음반 자켓이나 프로그램 북에 들어가는 사진을 이 자양동 골목에서 네. 찍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던 곳에서 이제 찍었는데 네. 사실은 클래식하면 좀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자양동 골목이라고 하는 이 풍경이 이 도심의 풍경보다는 옛 골목을 좀 담고 있어가지고 클래식이 갖고 있는 옛 것과 현재 지금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임윤찬의 그 이미지가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임윤찬 때문에 자양동 골목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전이 되었다.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서울에 오면 사실 외국 분들은 명동, 뭐 한옥마을 뭐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임윤찬 때문에 자양동을 또 찾아가지 않을까.
0: 그 앨범에 그 사진이 어디서 찍혔나 궁금해가지고.
4: 네. 딱 보시면 이렇게 셔터가 내려져 있는 수선집, 옷수선집 뭐 이런데 그다음에 골목길 이런 데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 흑백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클래식컬하면서도 모던하고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김신중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0: 유명하신 분인가요?
4: 저랑 친한 분이십니다.
3: 유명하신 분이네요.
0: 유명하네. 네. 오, 자양동에 어떤 매력이 또 있을까요?
4: 여러분들 자양동은 또 그 뚝섬 지구랑 또 가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양동에 가시면 한강 고수부지도 갈 수가 있고 그 근처에 혹시 자벌레 이런 이렇게 네.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0: 자양동 책 보는데?
4: 네, 책 보는데 네. 자벌레 도서관도 있고 안에서 네. 전시랑 연주도 하는. 그런 약간 랜드마크 같은 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데 가시면 시간이 맞으면 공연도 보실 수가 있고 전시도 보실 수가 있는 네. 그런 공간도 있어서 자양동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그런 느낌과 과거의 골목이 잘 어우러져 있는 서울의 모습을 담고 있다. 네, 거기에 이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런 동네가 아닌가. 네. 사실 네. 저희 집도 골목길이긴 했는데요. 저도 피아노를 치는데요. 열심히 안 했나 봐요.
0: 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 우리 TBS의 자랑이시잖아요.
4: 아, 감사합니다.
0: TBS에 진짜 제일 많이 나온 피아니스트.
2: 넘버원. 네.
0: 저희 TBS가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0: 화이팅.
4: 저는
0: 네. 자, 그래서 자양동 말고 그러면 저 진짜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어디 골목에서 자라셨어요?
4: 저는 북가자동이라고 하는 골목이 있거든요.
0: 아, 네. 북가자동 출신이시구나.
4: 네, 북가자동. 북가자동 밑에가 남가자동이 있죠.
0: 네.
2: 진짠가요?
4: 맞아요. 진짜예요.
0: 네. 네. 지금 자양동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우리 김현진 피아니스트는 자양동 갈 일 있을 때 좀 네. 나는 여기는 꼭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데가 있을까요?
4: 거기가 또 건대 입구랑 또 붙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또 이제 양꼬치 맛있는
0: 양꼬치. 미도달러. 슈왕리마.
4: 네. 찡따오.
0: 찡따오. 찡따오. 예.
4: 진땅이 짱화. 많은 땅이 운동화?
2: 운동화.
0: 우리 오늘 산으로 가는 거 아니겠죠? 네. 아, 걱정됩니다.
4: 중국분들 꼭 오시면, 네. 이윤찬 거기도 보시고, 자벌레도 가시고, 고향의 음식인, 네, 양꼬치도 좀 드시러 가시고.
0: 고향의 건데. 음식인 양꼬치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그렇죠. 직접 네.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네. 아주 고급진 얘기를 전해주셨고요.
4: 자, 이번에는 김용진의 이야기였습니다.
0: 이번에는 타악계 시선이 아니라 좀 목관악계 시선으로 약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은님은 서울에서 어디 하면 K클래식 영감이 좀 묻어난다 싶으세요?
3: 일단 저는 K클래식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서초동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0: 오, 왜요?
3: 그 이유가 이 동네 안에 클래식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서초동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예술의 전당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서초동의 진짜 매력은 공연장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0: 그럼
3: 그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무대에 서는 공연장과 미래의 음악가들이 꿈을 키우는 학교 그리고 연주자들이 일상에서 이어지는 거리가 모두 하나의 동네 안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심에는 예술 전당 안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요즘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그리고 손여름 요즘 지휘로도 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 김선우 선생님을 비롯해 정말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선장을 했는데요. 네. 바로 옆 예술전당에서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어서 무대와 교육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는 모습이 서초동만의 특별한 풍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0: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만 하는 건 아닌 거죠?
3: 네네. 네. 예술전당은 공연도 공연이지만 뭐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예박물관 그리고 옆에 좀만 가시면 국립국악원까지 다 종합적으로 다 네. 있어서 모든 이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있어요.
4: 그 예술관 그 여름에 보면 네. 그 중간에 분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뛰어놀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분수를 조금 지나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즘에는 다 말라진 것 같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3: 맞아요.
4: 네, 저희 다녔을 때 연못이 있었고.
3: 맞아요. 있었었는데. 네, 요즘
4: 거기 자라가 살고 거. 있었는데.
0: 진짜예요? 실화예요?
3: 네. 네.
4: 그래서 그 수업할 때 선생님들한테 네. 야외 수업하자고 하면 애들 다 데리고 거기 올라가서 그냥 이런저런 음악 얘기하고 했더라고요.
3: 산책도 하고.
4: 산책도 하고. 네. 그 조금 더 넘어가면 사찰도 하나 있고요.
0: 와.
4: 네. 그래서 네. 예술전당에 오시면 음악도 음악이지만 한국의 그런 자연 같은 것도 좀 보실 수가 느끼실 수가 있지 않을까.
0: 자라는 진짜 생각도 못한 등장이어가지고.
4: 걔가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디 갔어.
3: 아 그렇게.
4: 진짜로. 어느 순간 없어요. 자랐나 봐.
0: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요. 네네.
4: 자라가지고
0: 자라는 자라니까.
4: 네,
0: 네네. 자 그럼 음악 분수가 주는 이런 시원한 청량감도 또 힐링의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더 볼만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3: 네. 그 음악 분수 광장 안에 음악 분수가 있는데 거기 옆에 보시면 바로 작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테라스 레스토랑 같은 숨은 명소가 있는데 네. 거기서 보통 이제 음악 분수 광장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공연 전에 즐기실 수도 있고 아니실 때도 악기를 들고 이동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고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서 되게 굉장히 여유로운 풍경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 준비하셨다고.
3: 네. 네. 일단은 저희 그 예술전당 건너편에 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서리풀 악기거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음악하는 그렇죠. 모든 거의 사람들이 사실 그 골목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술전당 이제 연주하기 전에 이제 거기서 꿈도 많이 키우고 전공생도 물론이고 뭐 연주를 하시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다 이제 공방도 있고 악보 사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그
4: 그렇죠.
3: 수리점도 모여 있는 그런 연주자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있으면 항상 연주자들은 알 거예요. 서초동만 오면은 아 오늘은
2: 그렇죠.
3: 누구를 만나려나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이 거리에는 유명 연주자들이 많이 많이 마주치곤 하거든요.
0: 그럼 성우님을 마주쳤던 좀 유명 연주자들 누가 있을까요?
3: 너무 많은데 지금 일단 생각나는 거는 그 제가 뭐 수리 맡기로 잠깐 공방에 맡겨두고 맞은편에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 좀 마시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하고

0: 뮤지션을 보려면 네. 아티스트를 보려면 서초동을 가라.
1: 악기거리.
0: 서초동의 매력을 진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얘기 들으시면서 에미지님께서 근처 만둣국도 진짜 맛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2: 아, 맞아요.
1: 거기
2: 봉평옥인가? 말해도 네. 되나?
0: 그럼 봉평옥이라고 말 안 하고 봉평땡이라고 얘기하죠.
2: 아, 봉평땡.
0: 뭐.
2: 봉땡땡.
0: 네.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2: 네, 네.
1: 거기 진짜
2: 아닙니다.
1: 맛있어요.
3: 네, 이름 틀리신 것 같아서 괜찮아.
2: 아 그래요?
0: 그래서 봉땡땡. 아, 네. 만둣국도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술의 전당부터 서리풀 악기거리까지 봤는데 우리 지영님이 생각하는 또 K클래식의 명소 어디가 있을까요?
3: 저는 좀 옛날로 돌아가는데요. 뭐 너무 옛날은 아니지만 제가 소개하고 싶은 K클래식 서울 명소 저는 우선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오닐과 앙상블 디토에 대해 알아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앙상블 디토는 2000년대 후반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냈는데요.
0: 네.
3: 리차드 용재오닐, 임동혁, 뭐 스테판 제키프 같은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한 실력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당시 공연마다 팬들이 몰리고 사진과 사인을 기다리고 네.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게 되었었는데요.
0: 네.
3: 기사에서는 클래식 음악계 아이돌 혹은 동방신기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2007년, 8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앙상블 디토의 출발에 있어요. 왜 클래식 음악회는 젊은 관객이 오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창단돼서 시작된 앙상블 디토가 저는 K클래식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는 음악도 실내악이기 때문에
0: 네.
3: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는데 앙상블 디토는 그 실내악을 젊은 관객이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보여줬어요.
0: 아니 진짜 클래식 방송 같은 느낌입니다. 박지혁 플루티스트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밖에 있는 남자 스태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목소리가 너무 네, 좋아요.
0: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자 우리 지영님이 소개하고 싶으신 곳이 그럼 젊은 실내악이랑 연결된 그렇죠. 서울의 지역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앙상블 디토가 처음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곳이 홍대예요. 그래서 홍대라고 하면 클래식은 좀 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0: 네.
3: 앙상블 디토는 클래식 콘서트홀이 아니라 홍대 KTNG 상상마당에서 쇼케이스 겸 팬미팅을 열었었어요.
0: 오.
3: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3: 거의 20년 전에도 홍대는 인디음악, 밴드, 뭐 클럽 그리고 버스킹 같이 젊은 문화가 계속 만들어지는 동네인데도 클래식 연주자들이 팬들과 만났다는 것은 더 이상 공연장 안에 그 엄숙한 예술로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네.
3: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때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었는데요. 젊고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새로운 관객을 불러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당연히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클래식이 듣는 음악보다는 음악 이미지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냥 그때 뮤직비디오도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0: 네.
3: 하지만 저는 이제 그때 만들어졌던 게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것들과 이런 뮤직비디오에 더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대 감각과 계속 부딪혀야 하는 게 저희의 조금 숙명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홍대는 그런 충돌이 잘 일어나는 곳이고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작은 공연장, 거리의 음악, 카페 이런 게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감각이 이렇게 더 스타일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클래식 음악으로 가져온 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좋습니다. 지금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홍대가 괜찮다. 요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3: 네, 맞습니다.
0: 지금 자양동, 서초동, 그렇죠, 그렇죠. 홍대까지 홍대, 네. 서울 곳곳에 클래식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도 진짜 클래식의 좀 숨소리를 좀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 지금 세 분 마무리 곡으로 연주하실 건가요? 언제 연주해 주시나요? 체리조아님도 오늘 연주 안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준비하신 노래 어떤 곡을 준비하신 거예요?
4: 프랑스 작곡가죠. 들리베의 오페라 라크메에 나오는 꽃의 이중창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꽃의 이중창은
0: 어떤 곡이에요?
4: 클래식 곡 이중창 두 사람이 부르는 곡이죠.
0: 네.
4: 이중창에 가장 어울리는.
0: 네.
4: 삼중창, 사중창은 이중창. 네.
0: 원래 지금 창문 같은 거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니군요.
4: 맞아요, 맞아요. 네. 창문 뭐 생각하셔도 되고.
0: 네.
4: 그다음에 이 꽃의 이중창이라고 하는 곡은 이중창 곡 중에서 하모니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K클래식의 원천, 이 동네와 클래식이 가장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을 정하다 보니까 이 들리베의 라크메에 나오는 오페라.

0: 나쿠메 나오는 꽃의 이중창을 정해봤습니다.
1: 아니 어제 새벽까지 좀 연습하신 것 같던데 세 분이 모여가지고.
0: 맞아요. 어제 또 네. 리허설을 했죠.
1: 네. 그래서
0: 보셨군요.
1: 네, 그 고급진 느낌으로 막 이렇게 연주를 하시다가 이렇게 제가 자세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네. 우리 김용진 피아니스트님이 되게 짧은 핫팬츠 같은 반바지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네. 네, 연주를 하고 네. 계시더라. 네. 오늘도 별로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의상으로 오늘 나오셨는지 궁금하신 분들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하셔가지고 너튜브 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말하는 순간 한 명이 빠졌습니다. 네, 이 한 명 다시 돌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시니까 자, 트리오 꽃의 이중창 들어보겠습니다. 호우.

0: 아니, 그 옆에서 산세가 지저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피아노는 뭔가 아침 햇살 쫙 들어올 때 샘물에서 이렇게 송송송 이렇게 뭔가 네. 퐁퐁 피어나는 것 같은.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0: 저 축복받은 느낌입니다. 준비하시면서 뭐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1: 이 곡을 준비하면서요? 아니면 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요?
0: 둘 다 말씀해주세요.
1: 사실 네. 저희가 연주하는 거는 항상 하던 거니까 우리가 또 새롭게 하면서 또 우리끼리 또 좋은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네. 좋은 점들이 있었고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는 사실 몰랐던 부분들도 좀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0: 네. 예지빠빠님께서는 용진이 형은 역시 본업할 때가 수다 털 때보다 더 멋있어요. 라고 남겨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8363번님은 지금 TV에서 귀호강 중입니다. 그리고, 그, 특히나 꽃의 이중창 들으면서 향기를 느꼈다고 해주셨어요.
2: 최고의 친구.
1: 네, 그러니까요.
0: 컴퓨터로 듣다가 거실로 옮겨서 TV를 보게 됐다고 하는데 세 분 모두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준비하신 게 많으니까 두 번째 네. 추천지를 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1: 알겠습니다.
0: 네, 우리 김용진 피아니스트가 생각하는 K클래식 영감의 원천 네. 어디인가요?
1: 진짜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네.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개관하기 전에 정말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지금 예술전당 사장인 장한나의 스승이기도 하신 로스트로포비치가 한국에 와서 이제 내한 공연을 했을 때였는데 그때가 1974년입니다. 1974년에 로스트로포비치가 어디서 연주를 했느냐? 네. 장충 체육관에서 연주를 했어요.
0: 오.
1: 그러니까 뭐 레슬링 경기, 뭐 배구 경기 하던 곳에서 이 로스트로포비치가 이제 와서 공연을 했죠. 그러니까 매트 위에다가 무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환기 시스템이 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 정말 덥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3: 네. 진짜 더웠을 거 같아요.
1: 로스트로포비치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주를 했고 청중들은 숨 죽이면서 보고 마지막에는 정말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는데 네.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공연을 봤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때 보셨던 1974년에 봤던 젊은 사람들이 클래식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다 가르쳐서 지금의 저와 같은 우리 한성은 박지호 플루티스트 같은 이윤찬 같은 네. 그런 K클래식을 이끄는 원천이 되지 않았나.
0: 내가 야. K클래식을 이끌고 있다.
1: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게 시작된 차세대. 곳이 장충체육관이었다라고 얘기를 좀 짧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아니, 확실히 청소년기에 뭘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렇죠. 세대의 문화가 형성되고 장래 희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1: 당연합니다. 네.
0: 70년대 서울. 저희 셋은 잘 모르잖아요. 70년대.
3: 잘 모르겠어요.
0: 네, 우리 장충체육관의 또 다른 네. 매력을 엿본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성은님이랑 지영님에게 내용을 들어볼까 아니면 연주를 들어볼까 고민을 좀 하다가
1: 연주를 들어봐야
0: 그렇죠. 그래도 네. 우리 또 연주자는 연주로 말을 하니까
1: 그럼요. 네.
0: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2: 빌헬름 프리드리 바흐 이제 바흐 요한 세바스티안이 아니고 아들 중에 한 명인데요. 거기에서 플루트 듀오를 위한 곡 중에 첫 번째 악장을 준비했습니다.
0: 와, 뭐 선정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2: 이유는 뭐 저희 연주 한번 했었던 곡이라 가게 들고 나왔어요.
0: 좋습니다.
2: 좋더라고요.
0: 우리가 잘하는 곡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로 한번 모셔볼게요. 와, K클래식을 이끌려면 여기 나와야 되는군요. 푸다당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0: 아니 윤세님께서 와 좋다 브라보 브라바 막 나, 지금 얘기를 남겨주고 감사합니다. 계시고 기숙킴님은 고품격 방송입니다 귀 호강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와 콘서트보다 지금이 더 좋은데요 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소리님께서는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연주에 저는 우와. 순한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1: 야, 대박.
0: 저요 자양동 단골손님입니다. 그리고 정주임님께서는요 네. 도입부가 마치 새가 지저귀는 소리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니 보니까 이렇게 플루스 연주할 때는 진짜 새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꼭 움직여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2: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불면서 이제 음악
1: 느끼다 보면
3: 느끼다 보면 저희도 모르게
0: 아니, 시간이 너무 후루룩 지나가서 진짜 짧게 네. 인사 한번 드리고 와, 오늘 마무리 벌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벌써 마무리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0: 오늘 어떠셨어요?
1: 좋았죠 당연히.
0: 좋았다. 네. 어떠셨습니까?
1: 너무 짧은데 이거.
2: 아 서울 속 K-클래식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0: 네.
4: 저희가 소개한 곳들 다 한번 가보시고요. 저희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5: TBS 캠페인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7: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5: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아유, 더워. 아유, 더워.

0: 왜 이렇게 덥냐.
1: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장마가 시작됐고요. 오는 6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빗길 지나는 분들 더욱더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로에는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 이미 꽤 긴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종암분기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 습도는 6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화분에 심은 식물이 시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물부터 주려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좋은 흙으로 갈아주고 영양제도 챙겨주려고 하죠. 그런데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은 먼저 가만히 지켜본다고 하네요. 물이 부족한 건지 햇볕이 모자란 건지 화분이 좁아진 건지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식물은 스스로 이유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참 신기하죠.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주면 시들던 잎도 다시 생기를 찾고 몸도 마음도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아가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좋은 약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내 몸을 아끼고 들여다보는 관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나를 가장 먼저 돌보는 법을 함께 배우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백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화분 잘 키우시는 분들 식물을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애지중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잘 키워보려고 해도 잘 못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이렇게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들 역시 식물 또한 관심, 무관심이 아닌 관심 그리고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면 아주 예쁘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물같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픈 방송 나선홍의 닥터스. 네, 전문의가 함께하는 백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특별히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중독 그 가운데서도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나선홍 씨, 저는 술을 좋아하지 중독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게 중독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전문의 모시고 저희가 네, 전문가 모시고 이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 드리고 오답은 피식하게 만들어내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만큼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것 바로 알코올, 술입니다. 이런 술의 양과 빈도를 스스로 조절해서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단순히 술을 완전히 끊는 금주와는 달리 적정 수준의 음주를 유지하면서 건강과 사회생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개념이죠.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이것. 무조건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술 마시는 횟수와 양을 적절히 줄여 건강하게 음주하는 습관을 말하는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우량주, 2번 절주, 3번 남양주, 4번 동분서주. 네. 자, 무조건 술을 끊는 게 아니고 횟수와 양을 적절하게 줄여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만드는 거. 1번 우량주, 2번 절주, 3번 남양주, 4번 동분서주.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케이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주자로 끝나는 가수 검색해 봤습니다. 많은데 주자로 끝나는 가수. 그 중에 이제 이게 중독을 내가 이겨내겠다는 이런 어떤 굳센 의지가 담겨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말이 많죠? 진주입니다. 난 괜찮아.

0: 술 한 잔쯤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게 마시는 술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주는 술자리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술이 즐거움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기 위한 필수가 된다면 어떨까요? 다솜의 닥터스 오늘은요. 좋아하는 술과 끊을 수 없는 술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을 단순한 습관이 아닌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활발한 진료와 연구를 이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가톨릭대학교 중독학과 김지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중독학과는 제가 이제 처음 네. 들었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중독학과에서 만약에 제가 학생이라면 네.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 좀. 네.
1: 중독학과는 이제 그 인간이 보통 중독에 걸리는 거잖아요.
0: 네.
1: 중독이라는 증상을 앓게 되기 때문에
0: 네.
1: 인간을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의료적인 진료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0: 네.
1: 과학제적으로 저희가 이 새로운 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0: 아,
1: 대학원이고요.
0: 네네.
1: 의료적인 측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
0: 심리적인
1: 네네.
0: 거.
1: 네네.
0: 이게 중요하죠.
1: 그렇죠. 그리고 근데 네. 또 이 사회 현상이잖아요. 사회 문화적인
0: 네네.
1: 측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주 문화니까.
0: 그렇죠. 아, 이거.
1: 네. 이 문화에서 살려면 또 우리는 술을 마셔야 되는.
0: 제가 봤을 땐 이 담배보다도.
1: 네. 그렇죠.
0: 이 술 끊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복지학과 또 이제 거기 같이 합니다.
0: 아, 아주 복합적인 모든
1: 네. 것들이. 다학제 융복합학과입니다.
0: 네네. 인문과 문화 철학을 모두 다.
1: 그렇죠. 그리고
0: 그렇구나.
1: 신학. 신학은 왜 들어가냐면 영적인 네. 측면.
0: 아,
1: 우리가
0: 그렇군요.
1: 이제 중독이 심해지면
0: 네네.
1: 삶의 의미를 잃게 되고 공허해지고 그러면서 중독이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영적 치료를 해야 되고
0: 네.
1: 그러다 보니 신학과도 들어가 있고
0: 네.
1: 또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법학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총 6개 학과가
0: 와, 대단합니다.
1: 통합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네.
0: 교수님 되게 바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수많은 중독 문제를 그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중독이라는 단어 이거 한 문장으로 만약에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까요?
1: 어렵네요. 네. 한 문장으로 말을 말하기가.
0: 네.
1: 예. 중독은 굉장히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중독 물질이든 요즘은 이제 중독 행위까지도
0: 네,
1: 포함이
0: 네.
1: 되는데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하죠.
0: 처음에는
1: 그러나,
0: 그렇죠.
1: 예, 처음에는.
0: 네.
1: 그러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한다거나
0: 네, 네.
1: 또 혹은 관계를 계속 뭐 이제 힘들게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독이다라고
0: 네.
1: 저희가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0: 처음에는 달콤한 사과.
1: 그렇죠.
0: 그런데 갈수록 우리 건강을 해치는.
1: 해치는.
0: 네네. 네. 그 모든 관계를 또 해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게
0: 네.
1: 이제 나 하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0: 네.
1: 관계가
0: 그러게요.
1: 훼손되고
0: 네.
1: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심각한 거죠. 어떻게
0: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술이나 담배 만 중독이다. 우리가 이제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또 그렇지도 않고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1: 네,
0: 뭐 여러 가지
1: 네.
0: 중독들이
1: 네,
0: 생겼다면서요.
1: 네.
0: 네네.
1: 이제 술이나 담배나 혹은 이제 요즘 뭐 향정신성 의약품, 또 마약류,
0: 그래서
1: 물질 중독이라고 합니다.
0: 네네.
1: 이거 이제 이것을 물질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 중독, 해서 이제 게임, 또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0: 네네.
1: 거기에는 뭐 쇼츠도 있고 요즘 릴스도 있고 그리고 그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거치면서
0: 네.
1: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을 거의 다 했죠. 어떻게 보면
0: 어떤 분들은 지금. 네. 저녁만 되면 계속 배달 앱 같은 거.
1: 그렇죠. 그런
0: 음식 배달 같은 거.
1: 예, 뭐 네. 쇼핑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0: 네.
1: 그 스마트폰에 굉장히 과의존되는 이제 그런 그 행위 중독이라고 저희가.
0: 행위 중독.
1: 과정 중독 혹은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데
0: 네네.
1: 그런 중독까지도 지금은 다 이제
0: 아,
1: 포괄적으로
0: 네.
1: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저 쇼폼이나 릴스 이런 거는
1: 네.
0: 그 뭐 지하철 타보면은 아시겠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계속 엄지손가락 이렇게
1: 그렇죠.
0: 올립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게 속도가.
1: 그렇죠.
0: 그런데 그거를 아주 엄청나게들 좋아하시는데 이게 뇌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하죠.
1: 이제 이게 저희가 중독은
0: 네.
1: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독은
0: 네.
1: 뇌 질환이다.

0: 내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아.
1: 무슨 말이냐면 뇌의 어떤 변화를 네. 가져오게 되죠.
0: 아, 뇌에서 이제 안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렇죠.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보상회로라는 게 있어요. 네. 쾌감 중추 혹은 보상회로라는 회로가 있고 그 회로를 이 행위 중독이든 물질 중독이든 이 중독이 되면 그 회로에 일방향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죠.
0: 아.
1: 네, 예를 들어서 쇼츠를 계속 아주 네네. 단시간에 네. 화편을 보는데 만약에 갑자기 멈췄어. 그러면 이 보상 회로의 작동이 멈춰지는 거.
0: 그러면 약간 뭐 불안감이나
1: 그렇죠. 예, 네, 그럼 도파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보통 저희가 안정감을 주는 뭐 가바 신경 전달 물질이 갑자기 공급을 중단한다거나 하면서 급 불안 요소가 생기게 되기도 하고
0: 아.
1: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유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뇌질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 그래서 또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런 약점을 알고 계속 공급하는 거겠죠.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자, 그래서 오늘은요, 김지연 교수님과 함께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오늘 좀
1: 네,
0: 저희가
1: 집중적으로.
0: 깊이 좀 들여다보고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혹시 술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가족 중에 술 때문에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술을 끊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게임, 스마트폰, SNS 등 중독에 관한 궁금증 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영구 51번 TBS 7 무료입니다. 자, 이 알코올 중독. 어디서부터가 알코올 중독이냐. 나는 아무리 먹어도 술이 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나는 중독이 아니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1: 훌륭하죠.
0: 예. 그런데 그분들이 네. 중독 아닐까 싶기도 하고.
1: 제가 이제 네네. 이 알코올 중독은 중독의 어떻게 보면 고전이에요.
0: 네네.
1: 네. 그래서 이 DSM-5라는 네. 미국에서 정신과 진단 편람이라는 그런 이제 통계 자료를 모아서
0: 네.
1: 제가 기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진단 기준의 처음 그 시작이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0: 알코올 중독.
1: 네. 그래서 네. 이 모든 중독은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많이 뭐 에브리데이 술을 드시고
0: 네.
1: 과음을 하시고 그래도 나는 직장 잘 나가고
0: 끄떡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1: 체력적으로 다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0: 네.
1: 그런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신체적으로 건강한 분이신 분들은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
0: 그러니까 이 네. 몸 그래서도 뇌 문제, 알코올성 치매예요.
1: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네.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알코올성 치매,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0: 예,
1: 또 뇌가 이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0: 네.
1: 신체적인 뭐 간이라든가, 뭐 위라든가, 폐라든가,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0: 네네.
1: 그런 문제들을 유발하죠.
0: 네.
1: 그래서 그거는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초기 신호를 본인 스스로가 감지할 수 있을까요?
1: 있죠.
0: 아.
1: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할 때는
0: 네네.
1: 네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정도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저희가 왜 필름 끊김,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0: 블랙아웃?
1: 예, 술을 마시고 집에 오긴 왔는데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0: 네.
1: 라든가 뭐 이런 이제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0: 네네네.
1: 블랙아웃이라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상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어떤 게 있냐면요. 그레이아웃이라고 해서
0: 네.
1: 깜빡깜빡. 그러니까 약간 구간구간 기억이
0: 구간구간.
1: 안 나는 경우 있죠.
0: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택시는 탔는데 그다음에 네. 돈은 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걸 모른다거나 누구와 동행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뭐 이걸 모른다거나 하는 그레이아웃.
0: 그레이아웃.
1: 네네. 그래서 그레이아웃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블랙아웃을 보통 가는데
0: 네네.
1: 뭐 우리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레이아웃 다음에 블랙아웃 이렇지는 않고요.
0: 네네.
1: 예, 그런 약간의 기억 상실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했다.
0: 네.
1: 이면 이제 관리를 좀 하라고 저희는 권고해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급에 이제 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성. 그 보통 이제 한 잔을 마셨을 때 기분이 좀 좋아지고
0: 네네.
1: 알코올은 저희가 중추신경을 약간 억제시켜주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잠을 자게 하는
0: 그래서 이제 그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1: 그렇죠.
0: 뭐 한 잔씩 마시고
1: 수면장애가 있다 이러면
0: 네.
1: 와인 한 잔 마셔봐라 뭐
0: 네네.
1: 이런 건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게 그 중추신경을 억제시켜주는 효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내성은 그 한 잔을 마셨을 때 그 기분을
0: 네.
1: 느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0: 네네.
1: 그래서 이제 한 잔보다는 뭐 한 잔 반, 두 잔 이렇게 양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것을 저희가 내성이라고 합니다.
0: 네네.
1: 그리고 또 다른 증상 중에 하나는 술을 마시거나 혹은 멈추거나 혹은 양을 줄이거나 했을 때 약간 불쾌한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0: 술을 안 마시면 뭔가 피곤한 네.

0: 네네네.
1: 불쾌하고 그런 느낌.
0: 짜증나고. 예. 뭔가 조금 개운치 않고. 네. 예, 이건 금단이라고.
1: 너무나도
0: 합니다.
1: 풍부한 경험이네요, 제가.
0: 그러시고, 네. 그러시군요. 네네네. 금단현상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아, 금단, 그게 금단이요?
0: 네네. 그게 금단이고요. 아주 그건 경미한 금단부터 시작해서 네.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가죠.
1: 아.
0: 예, 뭐 환시, 환청까지 보는 단계까지 가면 이제 네.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1: 아,
0: 상태이고요.
1: 그 정도로.
0: 아주 경미한 거는 이제 경험하셨던 네네. 그 정도. 아. 짜증나고. 예.
1: 그 알코올 중독 그러면 중독 환자다.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무슨 네. 그 철창살 안에 갇혀가지고 아. 이런 분들만 네. 알코올 중독 환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0: 네.
1: 우리가 보통 그렇죠. 일상에서 어느 정도 마시면 이게 그건 알코올 중독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났다거나
1: 아, 그게 나타났다.
0: 예, 한 번이라도 나타났으면 저희는 일단 좀 패턴을 바꿔라 이렇게 권고해드리고요. 내성과 금단이 동반이 되었는지
1: 네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절력 상실이에요.
1: 아, 조절력.
0: 예, 그래서 loss of control이라고 해서 자기가 한 잔만 마셔야겠다. 혹은 오늘은 이제 1차만 마시고 일어나야겠다.
1: 네.
0: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가족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딸이 생일이야. 그럼 오늘은 술 한 잔만 마시고 살짝 일어나서 딸 축하식을 해줘야지. 뭐 이렇게
1: 네네.
0: 계획을 세웠지만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계속 앉아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고.
1: 집안에 꼭 그런 어른들이 있죠.
0: 있죠.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절력을 상실했다라고 아. 저희가 보는 겁니다.
1: 그래서 그럼 중독으로 봐야 되겠군요.
0: 그럼요. 요 네 가지가 해당이 되면 네. 저희가 중독으로 진단을 내려드립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0: 네.
1: 스트레스 뭐 누구나 받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최근에 뉴스 중에 그 맞벌이 부부 중에 이제 그 여성들.
0: 그렇죠.
1: 여성들도
0: 네.
1: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직장을 나간 후에 나 혼자 이제 주방에서 많이
0: 네,
1: 드시는
0: 네, 네.
1: 그런 또 알코올 중독
0: 있죠.
1: 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네, 여성들이 이제 키친 드렁크라고
1: 키친
0: 해서
1: 네, 네.
0: 이제 주방에서 일하다가 뭐 맥주 한 잔,
1: 홀짝 홀짝 한 잔, 네,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가 좀 달라서요. 남성들은 그래도 근육층으로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1: 네.
0: 따라서 중독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 네.
0: 여성은 지방층이에요.
1: 아.
0: 네, 따라서 이제 술을 마시면 이 독소가 완전 분해가 되지 않고 지방층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1: 아, 쌓이게 되군요.
0: 따라서 네. 아주 단기에 중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1: 아,
0: 그래서 키친 드렁커가 나온 거고요.
1: 네,
0: 예, 뭐 이제 산후 우울증 혹은 약간 우울감과 동반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1: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 혼술을 한다는 거예요.
0: 혼술.
1: 그래서
0: 네,
1: 이제
0: 네,
1: 최근에
0: 네.
1: 이제 우리나라 혼술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는데.
0: 네.
1: 이거 혼술이 좀 위험하죠? 어떻습니까?
0: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진단할 때
1: 네.
0: 진단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혼자 술을 마신다 문항에 체크가
1: 네.
0: 되면 저희가 중독으로 진단을 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랬는데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1: 네.
0: 혼자 혼밥, 혼술 이런 문화들이
1: 그렇죠.
0: 또 새롭게 생겼거든요.
1: 자연스러워졌죠.
0: 네네. 네. 그래서 혼술이 무조건 다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어 기분이 조금 좋지 않다. 너무 우울하다.
1: 좀 우울감이 있고.
0: 혹은 화가 난다.
1: 네네.
0: 근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없고 술 한 잔 마시면서 풀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시도가 혹시 그런 기분 전환용으로
1: 네네.
0: 사용한다면 반드시 제가 반드시란 표현을 쓰는데
1: 네.
0: 중독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 그렇구나.
0: 예,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사실 혼자 술을 마실 때 저희가 그 진단을 했던 이유는 그 양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혼자 술을 마신다고 했을 때 양이나 횟수나 속도를 스스로 요즘은 이제 앱이 있어가지고
1: 네.
0: 그걸 좀 해보라고 하긴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런 네. 계량 측정이 가능하다이면 중독은 네.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이면
1: 네.
0: 그것도 역시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아,
0: 그래서
1: 네.
0: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 혼자 마시다 보면 이것도 이제 제 경험입니다만은 혼자 마시다 보면은 혼자 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이제 아 오늘은 한 요 두세 잔만 마셔야겠다 하다가도 뭐 음악을
0: 양해.
1: 듣는다거나
0: 그렇죠.
1: 뭐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다가 또 한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혼술이 참
0: 위험하죠.
1: 위험하고
0: 네네네.
1: 무섭다.
0: 그렇죠.
1: 자, 그러면 우리 김지현 교수님과 함께 알코올 중독 상식. 오해와 진실 네네. 시간입니다. 네네. 네. 네. 교수님 앞에 그 OX 팻말이 있죠.
0: 아, 네.
1: 네. OX 팻말 이제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0: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상식 맞는지 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대답은 저희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 문항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불면증 해결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뭡니까?
1: 해결이 도움이 된다?
0: 네, X.
1: 네, X입니다. 네.
0: 자, 두 번째입니다. 매일 마시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은 아니다. X, O. X.
1: X. 네. 네.
0: 제가 먼저
1: 답을 네. 말씀해 네. 주셨어요.
0: 자, 세 번째.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도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 O, 틀리면 X.
1: 오.
0: 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 평생 술을 한 방울도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 마지막 O, 틀리면 X.
1: 오입니다.
0: 오, 네. 네. 알코올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B, X입니다.
0: 네, X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좀 드렸던 질문과 좀 비슷한데요. 술이 네. 마시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불면증 해결에 도움이 된다.
1: 네.
0: X.
1: 네, 그러셨어요. 네, X죠. 네.
0: 도움이 안 되죠.
1: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네. 처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네네. 수면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0: 네, 그렇죠.
1: 중간에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뇨작용을 더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네. 간다고 화장실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선잠 잔다고 하죠. 저희가 보통.
0: 네. 네
1: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0: 네,
1: 그래서 그렇구나. 이 수면장애는 저희가 금단으로 보통 아주 일반적인 금단을 수면장애로 분류합니다.
0: 네네. 그런데 또 실제로 이렇게 잠을 잘 못 이루신 분들이 이렇게 딱 한 잔 드셨는데 얼굴이 벌개지면서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건 좀
1: 그거는 이제 네. 술은 중추신경을 억제시켜주는 네, 네.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처음에 그 효과는 당연히 있죠.
0: 네, 네.
1: 네, 그러나 이것을 매번
0: 내장이 생긴다.
1: 네, 매번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0: 네, 네. 1년에 한두 번은 저희들이 이제.
1: 1년에 한두 번. 네. 네. 뭐.
0: 자, 그러면 술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 불면증을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그 생활 패턴이 조금 바뀌어 있으실 거예요.
0: 생활 패턴.
1: 네네. 그걸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0: 네.
1: 그리고 보통 이제 잠이 잘 안 올 경우에는 우유를 좀 따뜻하게 데펴서.
0: 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1: 많이 들어보셨죠?
0: 네네.
1: 그래서. 근데 또 락토즈가 없는 분들은 또 그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일단 그런 차로 한번
0: 네.
1: 또 시도를 해보시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이면 아무래도 전문가 찾는 것이 도움이 되죠.
0: 그렇군요.
1: 예, 수면 클리닉을 좀 방문한다거나
0: 네.
1: 예,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셔보시는 것도
1: 네.
0: 도움이 된다 그런
1: 네.
0: 말씀이시고요. 매일 마시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1: 네.
0: 과감히 X 그러셨어요.
1: 네. 과감히 네. X입니다. 이거는.
0: 네네. 주말에만 모르는 나는 불금만 거의 불금하고 불토, 금토만 마신다.
1: 마신다. 네.
0: 몰아서 마신다. 이런
1: 분들. 네, 그런 분도 있죠. 저희가 이제 알코올을 조절해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불금, 불토,
0: 네네.
1: 내지는 뭐 연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앞뒤로 이렇게 하는 네.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조절력 상실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0: 네.
1: 매일 마시느냐 또 나는 뭐 어떤 특정한 날에만 마시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0: 네네.
1: 뇌의 어떤 변성이 개인의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술을 드시는데 연속 음주 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0: 그 안 좋지 않습니까?
1: 안 좋죠.
0: 네네.
1: 그러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인데 중독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0: 그것도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간이 깨끗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술을 부추기는.
1: 부추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그 음주하는 패턴이나 그런 그 뭐예요 유형 뭐 이것이 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주를 하신 이후에 결과가 어떠냐가
0: 네.
1: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0: 아.
1: 예, 결과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걱정을 끼친다거나.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사라고 하잖아요.
1: 주사도 물론 이제 심각한 문제죠.
0: 네.
1: 네. 그러나 주사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4명에서 7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0: 아, 그 정도.
1: 예,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족한테 영향을 주고
0: 네네.
1: 그다음에 같이 일을 하는 동료라든가
0: 동료들을.
1: 예, 네. 뭐 친한 친구들이나

0: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 네.
0: 양보다는.
1: 네, 네. 이 몰아서 마시는 거 이거 역시 알코올 중독이다. 자, 세 번째,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도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네. 오, 그러셨어요. 네. 가족력이 있군요.
0: 가족력이 있고 네. 안타깝지만 이제 이거는 많은 연구 결과가 가족력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중독 문제가 있다, 알코올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은 준비하면서 이제 관리하면서 술을 만약에 드신다 해도
1: 네.
0: 관리하면서 드셔야 되고요. 보통 한 4배 정도의 중독이 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에 비교했을 때.
1: 네네.
0: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떡하냐 막 다들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관리하셔야죠.
1: 아.
0: 예, 내가 유전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술을 마실 때도 좀 주의해서 드셔야 되고
1: 네.
0: 중독이 되지 않으려면 패턴을 만들지 않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식이 만들어지면 그 도식이 우리 뇌에 입력이 되면서
1: 네.
0: 뇌가 이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 예를 들어. 네. 또 뭐 기쁠 때도 술, 슬플 때도 술, 이렇게 되면
1: 뭐,
0: 완전히, 네.
1: 금요일이니까 술.
0: 그렇죠.
1: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니까 술.
0: 아, 네.
1: 뭐 그런들 뭐
0: 여러 가지.
1: 뭐
0: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술.
1: 네.
0: 오랜만에 친구 만났으니까 술. 이렇게 됐을 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들로 대체하는 거를
1: 네.
0: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족력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될 거 뭐 몇 가지만 좀
0: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시다인
1: 네.
0: 경우에는 유전이 될 확률이 4분의 1이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형제들 보면 어떤 형제는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 어떤 형제는 안 마신다고 하면서도 결국 마시게 되는 그런 비율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1: 네.
0: 그럴 때는 관리할 수밖에 없고 요즘 자가진단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서 본인이 음주하는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상담을 좀 받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련 서적이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1: 아.
0: 서적을 좀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리? 요즘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많이 하잖아요.
1: 네. 네.
0: 그 작업을 좀 해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술을 좋아하시면 자, 한 잔 마시게나. 또 우리 사회 정서상 또 안 마실 수 없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는
0: 그렇죠,
1: 경우도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전력이면서 동시에 가족 안에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1: 네네.
0: 또 그리고 부모님이나 그 가족들은 이제 어떤 모델링 역할의 어떤 모델링
1: 네네.
0: 구조를 해주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습득되는 거라.
1: 아.
0: 가족의 문화도 조금 바꿔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진단을 받았다일 경우에는 가족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지만이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 네. 참 그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담배에 관해서는 굉장히 인식이
0: 그렇죠.
1: 높아졌는데
0: 네네.
1: 이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다?
0: 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0: 네.
1: 예. 그래서 술을 만약에 끊었다라고 얘기하면 혹시 어디 뭐 좀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0: 맞아요.
1: 사람도 많고요.
0: 하죠. 예.
1: 네.
0: 그리고 또 심지어 아프다라고 저희는 이제 말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좀 아프다 이렇게
1: 차라리 아프다.
0: 몸이 아프다 이렇게 하면
1: 네네.
0: 이제 술을 권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뭐 언제 났냐?
1: 낫는
0: 날 마시자 이렇게 네, 하는
1: 그렇게,
0: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1: 네.
0: 과감하게 본인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1: 네.
0: 그게 이제 처음부터 난 중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약간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사회 문화가
1: 네네.
0: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1: 네. 네,
0: 따라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일단 시간을 좀 확보하라고.
1: 제가 요즘에 참 걱정이 되는 게
0: 네네.
1: 소위 말하는 그 잘 나가는 연예인들
0: 네.
1: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술 먹는 장면들을 엄청나게 뭐 이 가감 없이 보여주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이 술을 뭐라 그러죠? 좀 끊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0: 그렇죠.
1: 불구하고 아, 술 마시는 건 아, 연예인도 저렇게 마시는데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화 어떻게 보십니까?
0: 이제 사실 뭐 정규 프로에서는 규제를 또 하기도 하는데
1: 네.
0: 유튜브는 사실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1: 네네.
0: 하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1: 네.
0: 한데요. 그것이 바로 학습되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 문화를 이제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거라서
1: 네.
0: 위험하죠. 예, 그래서,
1: 그래서 우리 김재영 교수님의 역할이 더 크다.
0: 네, 그래서 막 네. 우리 학교로 많이 와서
1: 뭐 저기 유튜브에 한번 나가세요 거기.
0: 나가서 제가 어떻게 좀
1: 네,
0: 도움을
1: 신동엽
0: 줄까요?
1: 신동엽 씨 유튜브나 뭐 그런 데 나가셔가지고
0: 유명하시죠.
1: 네, 깔끔하게 네. 한번
0: 네, 한번 네, 술 네, 마시는 거를
1: 그러게.
0: 제가 관찰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프로가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게 그러면 술을 전혀
0: 아,
1: 안
0: 저도
1: 하시겠네요.
0: 이제 술을 마시긴 하지만 네. 사실 또 이제 이쪽 분야를 하다 보니
1: 그렇죠.
0: 자연스럽게 술을 또 멀리할 수밖에,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네. 술을 또 안 마시다 보면 또 안 마시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술을 마시면 내성이 생기면서 이제 술 분해 요소가 네.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술을 또 안 마시게 되면
1: 네.
0: 그 우유 분해 효소가 없듯이 없어지듯이 알코올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그렇게 쉽지 어렵지 않다.
1: 훨씬 더 네.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0: 유지할 수 있죠.
1: 아.
0: 네네 그럼요.
1: 네네.
0: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제가 강추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부에서 저희가
0: 네.
1: 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면서
0: 네,
1: 구체적인 사례를 좀 짚어보면서 말씀
0: 네.
1: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중독의 원인과 치료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까지 알기 쉽게 풀어주고 계신 가톨릭대학교 중독학과 김지연 교수님 모시고 알코올 중독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 지금 문자를 날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는 애주가야.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 네네. 어떻게 보면 잘 포장된 단어죠. 그쵸, 애주가라는 애주가. 게. 근데 애주가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 또 많이 그쵸. 계시죠. 네네. 네, 애주가,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2: 애주가는 말 그대로 그 술을 마시는 어떤 그 뭐 상황이라든가 네네. 술을 마시는 그 상태를 즐기는 거죠.
1: 네, 즐기는 거죠.
2: 즐기는 건데 즐기는 거에서 멈추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런 이 중독의 특징이 진행성 질환이고 그리고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1: 네.
2: 예, 단편적으로 나는 태어나자마자 중독이 됐다 이것이 아니라.
1: 그렇죠.
2: 처음에는 사회 음주자.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다가
1: 네.
2: 그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여기에 어쩌면 술을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애주가일 수도 있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는 알코올에 남용되는
1: 네.
2: 남용 단계를 거치죠.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할 때도 술로 이제
1: 네.
2: 술을 마셔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술을 마시고 잊고 싶
1: 있고 싶고. 나는 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2: 예, 그런 분도 계시지만
1: 네네.
2: 그거보다는 이제 일상에서 좀 벗어나려고 술을 드시는 경우 이게 이제 보통 남용 단계이거든요.
1: 네.
2: 여기서 조금 진행을 하면 의존 단계가 되고요. 의존 단계 다음이 중독이에요.
1: 네.
2: 이것을 요즘은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표현으로
1: 알코올
2: 사용 장애,
1: 알코올
2: 유스 디스오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1: 네.
2: 진단명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진단하지 않고
1: 네.
2: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진단을 하고 이 진단은 약간 범주로 되어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아주 경미한 단계부터 시작해서 아주 만성 단계까지 나뉘게 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애주가인 경우에는 술을 즐기다가
1: 네.
2: 어느 시점에 본인도 모르게 이제 의존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죠.
1: 그래서 그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더 살짝 넘어가죠.
2: 네, 그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컷오프를

0: 그런 표현이시네요. 네. 파도.
1: 파도예요.
0: 네. 파도처럼 왔다가 그렇죠. 산산이 부서져, 부서져서 가는 거잖아요.
1: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특별히 참으면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못 참을 것 같아서 마시게 되죠. 이 갈망감이 생깁니다. 네네. 이 갈망감을 조절할 수 없으면 이제 애주가에서 중독으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죠.
0: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문자 보내신 분들도, 아, 저는 애주가입니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중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743번님이,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도 밤늦게 다 끝내고 혼자 막걸리를 마셔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막걸리도 술이니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아, 지금 부인께서 보내신
1: 네네네. 막걸리, 이제 저희가 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네. 보통 하는 거가 이제 횟수를 줄여본다거나 아. 또 요일을 바꾼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주종을 바꾸죠.
0: 네.
1: 그래서 화학주의에서 곡주로.
0: 아, 곡주로. 아, 그럼 네. 나는 건강할
1: 건강식이다.
0: 거다.
1: 건강식이다. 그리고 아. 또 막걸리 또 좋은 효과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걸리를 바꾸는데 이제 결론은. 네. 모두 알코올이다.
0: 그렇죠.
1: 그래서 알코올은 네.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완전 분해가 돼서 네. 물과 그러니까 소변과 그다음에 우리 호흡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게 네. 안 되고 중간 물질이 있어요.
0: 네, 네.
1: 이게 아세트알데하이드고 얘가 사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중독화시키는 거거든요. 따라서 막걸리도 네. 예.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나온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네. 막걸리로 바꾸면 안 되고 드셔서 행복하다. 이게 네. 더 큰 문제입니다.
0: 그러게요. 네. 가족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셔야 그렇죠. 되는데 막걸리를 부둥켜 안고 여기서 행복하다라고 네. 하시면
1: 그래서 네. 이제 그 케이지라는 아주 짧은 진단 네. 도구가 있거든요. 그걸 네. 한번 해보게 하고
0: 아 케이지.
1: 예, 그걸 네. 가지고 한번 이제 전문가와 네. 만나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그 남편분께
0: 네.
1: 네, 케이지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릴까요?
0: 네,
1: 네, 네 케이지는 그 컷다운, 그러니까 컷다운의 앞에 그 영어 이니셜을 다 따서 케이지라고 네. 해서 네모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컷다운은 술을 줄여야겠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스스로.
0: 네.
1: 그런 적이 있는가? OX예요.
0: 네.
1: 있다 없다 이렇게.
0: 있다.
1: 예, 있다. 네. 지금 네. 하시는 건가요?
0: 네. 네.
1: 그다음에 이제 A. 어노이드 네. 이건 뭐냐면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아, 너 좀 술 줄여야겠다 아니면 너 술 먹는 습관이 조금 안 좋다 좀 바꿔라 이런 네. 말을 들었을 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제 이런 경우 있죠.
0: 지금 예. 밖에 우리 어때요? 짜증나죠? 네, 짜증난다.
1: 네, 그러면 이제 예스니까 예, 이거 두 개가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길티.
0: 예. 길티.
1: 음주를 너무 많이 했어.
0: 죄의식.
1: 좀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네네. 또 우리 딸한테 미안하고 뭐 이런 경우 있죠.
0: 네.
1: 예, 스스로에게도 좀 미안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0: 저
1: 지켰어.
0: 길티입니다.
1: 네, 길티. 그 한 번으로 느꼈어? 이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이오프너입니다. 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보통 해장술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게 무슨 굉장히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술을 마셔야지만이 뭔가 안정감이
0: 되고. 아침에요?
1: 네.
0: 그 정도는 아니에요.
1: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네. 이제 네 개가 다 완성이 돼서
0: 그분은 진짜 알코올 네. 사용 장애신 거죠.
1: 아주 심각한 단계죠. 알코올 사용 장애에서도 고위험군으로 들어갈 네. 수 있죠. 그래서 이 문항 네 개 중에 두 개가 해당이 되면 네네. 전문가를 찾으라고
0: 두 개만 해당이
1: 네, 권고해 드립니다. 네. WHO에서 제안하는 진단 도구입니다.
0: 네, 네. 이게 저 그런 분들 계시거든. 아유. 아침에 해장술 한잔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네. 따라준 분들 계시거든요.
1: 그렇죠. 네. 있죠.
0: 위험합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2037번님이 선생님 제가 술을 못해서 분위기를 맞추려 제로 맥주를 마시는데 이 맥주도 계속 마시면 위험하고 중독이 되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1: 네.
0: 그리고 3983번님도 네. 같은 내용이신데 네. 요즘에 무알콜 맥주를 마십니다. 이거 역시 중독이 될까요? 이거 저도 궁금했어요.
1: 네. 네. 무알콜 맥주.
0: 네.
1: 무알콜 맥주에도 네. 알콜 도수가 있다.
0: 아, 있군요.
1: 네네. 그래서 저희가 네. 그 한국에서 표준적으로 허용되는 알코올의 도수가 있고요.
0: 네네.
1: 이제 보통 음주 그 음주운전 측정하는 거와 연결이 되고 있고 따라서 그 이제 이하는 무알콜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네. 알콜 성분이 있긴 하죠.
0: 아, 그렇군요. 예.
1: 그러나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된다라고 보고된 경우는 별로 없지만 네. 사실 저희가 뭐 무알콜을 마셔서 중독이 됐는지 아니면 이제 음주의 유형을 다 바꾸니까 네. 주종을 다 바꾸기 때문에 어떤 중독이 됐는지를 알 수 없지만

0: 만약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전혀 없다면 네. 무알콜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요즘 수영장에서도 무알콜을 판매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1: 아, 정말요?
0: 네. 근데 이제 약간 제가 그거는 추정하건데 네. 그 주류 회사에서 무알콜을 만들어서 팔지는 않죠.
1: 네네.
0: 그런데 아무래도 그 수영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무알콜 네. 음료를 판매하는 거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 음주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학습의 기회를 그렇죠. 주기 위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주 문화를 계속 조장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좀 생각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예, 그거는. 네.
1: 이번에 그 월드컵 경기가 오전에 주로 열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무알콜 맥주 매출이 늘었대요.
0: 그렇겠죠.
1: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의지가 있다면 말이죠. 내가 진짜 그렇죠. 술을 금주하겠다. 그러면 무알콜 맥주마저도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게 네네네. 제 경험상 좋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술을 이제 금주하실 때 네. 사이다를 예, 소주 잔에 이렇게
1: 넣어서
0: 이제 마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 네네.
0: 예,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권고해드려요.
1: 그렇죠. 예, 그것도 어찌 보면
0: 어떤 그 뭐예요? 어떤 상황이라든가 네. 또 시각적인 어떤 자극에 또 영향을
1: 술을 마시는 퍼포먼스죠 일종의.
0: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위험하다.
1: 지금 밖에서 맥사나 네. 소사 이런 것도 네, 안 좋죠. 막사도 있습니다. 막사.
0: 네네네. 뭐 네. 일단 금주하겠다라고 하면 그럼요. 전부 다 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작년 9월에 네. 저는 이제 단주.
0: 네. 완전히 그런 거죠.
1: 예,
0: 네.
1: 그랬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모임에 나갔을 때.
0: 그렇죠.
1: 어디 아프냐. 그래가지고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냐.
0: 네.
1: 인생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네, 많이 네, 받았거든요. 네, 네. 이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런 질문들을 받으셨을 때 나선홍 네. 아나운서님은 네. 어떠셨어요?
1: 이분들이 나의 깊은 철학을 모르는구나.
0: 모르는구나.
1: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네. 이분들도 끊으면 참 좋을 텐데, 술을 끊으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10가지 이상에, 네.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먹었었죠.
0: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1: 네.
0: 술을 이제 음주를 많이 하셔서 중독이 되신 분들께,
1: 네.
0: 그 중독이 되면 자기가 모든 그, 시선도 그렇고 뇌도 네. 그렇고 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술과 관련된 거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1: 일방 통행이고요.
0: 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1: 터널 비전.
0: 네. 오로지. 그러니까 눈을 뜨면 술이 깨면 다시 술 마실 계획을 세우고 술을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주로
1: 과거에 전에
0: 네. 네네. 그런데 사실 술을 끊으면 네.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1: 이거 정말 네. 캠페인 하나 만들게요. 정우종 PD.
0: 네. 이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술을 끊으면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긴 한데
1: 네.
0: 술을 끊으면 고개를 살짝 돌리면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1: 경험을. 아침이 일단 네. 너무
0: 맑은 예, 아주 그 명정한 네. 정신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죠. 근데
1: 그렇죠.
0: 사실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나를 따라라 이렇게. 네. 그리고 사실 그 술자리 가서 나 술을 안 마시겠다라고 네. 말을 하면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존중 문화가 사실은 좀 안 된 거죠. 어떻게.
1: 존중이 아니라 이제 네. 굉장히 그 사람 취급 안 하려고
0: 그렇죠.
1: 하고
0: 예.
1: 그런 문화가
0: 예. 그런 문화를 조장하는 거를
1: 그렇죠.
0: 제가 이제 다시 바꿔야 되는 거.
1: 네, 네.
0: 이게 이제 사회의 인식
1: 그렇습니다.
0: 개선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네. 요즘에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럼요.
1: 네.
0: 우리 교통방송에서
1: 그럼요.
0: 주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유, 네. 네. 제가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1: 네. 6181번님이 술을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것과 일주일에 한 병을 마시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건강에 해롭나요? 아까 이제 몰아서 마시는 거.
0: 네.
1: 그거 말씀드렸었는데
0: 네. 일주일에 몰아서 마시거나
1: 네네.
0: 혹은 나눠서 마시거나
1: 네.
0: 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매일 마시는 거는 이건 진짜 좋은 게 아니죠.
0: 매일 마셔서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1: 네.
0: 또 물어서 마셔도 좋지 않을 수 있죠.
1: 아.
0: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음주를 하다가
1: 네.
0: 본인이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패턴이 좀 바뀝니다. 예, 그래서 한동안 안 마시다가
1: 네.
0: 또 안 마시다가 마시게 되면 몰아 마시게 되죠.
1: 아,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뭐 나눠서 마시든 몰아 마시든 그거보다는 일단 그 내가 그 결과가
1: 네.
0: 나눠서 마셔도 마찬가지고 몰아서 마셔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1: 네.
0: 괜찮았어. 그러면 뭐 상관없습니다.
1: 네.
0: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

0: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아우, 또 혹은 뭐
1: 주사가 계속 있거나.
0: 주사가 있거나 네. 어떤 분은 전화를 계속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직장에 이제 높은 분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난감한.
1: 아 너무 난감한데.
0: 네네네.
1: 평소에는 얘기 못하다가
0: 못하고 있다가 아. 전화를 꼭 해서
1: 그 다음날 후회하죠.
0: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처음에는 이제 알고 주의하려고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돼.
1: 네.
0: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중독이라고 자기가 볼 수 있죠.
1: 그렇죠. 네. 직장 내에서도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문제 되고요. 네.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손 아랫사람한테 전화하는 것도 또 만만치 않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네. 결과가 좋지 않아 이면 이 몰아서 마시든 아니면 나눠 마시든 네. 주종을 바꾸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서 네.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8715번님의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알코올 도수도 높은 것과 낮은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독성이 높은가요? 그러셨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0: 네.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네, 봅니다.
1: 다 똑같습니다.
0: 네.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9185번님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한 번에 확 끊는 게 좋은가요? 조금씩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게 좋은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0: 네, 좋은 네. 질문인데요. 네. 중독이라고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네. 한 번에 딱 끊는 게 좋고요.
1: 그렇죠.
0: 네. 네. 사회성 음주자야. 예를 들어. 근데 이 방송을 듣고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1: 네.
0: 또 혹은 우리 부모님이 음주 문제가 좀 있으셨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1: 네.
0: 라고 생각이 드시면,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1: 아.
0: 그런데 아마 네. 줄여갈 때 잘 되지 않는다. 이면, 예, 그때는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죠.
1: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한 번에 확 끊는 거.
0: 네.
1: 술이든 담배든요.
0: 그렇죠.
1: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난 줄이겠다.
0: 줄이는
1: 거는. 이거는 힘든 것 같아요.
0: 굉장히 그 당사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1: 네, 네.
0: 예,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뇌가 이제 그 부상회로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양을 줄이든 뭐 횟수를 줄이든 간에 술이 들어가요.
1: 네.
0: 그러면 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술이 한번 들어오면 이 뇌회로가 활성화가 되면서
1: 뇌가 좋아하죠.
0: 좋아하면서 네.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중독이 되신 분들은 술이 딱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안정감을 딱
1: 사람이
0: 느끼면서
1: 사람이 차분해지고.
0: 차분해지고 기분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네네. 행복해지고 그리고 능률도 올라가죠. 그래서.
1: 네네.
0: 그런데 중요한 건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양을 채워야지만이 그 안정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 한 잔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1: 멈출 수 없죠.
0: 네.
1: 네.
0: 따라서 이걸 나눠서 줄여서 절주 이런 거 한다는 건 네. 굉장히
1: 힘든
0: 일이라서 한 번에 네. 다 끊는 것이
1: 그렇습니다.
0: 예, 훨씬 편합니다.
1: 네, 강추합니다.
0: 네, 강추합니다. 저도.
1: 네. 자, 그리고 2284번님이 알코올 얘기는 아니고 영상 중독. 쇼폼, 유튜브, 성인 영상, 인스타 등 중독이 있다면 안 보고 참는 게 답인가요? 참는 기간을 늘리는 게 맞는가요? 참는다는 건 아예 안 보는 게 참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가 궁금하네요. 그러셨어요.
0: 네.
1: 네.
0: 동일합니다. 디지털 중독이라고 요즘 이제 많이 네.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해봤습니다.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 했습니다.
1: 네.
0: 2주, 뭐 1주, 3일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다 다양하게 해봤는데 횟수를 줄이는 거 역시 어려웠다고 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네. 완전히 끊고 완전히 쇼폼을 앱을 지우고
1: 네.
0: 예, 그렇게 했다. 근데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1: 아, 그렇군요.
0: 보고 많이 나왔거든요.
1: 네,
0: 그렇게
1: 네.
0: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예. 네, 좋습니다. 자, 알코올도 끊었다라고 얘기하려면 몇 주 정도 걸리나요? 그러셨는데
0: 보통 이제
1: 시간이 많지 않아서
0: 네, 네. 네. 미국에서 그렇고 저희 나라에서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제 28일 정도.
1: 아, 한 달 정도.
0: 예. 네. 대략 한 달 정도를 끊어 보시면
1: 네, 네.
0: 가능할 수
1: 감이 있죠. 옵니다.
0: 네, 네, 네.
1: 한 달 안 드시면요.
0: 네,
1: 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0: 네.
1: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2번 절주였습니다. 절주하시기 바랍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6181번님, 8579번님, 6885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3659번님. 이렇게 네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장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오늘.
1: 네.
0: 나의 그 알코올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은 어떤가?
1: 어떤가? 이거.
0: 조절이 되나?
1: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0: 네네. 계속 네.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1: 네. 그래서 나는 중독은 아닌가.
0: 중독이 아닌가? 네. 관리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관리하시면 도움이 회복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미리 관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봅니다. 네.
1: 자, 교수님 덕분에 아무튼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오해도 풀고 회복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신 가톨릭대학교 중독학과 김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이 예상되는데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에 접근하지 마시고 산사태, 비탈면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도 접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풍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은 단단히 고정하고 우박과 돌풍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야외 활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빗길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에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긴 정체가 이어지는 도로에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를 주고 못 간 지점 4차로 쪽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 습도는 6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여러분, 2022년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한국 영화 기억하세요? 바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입니다. 탕웨이, 박해일의 주연을 맡은 영화죠. 그 영화에 이분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배우가 본업이 아닙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에 영화를 만들고 한국 배우와 한국 스태프가 만든 작품을 중국 대표 플랫폼에 선보이는 영화 감독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연기 명문인 중앙 희극학원에서 연기를 공부했고 배우를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결국 카메라 앞이 아닌 카메라 뒤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배우에서 감독으로 그리고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관객 모두가 열광하는 영화 제작을 꿈꾸는 영화 감독을 만나봅니다. 한국을 보는 이야기 K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스토리의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공리, 장지희, 탕웨이, 세계적인 배우들의 공통점은 연기 명문 중앙 희극학원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만나실 분도 역시 그 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배우가 아닌 영화 감독이라는 또 다른 길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스토리는 TBS와 성공213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는 골뱅이 K스토리 숫자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질문은 문자 샵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연기의 꿈을 안고 서울에 접발을 들였고 이제는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 영화 감독입니다. 한중 영상 연결자 유덕보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유덕보입니다.
0: 네. 아유. 근데 이게 성함을 딱 보자마자 딱 이게 성함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혹시 이 배우 유덕화 씨와 혹시 무슨 뭐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 친척 기간인 건가요?

0: 유덕화랑 관계가 저희 삼촌입니다.
1: 정말이요?
0: 농담이죠.
1: 아이, 저, 아이, 이거, 아, 넘어갔네. 이거, 어떻게 해야?
0: 아, 진짜 이 질문이 많이 받았습니다.
1: 그렇죠. 근데
0: 네.
1: 왜냐면 이 이름 자체가 흔한 건가요? 중국에서?
0: 사실은 제 이름 약간 아저씨 이름으로 독자 들어가니까 약간 그런 거 있어서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아, 유덕보, 유덕화. 삼촌이 아니죠.
0: 아니에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0: 네, 맞습니다.
1: 와, 그러면 저희가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야, 진짜 굉장히 잘 나가는 학교에 나오셔서 굉장히 대단한 학교라고 이렇게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0: 네.
1: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왔죠?
0: 중앙시 퀴즈 하원 연기과는 우리나라 거의
1: 이죠.
0: 1등 정도 생각, 배우들 배출하는 거의 우리나라 지금 한70% 다
1: 예.
0: 우리 학교 배우를 활동,
1: 출신이고.
0: 네,
1: 아,
0: 중시예요.
1: 70%요.
0: 네.
1: 다녔을 때 혹시 유명한 분들 중에 같이 다니신 분이 계셨어요?
0: 제가 다녔을 때 지금은 제일 유명한 거, 우샤광? 한국 분들을 많이 아실 텐데, 추자연 남편.
1: 그분 TV에서만 봤어요.
0: 네, 저 동기예요.
1: 아, 동기. 와, 그래도 대단하시다니까요.
0: 네.
1: 아, 근데 우선은 연기를 공부를 하셨고, 공부를 하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사실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떨어지게 살아서
1: 네.
0: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1: 할머니랑요.
0: 네, 사실 할머니랑 뭐 대화도 잘안 되잖아. 잘
1: 네.
0: 안 들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TV랑 친구,
1: 같이 살았어요.
0: 살았죠. TV 너무 재밌고,
1: 네.
0: 언젠가 나도 TV를 통해서 이 다양한 세상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1: 그
0: 가지고 있어요.
1: 꿈을 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연기로 가는 건데,
0: 네.
1: 제 알기로는 그 학교가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학교였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때 당시 이게 경쟁률이 어떻게 되세요?
0: 제가 그때 시험 봤을 때는 1873대 1로 알고 있어요.
1: 와, 1873대 1로.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부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것 같고, 연기도 뭐 오디션 이렇게 몇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거기 일단은 그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연기 관련되는 시험 세번 봐요.
1: 세 번이요?
0: 네.
1: 연기 관련된 시험이요?
0: 네.
1: 이거 그냥 수능 시험인 건가요? 아니면은
0: 면접이요.
1: 면접이요? 그럼 그거를 다 통과를 해야 되고
0: 맞아요.
1: 수능 보고 세 번의 면접을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1800명이랑 이렇게 결려야 되고
0: 네.
1: 이게 경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그 면접 시험 볼 때는 사실 2차 시험 봤을 때는 한 10명 한팀 짜서 이 10명에 동시에 한 연기, 한 5번 정도 연기해요.
1: 아, 그럼 미리 만나고 연습한 거 아니고 그냥 즉흥.
0: 시험 직흥 연기예요.
1: 대단하시네요. 주공적으로 10명이 그
0: 네.
1: 10명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0: 그렇죠.
1: 와.
0: 탈락시키고 2차 시험 볼때 5명, 3명 있나 이렇게
1: 네.
0: 뽑아서 그또 다시 직형 연기를 제모 주고
1: 예.
0: 연기해요.
1: 와, 제목만 주시고.
0: 맞아요.
1: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제 사실 그 약간 클립만 감독님 오늘 오신다고 그러셔서
0: 네.
1: 만드셨던 영화나 그리고 나오셨던 영화 클립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자세하게 한번 감독님 나오신 영화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님 되셨잖아요.
0: 네.
1: 예, 감독님을 하시다가 그런 직업병 같은 거 생기잖아요. 무슨
0: 네.
1: 일을 하다가. 그래서 막 길을 걷다가도 딱 장면을 보고, 아, 여기서 찍으면 영화처럼 나오겠다라고 뭐 촬영 장소부터 보시는 편일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직업병이 있어요?
0: 많죠. 아까
1: 어떤 직업이?
0: 말씀하신 것처럼 예선 해가 지었을 때 어떤 각도를 찍으면 이 장면에 진짜 나중에 좋은 장면 될 거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이 어떤 커피숍을 갔을 때

0: 있을 때 항상 주변 사람이 찾아봐요. 관찰해요. 그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직업병, 저 연기 전공도 그렇고 아마 연출 전공도 비슷할 거예요.
1: 와, 그러면 감독님이 이게 카메라 사진첩 있잖아요.
0: 네네.
1: 뭐가 가장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혹시 뭐 음식, 사람, 풍경 이런 게?
0: 제 사진, 저 사실은 제가 연기했을 때는 진짜 풍경이라든가 많이 찍었어요.
1: 네.
0: 식물 같은 것도 좋아하고.
1: 네.
0: 언젠간 그렇게랑 뭐 연기할 거나 뭐 이렇게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출되다 보니까
1: 네.
0: 제가 인물 표정만 찍어요.
1: 아, 인물 표정.
0: 네.
1: 그거 찍어도 되는 거예요?
0: 요것도 직업병이 되는 거죠.
1: 아, 인물 표정. 오.
0: 네.
1: 그게 많이 가지고 계신 거군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뭐 연기하실 때도 그렇고 감독을 하실 때 그렇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신 영화들이 정말 셀수 없이 많을 텐데
0: 네네.
1: 감독님 인생의 영화 한 편만 꼽는다면
0: 사실은 인생 영화 한편 뽑으면 전 타이타닉 좋아해요.
1: 타이타닉이요?
0: 네.
1: 와, 이게 한국 영화도 아니고 중국 영화도 타이타닉. 타이타닉이 왜요?
0: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중학교 다녔을 때예요.
1: 네.
0: 그때 뭐 연기 뭐 그런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어떤 요람을 봤을 때는 그러면 형님들랑 누나들 막 얘기해요.
1: 네.
0: 어떤 쇼크 받는 영화 하나 있다고 막.
1: 예.
0: 그래서 형님들 무슨 영화 보는 따라 가봤는데 타이타닉이었어요. 그걸 왜 좋아하냐면 그 당시 사실 일단 영화 기술도 그렇고 그 스토리도 굉장히 뭐
1: 그렇죠.
0: 실화에다가
1: 네.
0: 이렇게
1: 기발하고,
0: 각색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1: 예.
0: 그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제가 중국에
1: 그렇죠.
0: 사다 보니까 완전
1: 예.
0: 서양 이야기다 보니까.
1: 앞으로 타이타닉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겠어요.
0: 그렇죠.
1: 예.
0: 나중에
1: 그렇죠, 내가.
0: 기회 되면.
1: 와. 근데 참,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기를 선택을 하게 됐던 거는 어렸을 때부터 TV만 보다가,
0: 네네.
1: TV, 도대체 중국의 제 듣기에는 채널이 굉장히 많대요. TV
0: 맞아요.
1: 채널이. 몇개 정도 될까요?
0: 그 지역별로 우리는 24개 구역 나눠
1: 네.
0: 있어서 기본이 각 지역별로 위성 방송이 있고 위성
1: 네.
0: 방송의 채널도 어마어마 있고 한 3, 400 정도로 되지 않을까?
1: 채널 자체가 3, 400개요?
0: 네.
1: 와, 대단하네요. 와, 3, 400개의 채널 TV, 와, 해야 할 거. 그러면 사실 그렇게 보면은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영화도 많이 만들고, 방송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배우나
0: 네.
1: 이렇게 방송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일하겠네요. 와,
0: 그렇죠.
1: 대단한 3, 400개 채널 좀 상상도 못 했는데.
0: 성별로 되다 보니까 채널이
1: 네.
0: 많죠.
1: 한국에 왔을 때 채널가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안 그러면.
0: 사실 처음 한국 왔을 때 방송국도 거의 3개밖에.
1: 그렇죠. 예.
0: 하여튼.
1: 이상했었죠.
0: 아니,
1: 그러니까.
0: 이상한다는 것보다,
1: 너무 적다.
0: 여긴 경쟁률이 심하지 않구나.
1: 그러네요. 여기는 경쟁률이 심하지가 않겠구나. 와, 그것도, 야, 진짜, 그것도 참 생각도 못했네요.
0: 네.
1: 경쟁력이 더 훨씬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경쟁력이 더 심하지가 않거나, 3개밖에 없어서, 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감독을 한국에 건너가면서,
0: 네.
1: 갑자기 감독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0: 예.
1: 아니, 그렇게 좋은 학교에 나와서, 좋은 학교에 나와서 경쟁 때문에 어려웠던 건가요? 바로 한국에서, 아, 중국에서 연기를 못 하신 이유?
0: 사실이 제가 다닐 때는 사스가 있었어요.
1: 아, 사스, 아.
0: 약간 코로나
1: 예, 그쵸.
0: 비슷한데 사실 이런
1: 예.
0: 재난은 전 인생에 두 번을 겪어다 보니까
1: 네.
0: 그때는 사스 있었고 그 사스 끝나고 나서 베이징의 사람들을
1: 네.
0: 어떻게 좀 희망이 사실 안 보이고 젖어 있는 상태예요.
1: 그렇죠.
0: 그 심지어는 미디어 방송이나 영화 쪽에 사실 활발화되지 않은
1: 맞아요.
0: 예 그것
1: 예.
0: 때문에
1: 어려워졌고.
0: 예 제작
1: 와.
0: 편수가 별로 없어서
1: 그렇죠.
0: 오디션 봐도
1: 예.
0: 이름 있는 배우들 계속 돌아가고
1: 네.
0: 신인 배우들 기회가 없었고.
1: 그래서 그때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그때는 6개월 동안 하루 3, 4번 정도 오디션을 봤는데 네. 안 되셨다는 것이죠.
1: 맞아요.
0: 그래서 부모님께서 더 공부하라.
1: 맞아요.
0: 하고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영화 제작 관련된 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1: 네.
0: 그 결심을 하면서 이 연기를 내려놓는다라는 아쉬움 같은 건 없을까요?
1: 많죠. 그 왜냐하면 사실 처음 한국 왔을 때 저도 연기 전공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0: 네.
1: 그런데 학과 선생님이 만나다 보니까 한국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연기하겠냐. 그것도 제가 상상하지 못한 거죠.
0: 네.
1: 한국어 열심히 해서 그러면 상대역은 너 대사 들이지 않을 거라고.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 그렇죠. 다가오니까.
0: 예. 그렇더라고요. 제한이 돼 있는 역할밖에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맞죠. 한국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모도 사실 외모는 별 차이가 안 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한때 배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외모 때문에
1: 네.
0: 한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게 참 많이 아쉬워요.
1: 맞아요.
0: 근데 2016년에 첫 장편 흑석미아 해서 네. 감독을 하셨고
1: 네.
0: 각본도 하고 주연까지 다 맡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나온 결정이에요? 뭐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1: 사실 네. 이 첫 장편 영화는
0: 네.
1: 제가 개인 요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0: 아.
1: 왜냐하면 석사 졸업해야 되는데
0: 네.
1: 석사는 그냥 단편 찍어도 돼요.
0: 네.
1: 근데 그 당시에 소사 졸업하기 전에 한중 관계 되게 좋았을 때예요.
0: 네.
1: 함중 합자 영화 현장에 저도 많이 갔고 주연출도 많이 해봤고 사실은 돈도 좀 모았어요.
0: 네.
1: 근데 마상에 졸업하는데 그 약간 예술과 상업 영화 좀 섞여보자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0: 아, 졸업 작품으로.
1: 네.
0: 아.
1: 그 마치 투자자도
0: 있었고.
1: 있었고. 아. 그래서 시작했어요.
0: 네.
1: 네.
0: 아.
1: 근데 이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석사 졸업 작품이 그 영화제를 가려고 하는 거니까
0: 네.
1: 이 상업적으로도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0: 아. 네. 그러면 예술 영화에서 상업 영화를 하기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1: 그리고 이 스토리 약간 바뀌기 시작한 거죠.
0: 아.
1: 예, 장르 스토리 됐다가 예. 나중에 예. 예술 영화 스토리를 바뀐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그런데
1: 네.
0: 이게 스토리 자체가 이랬다고 그랬으니까 보니까 출거리가 굉장히 좀 약간 어두워요.
1: 맞아요.
0: 예, 예술 영화들이 그런 게 좀 약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1: 이게 네네.
0: 자금암 말기 선고를 받은 어머니, 마약에 네. 선을 댄 동생, 아내와 또 이제 공감대에 이루지 못하는 주인공. 그래서 작품 속의 가족 이야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 혹시 감독님 경험에서 나온 작품
1: 사실 예, 이거는 나중에 되는 스토리인데
0: 네.
1: 처음에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꿈이 좋자면서 한국 와서 배우 활동하려고 하는데
0: 네.
1: 나중에는 실패하지만 자기는 거기 예, 인생이 깨달아고 다시 고향 내려가는 이야기 찍고 싶었어요.
0: 아.
1: 근데 어차피 하다 보니까 이 영화제를 졸업하는 조관이 영화제는 감독상 타야 돼요.
0: 아~
1: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0: 네.
1: 그래서 이 영화제 좋아하는 거는 이 그 약간 사회 문제도 담았으면 좋겠다.
0: 네.
1: 그거는 가지고 사실 제가 80년생이다 보니까
0: 네.
1: 그 중국의 80년생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해외 유학 가는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조사도 돌아가고 서칭하다 보니까 이 벌어지는 사건들을 가정 스토리를 서칭하다 보니까 비슷한 거 많거든요.
0: 네.
1: 그럼 물론 제 시화의 모티프에다가 이 80세대 중국의 극한 경제 성장하에 사람 가정 사실이 깨트리는 가정들도 많거든요.
0: 많죠. 네. 네.
1: 그런 이야기를
0: 와.
1: 선택해서 제작했죠.
0: 네. 그러면 감독을 하셨다가 작품을 딱 만들었다가 그리고 다음이 2022년에 헤어질 결심 촬영장에서 탕웨이 씨를 만나셨잖아요. 선배님.
1: 선배님 많은데 학교 다녔을 때 본 적이 없습니다.
0: 아직 그래도 본 적이 없어도 같은 학교잖아요.
1: 그거 맞아요.
0: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1: 예, 그래도 달라서.
0: 그렇죠. 예. 그러면 선배라고 뭐 예. 선배들 선배가 되는 건가요? 후배가 되는 건가요?
1: 선배
0: 선배님이시고
1: 예.
0: 와 선배님인데 탕웨이를

0: 만나셨잖아요. 그때 촬영장이 직접 실제로
1: 네.
0: 만나보니까 어때요?
1: 너무 좋죠. 역시 선배님이시니까 잘 챙겨주시고.
0: 정말요?
1: 네.
0: 대화도 나누신 거예요?
1: 네, 가볍게 대화 나눴습니다. 네.
0: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1: 그때는
0: 얘기하셨어요?
1: 다 한국 배우들이다 보니까 저만 중국말 하니까.
0: 그때는 다 한국 배워가지고 유일하게 중국 배우가 나오니까 같이 얘기를 많이 했겠네요. 와. 그리고 당웨이 씨의 한국어는 어때요?
1: 타웅 씨 한국어로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0: 감독님 훨씬 더 잘하시는 거죠?
1: 그럼 우린 한국어 대화는 거의 안 하니까 중국어만
0: 네.
1: 대화했었어요. 네.
0: 그래도 그 진짜 당웨이 씨는 한국에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남편분은 지금 한국
1: 그렇죠.
0: 감독님이셨고. 자, 이게 굉장히 헤어질 결심이 되게 뭐칸 국제 영화제에서도 감독상을 받으셨고
1: 네.
0: 정말 이 박찬욱 감독 촬영장 분위기가 다른 현장과는 다른 점이 있나요?
1: 저도 사실이 연출 전공하다 보니까 현장 가서 물론 다녀하지만
0: 네.
1: 그것도 요명한 감독님 어떻게 연출하느냐
0: 그럴
1: 궁금하겠어요.
0: 것 같아요. 예. 네.
1: 어차피 제가 일주일 현장 가서 그 보니까 되게 차분차분한 그 연출파들뿐 아니라 여러 파들도 되게 차분차분 일을 하고 있고, 예, 감독님도 되게 여유 있게 대본 보시고
0: 네.
1: 계시더라고.
0: 오, 진짜 이렇게 그냥 아주 차분하게 영화 촬영을 하는 스타일이신
1: 네.
0: 거군요.
1: 맞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준비 다 거의 다된 상태니까.
0: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차분하게 물
1: 그렇죠.
0: 흐르듯이 그냥 하시는 스타일이신군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와, 그럼 다른 감독 님들과 이렇게 좀 약간 같이 일해보셨잖아요.
1: 네.
0: 차이점이 뭐가 가장
1: 그러니까
0: 덜 준비가 돼 있는 감독님이.
1: 더 준비가 돼 있는 것보다는 예를
0: 네.
1: 들어서 저는 함정 합자 많이 해봤잖아요. 뭐
0: 네.
1: 주연출도 하고 뭐 사실 현장에 대부분이 되게 활발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0: 예.
1: 그게 그런 분위기인데
0: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영화는.
1: 그러니까
0: 예.
1: 근데 나중에도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약간 코로나 영향도 받았나? 왜냐면 대부분 마스크 끼고 있고 거리
0: 그렇죠.
1: 두고 있고
0: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와, 대단한 감독님이랑 많이 배우셨겠어요.
1: 네.
0: 그래, 다 같이 짧은 시간에서 같이 일했었지만 배우는 게가
1: 많죠.
0: 아무래도 감독님 공부를 하셨으니까 감독을
1: 네.
0: 연출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조금만 봐도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게 유명한 감독님이. 그래서 그러다가 작년에는 머니 원데이라는
1: 머니
0: 영화.
1: 원데이는
0: 예.
1: 조금 한국 통일부 지원금 받아서 찍는 작품이에요.
0: 아, 통일부. 오, 대단하대요. 머니 원데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머니 원데이라는 무슨 영화인 건가요?
1: 머니 원데이는 사실 단편이에요.
0: 네.
1: 지원금을 받고 그 통일부의 지원자이다 보니까 이 통일에 관련된
0: 네.
1: 문제가 조금 주제로 요구해서 그런 문제가 가지고 중국 사람의 시선에 남북한 통일 관련된 문제 좀 풀어나가보자 그런 이야기 만들었거든요.
0: 중국 사람의 시선으로 남북 관계를 이렇게 풀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감독님이 아니시고
1: 제가
0: 감독님이죠.
1: 제가
0: 감독님하고 주연까지 맡으셨잖아요.
1: 그거는 제가 연출한 작품이고,
0: 예. 그리고 인천국제민속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까지 받으셨는데
1: 그거
0: 뭐가 제가
1: 되게,
0: 헷갈린 건가요?
1: 네,
0: 예.
1: 맞아요. 그 인천민속국제영화제
0: 네.
1: 제 작품이 두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0: 아.
1: 대부분 사람들을 헷갈린단 말이에요.
0: 아, 그러면 어떤 작품이 들어가요?
1: 하나는 제가 머니 원데이를 연출한 작품이고,
0: 네.
1: 하나는 제가 연기하는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0: 아, 그러면 연기하는 작품이 제목이 뭐였어요?
1: 노동 자랑스러운 행위입니다. 이런.
0: 아, 노동은 자랑스러운 행위다.
1: 네.
0: 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셨고,
1: 맞습니다.
0: 머니 원데이에서는
1: 연출.
0: 감독을 연출을 맡으셨고,
1: 네.
0: 둘다 똑같이 인천국제민속영화제에 나왔는데, 나무 주연상을 받으신 거예요.
1: 맞습니다.
0: 와, 역시 연기를 하셨군요. 이게

0: 나무주 현상을 받고 그 느동은 자랑스러운 아주 자랑스러운
1: 경호행입니다.
0: 행위다라는 그런 아 그러면
1: 그때 감도상 타고 싶었는데.
0: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얼굴이 지금 우리 저기 유튜브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마 보실 거예요. 얼굴이 나무주연상 그래 원래 웃어야 되는데 왜 나무주연상을 탔어요. 이렇게 계셨어요. 감독을 타고 싶은데 감독상을 타고 싶은데 나무주연상을 타셨어요. 와 근데 진짜 배우와 감독 이두 역할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데 와 그것도 참 신기하다. 그 경험이 똑같은 영화제에서 연출하고 주연으로 하셨던 게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둘다 경험해봤으니까 배우로서 꼭 한번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감독으로서는 나는 꼭이 배우를 연출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궁금합니다. 누구누구십니까?
1: 꼭, 전 봉준호 감독님 작품에 잠깐 캐스터로 출연하면
0: 해보셨어요?
1: 좋겠다는
0: 아,
1: 생각이 있죠.
0: 봉준호 감독님. 저도 똑같아요.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 왜 하고 싶으냐면, 저도 배우로서를 했던 게가 너무 이 동남아 출신에서 나오면 계속 한정된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이준호 동자냐, 이주 여성이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왠지, 근데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서, 물론 일반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캐릭터 설정과 되게 독특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거기 그 캐릭터가 일반 이주 여성이어도 일반 이주 노동자여도 캐릭터의 특성상이 굉장히 똑똑한 캐릭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1: 맞아요.
0: 저도 우리 둘다다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을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군요. 그럼 만약에 내 감독으로서 이 배우는 연출해보고 싶다라는 배우가 누구실까요?
1: 저는 한국 배우 중에서 전도연 여배우입니다.
0: 왜요?
1: 되게 매력적이 있으면서도 성업 작품 출연했을 때도
0: 네.
1: 너무 그 트라우마도 출연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너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0: 보여줘.
1: 있어서
0: 오.
1: 저도 그런 여사 캐릭터를 하나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0: 전지현을 연출을 한다면 어떤 배우, 왜 어떤 캐릭터로 하실 건가요? 원래 전지현이 막 재미있는 캐릭터도 있고, 터프한 캐릭터도 있고,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캐릭터 많이 하시는데, 어떤 캐릭터 연출을 해보고 싶은 건가요?
1: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는
0: 상상을 안 해보셨어요. 전지현이면 된다.
1: 뭐든지 될것 같아.
0: 전지현이면 모든 게다될것 같다. 굳이 그게 내가 이제 막 생각을 하면서 어떤 연출을 할지는 모르고 전지현이면 모든 게다될것 같다.
1: 맞습니다.
0: 감독님 저도 됩니다.
1: 근데 천만 배우 천만 배우 있는
0: 우리 감독, 좀 마음이 아팠어요. 감독님께서 이렇게 손을 입으로 올리면서 제가 감독님 줘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감독님, 이렇게 하셨어요.
1: 아닙니다.
0: 네. 아무튼, 이 감독님께서 흑석미아 이후로도 감독님 작품 목록을 보면 되게 독특한 패턴이 있어요. 중국 방송사 콘텐츠, 한중일 합작 드라마, 중국 OTT 쇼트폼까지 이 모든 작품이 한국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CTV 6 영화의 북위 18도의 사랑이라고 감독하셨는데 중국 국경 방송 프로젝트를 한국에 있는 감독이 맡는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왜? 물론 중국 분이시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원래 베이스를 한국으로 잡고 계시니까
1: 맞습니다.
0: 뭐 어떻게 된 일인 건가요?
1: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흑소미아 찍으면서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영화제 많이 다녔었어요. 영화제에서 많이 노출하면서 그 어떤 날이 중국에서 이런 컨텐츠 들어왔나 원래 들어온 거죠. 해외 영화제 수상하는 중국인 감독을 차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작품이 물어보는 건데 바로 저한테 주는 걸로 바로 그 복구의 18도의 대본이에요. 그거 되게 전 되게

0: 중구 전, 뭐, 조선류 영화라고 하던 그런 영화인데, 그거 제가 연출할 수 있겠어요? 어떤 거 원하십니까? 근데 한국 영화 스타일이 조금
1: 비싸게 만들어 달라는?
0: 맞습니다.
1: 한국 영화사, 원래 그 대본은 중국에서 만들었던 대본인데,
0: 네, 맞아요.
1: 연출은 한국식 연출을
0: 원하십니다.
1: 원하시는 거군요.
0: 네.
1: 그래서 그게 맞게 되신 거군요.
0: 맞아요.
1: 와.
0: 근데 처음에도 한국 감독을 그쪽에도 생각했었대요. 근데 한국 감독 연출하면은 이 중국 스토리는 소화는 안될 거라고 자기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약간 하이브리드인데
1: 하이브리드, 그렇죠.
0: 하이브리드가 맞다고.
1: 예.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연출을 공부를 하셨고,
0: 맞습니다.
1: 연기도 공부를 하셨, 중국에서 연기를 공부하셨으니까, 그러면 너무 둘 다의 문화를, 그리고 연출 방법 잘할 것 같아서
0: 네.
1: 맞게 되셨던,
0: 맞아요.
1: 와, 어땠어요?
0: 그 영화, 사실 약간 OCN 이런
1: 네.
0: 디지털 영화인데, 방송용 영화거든요.
1: 오.
0: 그 CCTV6의 채널이 있거든요. 영화
1: 네.
0: 채널이에요. 그게
1: 네.
0: 방송인데, 그거는 우리 예외로 영화관까지 걸렸어요.
1: 영화관까지 가게 된
0: 네,
1: 거예요?
0: 맞습니다.
1: 와,
0: 거기,
1: 대단하시네요.
0: 우리나라 그 제주도처럼 밑에 하남성이 있어요. 그 하남 지역만 영화관 상영하기로 했어요. 그런 관계 한 요만 관계 있었어.
1: 6만 관객. 그러면 그게 원래 CCTV6의 TV에서 나오는
0: 그렇죠.
1: 그런 영화가 영화관까지 나가는 게 그렇게 흔한 일
0: 원래는
1: 아니죠.
0: 흔한 일이 아니에요. 하이난성의 지역 홍보 마케팅도 하면서 우리도 영화관에 그런 원인이
1: 대단하십니다.
0: 좋았습니다.
1: 와, 그냥, 와, 잘하신 거죠. 운이
0: 네.
1: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 보니까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그래도 모든 것을 우리 이야기가 2부에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중국 콘텐츠를 만들며 두 나라를 잇고 있는 한중 영상 연결자 유덕보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취 및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K스토리는 TBS와 성공 2132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는 걸빙이 K스토리 숫자 213,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질문은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유덕호 감독님, 예, 유덕화랑 예,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2부를 시작을 하면서, 들어보셨죠?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라는 우리 방송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시는 분마다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모국어로, 예, 중약한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딱 내보내 슬로건처럼 이렇게 얘기를 부탁드리는데요. 감독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 중국어 가면?
1: 네.
2: 怀抱韩国 K 故事，
1: 오, 와, 그게 무슨 말이죠? 와를 하려고.
2: 그거 슬로건 똑같은 거예요,
1: 아,
2: 단순히.
1: 똑같대요. 아, 왜냐면 우리가 여기 시킬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너무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을
2: 맞아.
1: 품은 이야기, 케이 스토리. 그래서 다 다시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 스토리가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와,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계속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여태까지, 지금 숏폼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데, 우연히라는 한중일, 그렇죠. 한국, 중국, 일본 배우가 함께 나오고, 네이버 TV, 비키, 라쿠텐 TV,

0: 이 아이치에 정말 이네 개의 플랫폼에서 동시 배급이 되는 건데요. 이런 다국적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가지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1: 사실, 요거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그냥 한종 합자를 기획해서다가, 중간에 한종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로케이션은 원래 한국에 찍으려고 한 스토리는 일본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한국에 있는, 일본 아이돌이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타쿠야라는 아이돌을 찾았거든요. 그 주인공으로 찍었는데 이 작품이 나중에 배급 될까 고민 한창 했었어요. 그 마상 배급했을 때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동시에 그 웹영화로 배급되고 한국이랑 일본이랑 웹영화보다는 좀 숏폼 스타일 그때는 숏폼 드라마 이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다 90분짜리 영화인데 16분씩 잘라서 이렇게 백업하면 좋겠다. 되게
0: 90분짜리 영화였는데 16분씩으로 이렇게 잘라서.
1: 잘라서 약간 슈퍼 드라마 식으로. 왜냐하면 그 한국하고 일본의 약간 그 지하철 시간이 그것 때문에 딱
0: 지하철 탔을 때 보고 볼수 있는 그 정도의
1: 그 정도
0: 부분이에요, 길이.
1: 맞아요.
0: 그래서 이게 배급을 그러면 미국에서도 배급이 됐고,
1: 맞습니다.
0: 중국에서도 배급이 됐고, 한국에서도 배급이 됐고, 일본에서도 배급이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0: 대단하시네요.
1: 그때는 중국에서 딱 크리스마스 때 예상했거든요. 중국 한창 중국 사람들을 한류 드라마 좋아했을 때예요. 딱 우리는 한류 스타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로케이션은 일본
0: 일본으로.
1: 너무 신기한 작품인데 뭐 오르자마자
0: 그렇죠.
1: 탑텐 들어간 거예요.
0: 와, 바로 올라가자마자 탑텐으로 올라간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 진짜 이게 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1: 그게 기회, 저 사실이 처음에 이렇게 기획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다가 이 작품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종일 되고 중국도 이런 크리스마스 때에는 딱 운이 좋아서 잘
0: 더지고.
1: 가지고
0: 와. 근데 이게 쇼트폼은 사실은 한국에서 그렇게 요즘에는 어느 정도 알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제 알기로는 중국의 쇼트폼은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1: 슈퍼모 같은 경우 중국 사실 지금 한 거의 10년 정도를 돼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 사실 3년 전에 제가 거기 투자 받아서 처음에 한국 스타일 쇼폼 시작했었어요. 그때 샤오미 제자사를 투자 받고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호평이 받으더라고. 왜냐면 제가 그거 중국 쇼폼 아니고 한국 배우 가지고 한국 다이얼로그를 중국에서 만드는 이야기니까 관객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작년도 사실에 내가 주는 이유라는 한국도 지원 받아 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 약간 장르는 다크 멜로인데 차신호 배우 출연했었어요.
0: 그럼 출연하는 배우들도 굉장히 잘 되시고, 숏폼들 자체도 다 굉장히 잘 되시는데, 사실 숏폼 드라마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건 3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
1: 맞아요.
0: 중국은 10년이나 됐는데, 아직 좀 생소한 포맷인데, 뭐, 아까 보니까 저희 프로필이 보니까 2분 짜리 드라마가 80부작 이렇게
1: 맞습니다.
0: 만들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게 숏폼을 잘 모르시는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한테 그거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뭐라고 해야 되냐? 원래 만약에 영화는 한 편이 지금 2시간인데 근데 이거 거의 2시간 정도를 잘라서 2번 시어로 에피소드 가지고 벌어지는 스토리는 끌고 가는 그런 약간 감정적으로 더 밸런스 맞춰고 있고 캐릭터한테 더 많이 맞춰보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0: 그렇죠.
1: 영화 같은 경우가 우리는 물론.

0: 라는 걸 올리는 전문 용어는 호킹이라고 하는데
1: 호킹, 그렇죠. 호킹. 아, 맞아요. 호킹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0: 네.
1: 예.
0: 어차피 그 1화 에픽 끝날 때는 호킹을 끌고 계속 보게 만들어낸 게 이거
1: 그렇죠.
0: 쇼폼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예, 왜냐면 쇼폼 드라마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는 앞에 무료는 한 5화 정도 무료 있고 뒤에는
1: 예.
0: 다 커넌으로 사야 되는 그런
1: 그렇죠.
0: 시청 방식이거든요.
1: 네.
0: 예.
1: 아, 진짜 그게 너무 어려운데. 정말 이게 사람들이 요즘에 이 집중도가 5초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0: 맞습니다.
1: 보다가, 아이고, 이렇게 넘기는데,
0: 네.
1: 호킹을 하는 게
0: 그렇죠.
1: 굉장히 많은 일이,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것 같아요.
0: 맞아요.
1: 와, 그럼 이 호크를 만들었을 때 감독님만의 딱이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0: 네.
1: 호크를 만드는 게가 어떤 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0: 사실이 대사는 중요하죠.
1: 아, 대사.
0: 막말 끌고 왔다가 대사 딱 여기는 액션 연기를 하면서 마치 반전될 것 같은데
1: 왜?
0: 이그 대사는 사람들 계속 뒤에 대사 뭐야 뒤에 대사 뭐
1: 그렇지.
0: 그렇게 막 만드는 방법.
1: 아, 대사를 중간에서 짤막하게 똑 잘라놓고서, 아니, 뭐야? 뭐 말하다가 뭐야? 그리고 다음에 더 봐야 돼. 무조건.
0: 그렇죠.
1: 와, 대사를 써야 되는 거군요. 이게 감독님께서는 일찍부터 쇼폼 드라마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감독님이 눈으로 봤을 때 앞으로 5년 안에 콘텐츠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0: 지금 사실 쇼폼도 계속 많아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르화도 돼 가고 있어요.
1: 네.
0: 예전에 장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쇼폼도 장르화 되면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최근에 올해부터는 이 AI 쇼폼 재단 많이 나오고 있어요.
1: AI.
0: 그러니까
1: 와, 그러니까요.
0: 앞으로는 제 생각은 한 AI 쪽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1: 네.
0: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1: 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께서는 사실 한양대에서 4차 혁명 AI 산업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동시에 현장에서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감독이신데, 그래서 누구보다 이 AI를 가까이에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이 호불호가 되게 강해요,
0: 네.
1: AI에. 그러니까 AI가 영화를 만드는 거다, 드라마를 만드는 게좀 반대를 하시는 감독님들도 계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왜냐하면 이게 AI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거 영화가
0: 네.
1: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대하시는 감독님들도 계시고, 뭐 공정적으로 보시는 감독님들도 계시는데,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AI가 가져올 가장 기대되는 변화하고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뭘까요?
0: 가장 기대되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 영화이나 그 드라마 제작할 때 미술은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1: 맞아요.
0: 예.
1: 왜 CG 만들고 뭐 하고 만들고 하고.
0: 그렇죠.
1: 예.
0: 이제는 AI 하면서 사실이 이 미술은 예산 많이 세이브 돼요. 예.
1: 아, 그렇죠.
0: 지금 AI 쪽에는 활용한 기술을 지금 몇개 있어요.
1: 네.
0: 제일 많이 지금 잘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제 배우를 연기하면서 배경을 AI로 바뀌는 거죠.
1: 그렇죠.
0: 예.
1: 아, 맞아요. 그 로케이션도 되게 많이
0: 맞습니다.
1: 절감하겠네요.
0: 예.
1: 그럼 감독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타입이신가요? AI를?
0: AI 쪽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지만 저는 실사는 더 좋아해요.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도 AI 가지고를 AI 애니메이션을 한번 시도해 봤어요.
1: 네.
0: AI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어차피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사람, 캐릭터는 사람이 아니다
1: 네.
0: 보니까 그나마는 그 감정이 잘 잡히는데
1: 그렇죠.
0: 만약에 그 AI를 사람이 만들고 이 사람이 대사 치면서 어쨌든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그렇군요.
0: 네.
1: 일단은 배우는 일단은 서야 된다.
0: 맞습니다.
1: AI로 쓰면 안 되는 것이다.
0: 그래서
1: 예.
0: 최근에도 그 AI를 만들지만 더빙은 실제 배우는 더빙한다. 이런 작품들도
1: 아,
0: 많이
1: 이런
0: 나오고
1: 작품들도
0: 있습니다.
1: 많. 아, 사람은 AI이지만
0: 네.
1: 목소리는 성우가 진짜 사람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0: 맞습니다.
1: 게, 이게 우리가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0: 네.
1: 뭐 이렇게 주면 뭐그 우리가 보이는 뭐 시사 만화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서도,
0: 네.
1: 그러니까 목소리가 전부 다다 실제 배우로 하는 경우니까 훨씬 더
0: 맞아요.
1: 살아있는 거죠.
0: 그렇죠.
1: 와, 근데
0: 목소리 있어야 사람들 감정 공감하고
1: 네.
0: 더 잘 돼요.
1: 아직까지 AI가 사람

0: 목소리까지는 달아가지를 못한다.
1: 맞습니다.
0: 와, 그게 일단은 오늘이 명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자, 영화들에 만드신 영화들 중에서 제한 10년이라는 작품인데 한국에서 10년 넘게 산 중국인의 자영업을 하며 살아가는 리얼한 스토리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요. 감독님 본인의 경험이 어느 정도 투영되는 작품인 건가요?
1: 그거는 사실 저의 삶의 모티브로 되는 작품 아니에요. 이 작품도 되게 신기하게 이 동대문의 역사는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0: 네.
1: 동대문은 당연히 한국 사업자들도 많고, 사실
0: 그렇죠.
1: 동대문 덕부에 원래 한국 와서 유학생 하는 사람이도 동대문
0: 네.
1: 이렇게 일을 많이 했고, 그 최종적으로 어차피 그런 사람이 그 시절에 뭐, 무역 회사까지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0: 많죠.
1: 있어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이 투자자도
0: 네.
1: 무역회사 사장님이에요. 그 자기,
0: 이 영화의 투자자도
1: 네. 그런 중국인 과거에 동대문 어떻게를 일을 했었고 그런 추억이 담기고 싶어서 이런 좀 쇼폼을 해보자 이런 시도를 시작한 거예요.
0: 와, 그러면 이게 100% 한국 스태프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1: 그 제30년 같은 쇼폼 드라마는 그 중국 스테이블을 70%,
0: 네.
1: 네, 30%는 한국.
0: 한국 스태프. 그러면 이게 스태프들이랑 한국 스태프랑 같이 일하다가 중국 스태프랑 같이 일하다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1: 많이 있죠.
0: 와.
1: 중국 같은 경우가 이 현장에 약간 조금 더 시스템화된 약간 헐리우드 시스템화도 더 많이 도입이 된것 같아요. 감독도 자기의 일이고 뭐 조명 감독 뭐 다른 파트도 모든 사람이 거의 일을 하고 생각하는 약간 평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기술 스텝 같은 경우가 중국 예산 뭐 배우들 페이는 세서 계속 찍어 되면은 그 중간에 기술 스텝을 한번 교체해야 된 기술 스텝으로 피곤하면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 조명 감독
0: 그렇죠.
1: 전기 그런 거 있는데 한국에 그런 거 없잖아요.
0: 끝까지 그냥 잡고 있어야 되고 몇 시간이 촬영을 해가지고
1: 그렇죠.
0: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조명을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그다가 거기 잘못했다가 배우가 너무 비싼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교체를 해야
1: 맞아요.
0: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안전이네요.
1: 안전 문제도 치어 문제도 관련돼 있죠. 인구가 많잖아요.
0: 인구가 많으니까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을 하기 위해서를 하는, 그런 게 있군요. 그러면 한국 배우하고 중국 배우랑 이렇게 다 같이 일해 보셨잖아요. 거기도 감독님 입장에서 두 나라의 배우들의 연기 스타일이나 어떻게 다른가요?
1: 많이 다르죠? 언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가 언어, 거기, 한 글자 한 글자는 다 의미 있거든요. 한자는 자체 의미 있어요. 그럼 배우는 대사 칠 때는 수화 같은 액션 이런 연기 안 해도 그냥 앉아서 대사 이렇게 쳐도 되거든요. 그 관객도 충분히 이해해요.
0: 말해서,
1: 말해서.
0: 의미가 그 말의 의미로 앉아 있어도 그냥 그
1: 맞습니다.
0: 임팩트가 나오는 거군요.
1: 임팩트가 나오는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근데 저도 한국에 좀 연기 수업도 배우고 연출 수업도 배우다 보니까 거의 방송 영화 시스템이 이런 액션 연기 더 많이 추구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화면상에 무빙 계속 있어야 화면도 잘 잡히고 편집도 잘 되고 이 감정 더잘 표현될 것 같은 그런 방면들이 있거든요.
0: 무빙이 훨씬 더 많다, 한국에서. 그
1: 맞습니다.
0: 대사를 질 때도 뭔가가 이렇게 행동이
1: 배우들
0: 있어요.
1: 뭔가 표정 연기라든가 이런 액션 같은 거 중국 배우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죠.
0: 정말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상상을 자세하게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무술 영화가 중국에서 많이 나와 보니까 거기서 액션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연출을 하시는 입장으로는 실제로 한국이 훨씬 더 움직임이 많았다.
1: 맞아요.
0: 와, 이거 전혀 몰랐던 그런 부분이 있네요. 와, 준유 배울 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께서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사스 때문에도 그렇고 취직이 힘들었었다고 그랬잖아요. 연기를 했을
1: 맞아요.
0: 때. 나중에는 또 한국에 와 있을 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잃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한국 관계에 안 죽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도 그때도 우리 강리 씨도 우리 방송에 나왔을 때 정말 수입이 0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1: 맞습니다.
0: 2016년에 사태 이후도 한영이 이어지고 무사히 코로나까지 왔다 갔잖아요. 이 한중 문화 교류의 치형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 변화를 제작 현장에서도 그런가요?
1: 저희 현장에서 사실 쇼품, 똑같은 쇼품 제작 같은 경우도 중국에 쇼품 투자하면서 한국에도 쇼품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도 벌어지는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 이제는 작품은 합자는 아니야.
0: 합작을 안 하지.
1: 합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중국 투자이면은 여기는 중국 투자이지만 중국 투자하는 한국 작품이냐 중국 투자하는 중국 작품이냐.
0: 네.
1: 이제는 관계는 다 나눠줘야 되는
0: 거.
1: 왜냐하면 그
0: 공동 제작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1: 그렇죠.
0: 옛날에는 공동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건데.
1: 네. 예전에 공동 제작하면은 관계 좋아해요. 이제는 공동 제작하는 관계 자체는 싫어해요. 이거 약간 민간 정서도 있긴 하죠.
0: 예. 그렇죠.
1: 예.
0: 코로나 때문에
1: 코로나도
0: 사 때문에도 그렇고.
1: 예. 예. 그런 사드 사관도 있고 막
0: 네.
1: 그 중간에 비너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는 중국 관계 같은 경우가 뭐 한국 드라마는 좋아하지만 보지 않겠다 약간 그런 감수도
0: 같이,
1: 있고
0: 같이 그렇죠. 아, 저는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같이 함께 이렇게 공동 제작을 하는 게 많이 피하는 그런
1: 맞습니다.
0: 경우이군요.
1: 네.
0: 그게 참 안타깝네요.
1: 네.
0: 감독님의 입장으로는 공동 제작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
1: 맞아요.
0: 거잖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고 중국
1: 맞아요.
0: 분이시지만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중 문화 교류에서 감독님이 가장 답답하게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1: 네.
0: 어떤 걸까요?
1: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문제 제일 심각하죠.
0: 어떤 면에서요?
1: 예를 들어서는 저도 사실 합자 작품 많이는 참석했고 본인도 네. 연출해봤고
0: 네.
1: 뭐 중국에서도 중국 연출했고 한국에서도 한국 100% 네. 한국 스테이블라도 연출해봤고 사실 이거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사실 쉽지 않다.
0: 네.
1: 예. 이 작품은 온전히 감독을 상상하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상상하는 세계는 모든 파트너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자기 무국거를 중국 작품이면은 설명 그나마 잘했을 텐데 만약에 제가 스테이블 다 한국 스테이블이면은 이 자기 무국거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0: 문화적인 그 차이도 이렇게 다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군요.
1: 네.
0: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내가 영화를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들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1: 네.
0: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저도 이제는 내년까지 한국에 산 지 20년 돼요.
0: 아, 20주년이 되시는 거예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고향이 많이 떨어진 사다 보니까 꿈도 쫓아가면서 꿈이 잠깐 이뤄지는 시기가 있잖아. 저도
0: 네.
1: 작품 하면서 막 영화제도 다니고 호평도 받고 뭐 상업 작품도 하면서 마치 자기 꿈이 이뤄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느 순간에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0: 그래서
1: 고향 가는 영화를 찍고 싶은 거죠.
0: 고향 가는 영화를 찍고 싶은 거죠.
1: 근데
0: 원래 우리 감독님께서 중국과 한국을 무도가 열광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떤 영화일 것 같아요?
1: 고향 이야기도 한국 사람이 공감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남북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고향의 이야기는 충분히도 소화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네요.
1: 예.
0: 고향에 가는 들어가는 이야기. 아니 근데 너무 갑자기 이게 감독님이 처음 알게 되는데 내년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이 감독님은 배우도 하고 감독도 하시고 작가도 하시고 교수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을, 그 직함을 다 빼고 유독보라는 사람을

0: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할까요?
1: 예전에 제 영화 나오는 그 대사 하나 있는데,
0: 네.
1: 덕분은 그냥 덕보다.
0: 덕분은 그냥 덕보다. 덕분은 덕보한다.
1: 그런 거죠.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이고 어떤 삶을 살고
0: 네.
1: 있는지
0: 자기.
1: 자신만의 삶이 살라면 제일 행복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0: 와, 정말 오늘 이 자리 쉽지 않은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한마디로 하면 이거
0: 인사해 하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제 스타일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우리 유덕호 감독님의 앞으로 도전과 그 영화를 향한 여정을 케이스토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케이스토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케이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와 성공213 공동 제작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 이재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인 1일부터 장마가 시작됐고요. 현재 서울 일부 구간에도 빗길이 보입니다. 오늘 밤까지는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도로는 1시간 전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퇴근길이라 아직은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한강철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더 가서 가양대교를 조금 못간 지점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고요.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 부근까지 그 때문에 평소보다 심하게 밀린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 습도는 6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티빌스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 동부권과 경기 내륙에 시간당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저녁까지 서울과 경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 지역으로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이화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 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 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

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0: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이별은 작은 죽음입니다. 함께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죠. 일상에서 그 사람의 자리가 텅 비는 순간 우리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재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잃어버렸던 세계가 되살아나지요. 인생은 이 두 가지의 반복입니다. 연인, 가족, 동료, 어떤 관계든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죠. 지금 맺고 있는 현재의 모든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Sleepless Night, Joy to the World 들으셨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를 제가 쓰면서 저는 한 7년, 8년 전에 작별했던 우리 강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골든 리트리버였는데, 작은 만남, 작은 이별, 큰 만남, 큰 이별, 모든 것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진행할 때마다 만나는 우리 황정호 PD, 그리고 또 새벽 공감, 제일 중요한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지금 만나는 과정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벽 공감과의 만남이 어떤지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마운 마음 담아서 선물도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캔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로드 스튜어트, I don't want about it. 이어서 Fun on Blonde, What's up? 두 곡 들으셨습니다. 로드 스튜어트 노래는 134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Fun on Blonde, What's up?은 6887번님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 선수단 맞으러 갔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 우리 선수들 왔을 때, 그때 막 욕하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 아, 거기 다녀오셨군요. 홍명보 감독,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축구 결과가 아쉬운 만큼 또 그만큼 또 성숙해지겠죠. 만약에 어설프게 올라갔더라면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더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게 되네요. 축구 얘기가 또 하나 있네요. 일산 멋쟁이 주님, 월드컵 대표팀 32강 좌절에 치킨집 사장님들 한숨 짓고 계시겠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이번에 월드컵이 오전에 열려가지고 아마 이 치킨 맥주 뭐 이런 시장이 그렇게 매출이 막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지금 월드컵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고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한국 축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키드로우 웨이스트 타임 6556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이어서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367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축구협회를 보면 네버엔딩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너무 좌절을 하셨다. 이렇게 뭐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또 한번 반성하게 되고 또 한번 성장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겠죠.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승철 씨가 그 부활에서 제일 어울렸던 보컬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박완규 씨가 또 그러면 삐지시려나. 김태원 씨하고 이승철 두 분이 정말 음악적 케미는 제일 좋았던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힘들 때 아무튼 이렇게 서로 위로가 돼주는 그런 관계 참 행복한 일이죠. 오는 연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면서 우리 인생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위로와 응원이 필요할 때 샵 0951 또는 TBS 앱으로 저랑 같이 소통하시죠. 이어지는 곡은 꽃길 눈화진님 신청곡 올려봅니다. 존 레논의 이매진 신청합니다 주셨어요. 꽃길 눈화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듣겠습니다. 존 레논 이매진

0: TBS 캠페인
1: 도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터널. 터널 안에 사고가 나서 화재로까지 이어지면 정말 위험한데요. 터널 화재 시 입구에 내려오는 진입 차단 장치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미 터널 안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차를 이동하기 힘들 땐 갓길로 옮긴 뒤 엔진을 끄고 열쇠를 놓아둔 채 대피하고요.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반드시 연기를 등진 채로 유독가스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주다스 프리스트, 페인킬러. 혹시 졸던 분 계셨으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시원하죠? 700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새벽 공감에 잘 어울리겠죠? 요즘 축구 경기 때문에 울다 웃다 스트레스만 받다 환호했다 업다운이 심해요. 운동할 때 아드레날린 분출용으로 신청해 봅니다. 주다스 프리스트 페인킬러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새벽 공감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0511번님께서 권디 반올림하고 찍은 옆모습 보면 신성우 닮았어요. 멋지세요. 선곡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편안한 새벽 공감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어저께 방송이죠.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사연을 신성우 닮은 권디님 뭐 이렇게 올리셔서 좀 쑥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0511번님은 반올림 머리하고 찍은 옆모습을 어디서 보셨을까요? 하기야 저도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저런 사진들이 막 여기저기 있긴 하던데

테일러 스위프트 롱 리브 들으셨습니다. 아, 테일러 스위프트 진짜 대단하죠. 이 부모님도 대단하신 분 같고 펜실베니아에서 내슈빌이라는 곳으로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볼까 그러면서 내슈빌로 이사를 했다라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5 지금 극장에서 한참 상영 중인데 여기에 주제가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영화 담당자가 정말 장문의 손편지를 썼다고 하지요. 손편지인지는 모르겠다. 장문의 편지를 쭉 써서 설득을 하고 어떤 약간 여성의 어떤 이런 힘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편지를 쓰면서 결국에는 수락을 했고 아무튼 그런 좀 아름다운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올해 결혼하지요 진짜. 7월 4일 날 한다고 하던데 미식축구 선수인가 그 트래비스 켈시라는 사람이랑 한다고 하는데 뭐, 아이 뭐 제가 남 결혼하는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쓸 건 없고 아무튼 테일러 스위프트 좋은 음악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스프링 Come Out and Play 들으셨습니다. 6723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답답할 때는 오프스프링이 최고죠. 이렇게 보내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프스프링 노래가 대부분 이렇게 시원하죠. 네 아이고 또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김현식 빛처럼 음악처럼 들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덮

0: 빨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0: 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이들 지역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강수가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도 정체인데 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는 사고 소식도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일부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약한 소나기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나올 때는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인데다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습도가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인데요. 체감 기온 25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른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도 한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성산대교 부근부터 한강대교까지, 이후로도 청담동 부근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0: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열 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또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 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모자와 양산 이용해 주시고요. 그늘에서 휴식하고 또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구간 달래 내에서 반포 사이 9km 구간 정체인데요. 그 사이 서초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 고장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또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 정체고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는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 밀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재현입니다. 초록이 가득한 푸른산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 자연은 늘 넉넉하게 우리를 품어주는 것 같지만요. 언제나 온화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하늘은 한없이 너그러웠다가도 순식간에 거센 비를 쏟아붓고 고요하던 바다도 때로는 무시무시하게 힘센 존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한 번씩 느끼게 되죠. 어제와 오늘 전국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우박, 돌풍이 찾아오면서 장마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인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요. 주변 사람들 안부도 한 번 더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재난 대비는 저희와 함께 해보실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출발합니다.